0: 알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이런.
1: 다녀왔어, 비자 동생아. 어, 또 곧장 있네.
2: 오, 동생이 고칠게.
1: 엄마, 새 자동차 사주세요.
3: 어, 그 자동차는 두 살 때부터 잘 탔던 거잖아.
1: 그치만 바퀴가 자꾸 빠져서요.
3: 알아. 하지만 그 자동차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잖아.
1: 자동차 속에 어떻게 추억이 있어요?
3: 어,
2: 고쳤다.
3: 아, 고쳐서 또 타면 돼. 새 자동차는?
1: 머핀 자동차 긁힌 거야? 블루 이번 이야기는 피자 배달. 이 자동차 뭐야, 머핀?
4: 이건 전기 자동차야. 우리 아빠가 새 자동차를 샀는데 이것도 같이 왔어.
2: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5: 맞아, 아주 비싼 거야, 머핀. 조심해서 타야 해요.
1: 이걸 피자 배달 놀이 해도 돼?
4: 좋아.
1: 만세! 그럼 우리 모두 피자 가게를 하는 가족이야.
4: 알겠어.
1: 근데 자동차에 피자 간판을 달 지붕이 없네.
4: 이건 원래 그런 차야.
1: 알았어. 그럼 간판을 달 필요는 없겠어. 여보세요? 주문하시겠어요?
5: 발을 밑에서 이렇게 하면 윙!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0: 오, 멋진데?
1: 말씀하세요.
2: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아.
4: 머핀이 물어볼게.
1: 잠깐만, 머핀 안 돼. 전화기로 물어봐야 한다고.
4: 슈프림 피자 하나래.
1: 알았어, 슈프림 피자. 고마워, 피자 동생.
2: 우리 엄마가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어. 엄마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어.
1: 우와, 이제 피자 배달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겠어.
4: 아, 멈춰!
1: 그냥 피자를 옮기는 중이야.
4: 진흙을 새 자동차에 실을 순 없어.
1: 뭐? 근데 왜?
4: 왜냐면 이건 엄청 비싸니까.
1: 어, 알았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4: 다른 놀이를 해야 할 것 같아.
1: 자동차로 무슨 놀이를 해?
4: 머핀은 그냥 타면서 노는데.
1: 좋아, 우리도 같이 할까?
4: 발 깨끗이 해.
2: 미안.
4: 차에 진흙 묻으면 안 돼.
1: 준비됐어. 근데 너무 빨리 운전하면...

0: 자, 잠깐! 여기저기 손자국을 남기고 있잖아!
1: 마음에 들어, 트립씨?
2: 아, 난 옛날 게 더 좋아. 애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워본 추억 때문에.
3: 엄청 신났어!
4: 내가 운전해봐도 돼?
5: 알았어.
4: 좋았어, 출발!
5: 응? 차가 왜 이러는 거지?
6: 아, 배터리가 나간 거야.
5: 아,
6: 이제 충전해야 돼.
5: 아빠!
0: 됐다. 배터리 충전 중이야, 얘들아.
4: 배터리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6: 이만큼.
4: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놀아?
6: 피자 배달 놀이 다시 하면 어떨까?
4: 좋아!
6: 그럼 슈프림 피자 한 판에 파인애플 추가 맞죠?
7: 네, 버섯은 빼주세요. 아셨죠?
6: 알겠어요.
7: 혹시 버섯이 들어가 있으면 가만 안...
6: 네, 알아요.
4: 여기 피자에 버섯을 넣을까?
6: 블루이언니, 머피는 뭐 할까? 피자 배달 자동차를 고쳐줬으면 좋겠어. 자동차만 고치면 돼.
5: 알았어.
4: 다 됐다!
6: 아우. 여기 피자 왔어요.
7: 아, 좋아요. 여기 돈 있어요. 우와, 파인애플 추가. 아, 잠깐 기다려요. 이것들은 뭐죠?
4: 버섯 맛있게 드세요.
7: 어? 아우, 이럴 줄 알았어!
6: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손님이 피자 10판을 주문했어.
4: 10개?
6: 손님이 피자 파티를 열 거라고 했어. 피자 만들어 볼까?
4: 알았어. 빙고가 시작할게.
6: 자동차 잘 고치고 있어?
5: 여기 이걸 달았는데 자동차를 빠르게 해줄 거야.
6: 오, 와우. 정말 잘 고친 것 같아.
5: 고마워.
6: 잘했어. 마늘빵 만들러 갈게.
0: 여기 얘들아, 배터리 충전 끝났어. 다시 타고 놀아.
6: 감사합니다.
5: 이제 블루이 언니가 운전할 차례야.
6: 맞아. 근데
0: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도 돼? 시동 걸 때는?
8: 스트라이프, 자동차 얘기는 이제 그만.
6: 피자 도착했습니다.
9: 좋아요.
6: 아, 한 판만 왔어요. 이탈리아 어땠어요?
9: 좋았지. 여기 있어요.
6: 맛있게 드세요.
9: 고마워요.
6: 금방 다시 올게요.
9: 이런. 이제 새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아, 블루이.
6: 안 돼요. 이건 2살 때부터 타던 거라고요. 뚝뚝뚝. 여보세요? 도와줘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5: 달려가요.
6: 안녕하세요.

0: 세상에나 엄청 빠른데?
1: 고쳤다. 다 됐습니다. 새 것 같아요.
2: 좋아. 아침은 됐고 이제 저녁까지 준비해둘까?
1: 엄마, 빙고 하트 머리띠가 안 보여요.
2: 머리 위에 있는데.
1: 어!
3: 저기 여보, 여기 사인 좀 해줘.
2: 알았어.
3: 그럼 출발할까, 빙고?
1: 엄마!
2: 어, 마주 전화네. 잠깐만, 블루이. 일이야.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랍은 살펴보셨어요? 제니가 왜 스테이플러를 훔쳤겠어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어?
1: 운전놀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2: 어, 블루이. 엄마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1: 네, 괜찮아요.
2: 아니요, 제니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미안해, 블루이. 엄마도 할 일이 있는데 항상 같이 놀아줄 순 없어. 괜찮지?
1: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2: 저기, 마지? 우선 종이 집게를 사용해보시고 5분 있다가 전화하세요. 블루이, 5분 동안 우리 운전놀이 같이 할까?
1: 정말이요?
2: 그럼 정말이지.
1: 맨제!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전놀이.
1: 차문 열고, 차문 닫고, 쾅! 안전벨트 빼깍! 시동 걸고, 2분!
2: 좋아,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1: 출발!
2: 웅! 달려가요. 오, 과속 방지턱! 천천히 가. 덜컥! 덜컥! 오, 비가 오는데?
1: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2: 아니.
1: 알겠어요. 와이퍼를 지금 작동시킬게요.
2: 쓱싹.
1: 오, 빨간불 있네.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직 빨간불.
2: 쓱싹. 라디오를 틀어보는 건 어때?
1: 아, 네.
4: 이 곡은 초기 바로크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럼 멘델스도를 만나보시죠.
2: 네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비원스번 그레키 그룹, 바쇼, 블리핏, 더스티, 그리고 저 헬리입니다. 다음 곡은
1: 파란불.
2: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1: 아니요, 그냥 운전하고 싶어요. 안녕.
2: 알았어. 붕붕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요. 어, 마지 전화. 어, 운전놀이 잘했지?
1: 아, 네, 고마워요, 엄마.
2: 미안해, 블루이. 엄마가 운전놀이를 잘 못해서.
1: 괜찮아요. 애거새랑 차 마시는 놀이 할게요.
2: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알고 있지?
1: 알아요. 오! 엄마, 잠깐요.
2: 어?
1: 애거사한테 차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
2: 어, 알았어. 차 마시고 싶어요, 애거사?
5: 네, 좋아요.
2: 여기 있어요.
1: 우유도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2: 우유도 필요하세요, 애거사?
5: 아니요.
2: 어, 알겠어요.
5: 그건 흰 우유잖아요. 전 아몬드 우유 주세요.
2: 어, 미안해요, 애거사. 아몬드 우유는 없는데.
5: 그럼 사 오세요.
2: 어, 이런.
1: 가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2: 운전해서 가는 건 어때?
1: 좋아요.
2: 어, 마지,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죠? 약속해요. 끊어요.
5: 5분 안으로 아몬드 우유를 꼭 사오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2: 뭘 할 건데요?
5: 커튼을 망가뜨릴 거예요.
2: 어? 빨리, 블루이! 차에 어서 타!
1: 알았어요.
2: 5분 알람 맞춰놓을게.
1: 안전벨트 깔까?
2: 기억해.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과속 방지턱! 천천히, 블루이!
1: 시간이 없어요!
2: 덜컥, 덜컥! 조심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이야! 높게 올라갈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어?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앞이 안 보여.
1: 아, 와이퍼를 계속 켜놓으면 돼요.
2: 쓱싹, 쓱싹, 쓱싹.
1: 이제 보여요.
2: 저기 가게가 있어.
1: 주차장을 찾아볼게요.
2: 3분 안에 찾아야 해.
1: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2: 아니.
1: 알겠어요.
2: 안 돼. 가게가 문을 닫았어.
1: 걱정하지 마세요.
2: 와! 가게 문을 부수려고?
1: 네.
2: 그렇게 하면 안 돼.
1: 이미 늦었어요.
2: 와! 쭉싹.
1: 가게 아니에요.
2: 어서 아몬드 우유 가져와.
1: 알았어요.
2: 그리고 계산은 꼭 해야 해.
1: 네, 엄마. 바닥에 돈을 두고 갈게요. 오! 가게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2: 그래. 차를 타고 가게에 들어갔잖니.
1: 애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게 할 순 없어요.
2: 오! 오고 있어. 차 어서 타, 어서 타.
1: 아!
2: 나중에 애고사에게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네. 빨리 달려.
1: 따라오고 있어요.
2: 어서 타돌려야 해.

0: 애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기 겨우 1분 전이란 말이야. 아! 속도감 있는 음악 좀 틀어봐.
1: 네, 좋아요.
0: 은츠 은츠 은츠 호 은츠 은츠 은츠 호 로봇입니다.
1: 꽉꽉. 아, 아기
2: 오리자.
1: 오! 우리를 피했어요.
0: 근데 바퀴 두 개로 가고 있네. 중심 잡아, 중심 잡아.
1: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0: 그럼 저차 유리창에 우유를 뿌려.
1: 애고사 우유예요.
0: 이런, 애고사가 진짜 코튼 망가뜨릴 것 같아.
1: 그럴 거예요, 정말로요.
0: 알았어, 그럼 차 마실 만큼만 남겨둬.
1: 좋아요.
0: 이제 안 따라오는데? 잘했어, 블루이.
1: 안돼.
0: 빨리, 30초밖에 안 남았어.
1: 안돼, 안돼.
0: 수고 밀리네.
1: 걱정 마세요. 짠, 오? 비행 모드.
0: 오호! 이렇게 비행 모드로 계속 날아갈 거니?
1: 네.
0: 안전벨트.
1: 됐다. 애고사 우리 왔어요. 우리가 안돼.
0: 왜 그래?
1: 애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렸어요.
3: 할 거라고 그랬죠.
0: 커튼 고치는 거 도와줄까?
1: 아니요, 엄마는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0: 고마워, 블루이.
4: 좋아, 이거부터 해결할까?
5: 잠깐, 접시는 식기 세척기에. 먹고 나면 스스로 치워야 돼요.
1: 왜요?
5: 아빠가 말했으니까.
1: 왜 맨날 우리가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5: 왜냐면 아빠가 크니까.
1: 안 돼! 마음에 안 들어요.
5: 아,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을걸?
1: 빙고, 좋은 생각이 있어. 우와!
5: 다 먹은 그릇은 식기 세척기에 넣는 게 좋을걸?
1: 그래요? 아빠, 안녕? 새 친구가 왔어요, 티나.
5: 누구?
1: 티나. 새로운 친구예요. 눈에 안 보여요.
5: 알았어. 만나서 반가워요, 티나.
1: 거긴 무릎이에요. 티나는 커요.
5: 얼마나 커?
1: 아빠 등에 타, 티나.
5: 뭐? 아, 잠깐!
1: 아빠보다 커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티나.
5: 야오! 저리 떨어져, 티나.
1: 티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5: 야오, 떨어지라고 해줄래?
1: 네, 그게 말이죠. 접시를 아빠가 대신 치워주시면요.
5: 뭐? 말도 안 돼.
1: 좋아요, 그럼 그대로 있어, 티나.
5: 티나, 저리 가. 좋아, 아빠가 할게.
1: 만세! 이제 떨어져도 돼, 티나.
5: 이제 덤벼봐, 티나.
1: 뭐예요? 비겁해. 아빠 발을 밟아, 티나. 이제 아빠 엉덩이를 쳐.
5: 뭐? 티나.
1: 근데 이래도 다시 싸우실 거예요?
5: 아니.
0: 자, 얘들아, 올라가서 목욕하자.
1: 아니요, 우리 목욕하기 싫어요. 됐어요.
0: 진짜야?
1: 네, 지금 도망가세요.
0: 엄마가 3초 시간 줄게. 하나.
1: 티나.
0: 둘. 티나가 누구야?
5: 티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라는데 눈에 안 보여.
1: 엄마를 데려가죠.
0: 셋. 오! 우와! 우와! 뭐지? 잠깐! 오! 나 꺼내줘!
1: 블루이 언니, 이제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시키는 거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6: 응,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빠!
5: 뭘 시키려고?
6: 여기 이치마 입고 춤춰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5: 뭐? 말도 안 돼.
6: 티나.
5: 알았어.
6: 엄마,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요.
1: 와!
0: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와, 집사?
5: 네, 블루이. 아니, 네, 블루이 주인님.
1: 저기 떨어진 팝콘을 주워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겠어?
5: 알겠습니다.
1: 팝콘을 내 입안에 잘 넣어주시오.
5: 네, 블루이 주인님.
1: 씹을 수 있게. 아. 화장실.
3: 네, 빙고 주인님.
1: 이제 물러가시오.
5: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빨리 말하세요.
5: 저기 블루이 주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주인님을 위해서라도 동물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1: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티나가 있으니까요. 안 돼, 저리 가, 파리. 저리 가. 왜 파리가 이렇게 많은 거지?
5: 왜냐면 잼 샌드위치 절반을 방금 드셨잖아요.
1: 어? 나머지 절반은 어딨어요?
5: 목욕하셔야 해요.
1: 절대! 오, 파리! 아!
7: 빙고, 이리 돌아와!
1: 티나 도와줘! 오! 오!
6: 티나, 저리 비켜!
1: 무슨 일이야? 갔는데 엄마

0: 지금이 기회야, 밴디트.
1: 조리커!
0: 여기, 디나!
2: 내가 잡았어! 잡았어!
0: 계속 잡고 있어!
1: 안돼! 그냥 놔주세요!
2: 다리를 잡아!
0: 잡고 있어! 다리 힘이 말처럼 세!
1: 빙그! 화장실좀 가져와!
3: 화장실에서!
0: 조리루카! 꼬마 구리구리야!
2: 어우! 티나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해?
0: 빨리 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자!
2: 몸이 너무 무거워!
0: 왜 이렇게 무거워?
2: 잔에 넣어줘!
0: 못 본 척 해줘요.
1: 디나, 구슬을 보여줘.
0: 이제 조심해. 디나, 잠깐만. 좋게 말로 하자고.
1: 아빠 잡아, 디나.
0: 잠깐, 살살. 그만해, 그만해.
2: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졌어, 졌어요.
1: 만세, 하이파이브. 오, 빙고.
0: 디나, 미안해. 근데 넌 냄새나.
2: 티나 마지막으로 목욕한 게 언제지?
1: 티나는 목욕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목욕 안 할 거예요.
2: 잠깐 있어봐. 이거 누구 이빨이지?
0: 엄청 큰데?
2: 이거 티나 거니?
1: 네, 맞아요.
2: 여기도 봐. 하나 더 떨어졌네?
1: 근데 이빨이 왜 떨어졌어요?
2: 티나 마지막으로 치카치카한 게 언제지?
1: 티나는 치카치카 절대 안 해요.
2: 이를 안 닦아서 떨어진 거야. 얘들아, 엄마 아빠가 목욕하자고 하거나 이를 닦거나 손 씻자고 할 땐 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 근데 아빠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래요.
4: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1: 네, 아빠는 맨날 아빠가 우리보다 크니까 그랬어요.
2: 정말이야?
0: 그럼 아빠도 엄마처럼 3초 주면 될까?
2: 그래. 자, 아마 엄마 아빠가 바빠서 3초를 셀 수도 있어. 하지만 왜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알겠지?
1: 알겠어요, 엄마.
2: 이리 와.
1: 화장실에서.
0: 티나, 이제는 놔줘도 될 것 같은데.
1: 그래, 아빠 놔드려, 티나.
0: 이제 우리 화해할까? 이런,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1: 이건 샴푸라고 해, 티나. 이걸 쓰면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5: 이건 이렇게 뿌듯뿌듯하면서 등 뒤를 아래 위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 거야.
0: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잊지 마, 블루이. 아니, 블루이 주인님.
5: 그럴게요.
2: 힘든 하루였어.
1: 맞아요.
2: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6: 알겠습니다.
7: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6: 네, 메탈 음악을 틀게요.
2: 버니야, 그만해. 멈춰. 정지.
6: 알겠습니다.
2: 여기서 좀 나가줄래?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1: 엄마 좋아요.
7: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1: 안 돼.
2: 버니야, 편안한. 얘들아, 어서 잡아.
1: 네, 엄마.
5: 준비됐지? 시작!
7: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6: 알겠습니다.
0: 그만할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바람 뭐 바람 뭐
2: 바람 빨개졌어요.
1: 귀까지 빨개졌어. 땡.
3: 아, 참.
4: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5: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6: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7: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7: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4: 예? 이야. 공식이에요?
7: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 이걸 푼다고요?
7: 네.
4: 너무 무서워요.
8: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7: 저게 네. 소원입니다.
8: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9: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0: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11: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12: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11: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12: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11: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13: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딱 빨리 해봐요.
14: 이렇게 그냥 앞으로 미끄러지려고 그러죠.
15: 교도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6: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5: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내 좋은 생각과 멋진 계획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죠.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일 텐데요.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실천의 힘. EBS는 더 나은 교육과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한 주간의 방송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안채린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자 오늘도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 자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7: 지난 7월 8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부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도깨비에게 지혜롭게 대응하고 오히려 도깨비의 힘을 농사일에 활용하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반이라는 부부가 돌을 고르는 소리에 도깨비는 낮잠을 방해받고 화가 나게 되는데요. 도깨비는 부부의 밭을 망치려고 오물을 뿌리지만 그것이 뜻밖의 거름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부부의 농사는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도 도깨비의 괴롭힘은 계속되지만 부부는 도깨비의 행동을 역으로 이용해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대신하게 만들었는데요. 도깨비의 행동을 무조건 막으려 하기보다 상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바꾸는 부부의 지혜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흥미롭게 전달되어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어린이 시청자가

0: 어떤 장면에 주목하고 농부의 지혜로운 문제 해결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돕는 장치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 추론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이 미취아가동을 주요 목표 시청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부가 도깨비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됐는지를 한 번 더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핵심 사건을 한번 정리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짧은 질문을 덧붙인다면 도깨비의 괴롭힘에 대처하는 부부의 지혜가 단순한 이야기로 소비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배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딩동댕 딩동댕이 이야기의 재미와 교육적 의미를 함께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핵심 사건을 한번 정리하고 아이들이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덧붙인다면 어떤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면 왜 부부는 도깨비에게 알밤이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말과 도깨비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제 프로그램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도깨비를 어떻게 하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덧붙여진다면 아이들이 이야기 속 부부의 지혜를 배움과 동시에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야기의 재미를 넘어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다음 프로그램 우리 극한직업도 한번 살펴보죠.
0: 지난 7월 11일에 방송된 극한직업 나의 두 번째 전성기 가발, 중장비 세차, 입주 청소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극한직업은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하며 직업정신의 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전업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사람, 일반 세차에서 중장비 전문 세차로 영역을 넓힌 사람, 그리고 항공기 기장으로 정년 퇴임한 뒤 입주 청소업체를 시작한 사람까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인생에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가발 디자이너가 고객의 머리 모양과 머리색에 맞춰 흰머리를 한 올씩 직접 심는 과정이나 중장비에 굳어버린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의 스팀과 강한 고압수를 사용하는 장면 등은 각 직업에 필요한 숙련도와 작업의 고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입주 청소 현장에서는 파일럿 출신의 대표가 단순히 청소업체를 운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모습을 통해 청소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체계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직업적 사명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회차가 극한직업이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극한직업은 주로 힘든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밀착해 그들의 직업정신과 노동의 가치를 조명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에도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노동의 의미를 공감하게 하는 부분은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다는 점, 여기에 사업의 규모와 성장,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요 성과로 거듭 제시되면서 노동 현장이나 직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공 과정과 비결을 소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실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도와는 별개로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에서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직접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업체 홍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성기라는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하려면 현재의 성공 뒤에 있었던 오랜 시행착오, 수입이 안정된

0: 여기까지의 어려움,
1: 마지막 의뢰는
0: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과정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모든 사람이 곧바로 성공과 전성기를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완성된 성과보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불안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보여줄 때 세 사람의 이야기도 시청자의 현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극한 직업처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사실 좀 자칫 홍보성의 여지로 비춰질 우려가 있거든요. 제작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직접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출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한 직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특히 주어왔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극한 직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 출연자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극한의 어떤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감동을 주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일반인이라면 잘 알 수 없는 다양한 노동의 현장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만드는 그 재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힘든 어떤 현장이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직업적 사명감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업인으로서 다시 자리 잡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풀어내졌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아 그냥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뭔가 그들이 견뎌온 시간이나 노력에 조금 더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2: 그 비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성공담보다는 좀 땀방울을 좀 더 깊이 있게 조명해보면 네.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0: 네.
2: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미리 가본 대학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지난 7월 8일에 방송된 미리 가본 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리 가본 대학은 방송인 슬리피가 1일 신입생이 되어 대학 캠퍼스의 진짜 모습을 체험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진행자가 하루 동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신입생이 되어 공연 예술 관련 학과들을 두루 경험하며 무대 세트 제작과 의상 디자인, 무대 연출 등 다양한 수업과 실습 현장들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연 예술 계열의 여러 전공 학생이 협업해 실제 공연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공연 예술에 특화된 대학의 교육 과정을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려 한 점은 미리 가본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학과를 소개하다 보니 각 전공의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가본 대학의 진행자라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신입생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긴 했지만 실제 태도와 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은 그와 거리가 있어 보여 아쉬웠습니다. 진행자가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업과 실습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재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진로 설계 그리고 실제 취업과 이후의 커리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질문하고 들어볼 수 있었다면 프로그램의 정보성과 실용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방송에서는 한 학생이 유명 해외 브랜드의 패션쇼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주어지는지 학교 수업이나 산학협력과 연결된 것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었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학 현장을 찾아간 만큼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기보다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수에게 직접 물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진행자가 대학생이 되어 학과 수업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의 예능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 생활과 전공을 소개하는 콘텐츠 역시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데요. 미리 가본 대학 역시 진행자의 예능적 체험을 중심으로 여러 전공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미 익숙하게 소비되어 온 대학 체험 콘텐츠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중에게 친숙한 형식을 활용해 재미있고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EBS가 만드는 대학 소개 프로그램이라면 익숙한 형식을 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공영 교육 방송이 제공해야 할 정보와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대신 던지고 대학의 홍보 콘텐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때 미리 가본 대학만의 차별성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기존의 대학 소개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 우리 EBS만이 중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리가 공영교육방송이 대학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시청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실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진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뭔가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로망을 가지거나 재밌어 보여서 특정 대학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정 학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지원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취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학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업들이 추후에 진로 설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의 경우에도 현장 실습 기회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자주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제작해서 여러 차례 올리는 것이 특징으로 보였는데요. 그런 활동들이 추후에 취업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유의미한 경력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졸업한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학과에 대한 어떤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을까요?
0: 지난 7월 16일에 방송된 왔다 내 손주 소원을 말해봐 헤이 할매의 자충우돌 독일 라이프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왔다 내 손주는 국제부부 2세들이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일주일간 생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살아가는 딸과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 홀로 독일에 온 70대의 한국인 외할머니가 현지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겪는 좌충우돌 육아를 담았는데요. 외동딸이 독일인 남편과 결혼해 독일에 정착하면서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정 어머니가 독일을 찾아 딸과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딸의 가족은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육아를 돕기 위해 거처까지 옮기고 손주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의 육아를 지원하는 이른바 황혼 육아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력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와 아이들에게 많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헌신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조부모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평소 손주를 자주 만나지 못해 돌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등원시키는 것이 로망이라고 말했을 때 함께 사는 친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보인 솔직한 반응은 이러한 돌봄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평생 여섯 자녀를 등원시키고 이제는 손주들의 등원까지 맡고 있는 친할머니에게 그 일은 낭만이라기보다 평범하고 바쁜 일상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종종 낭만적인 헌신으로 포장되지만 손주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과 매일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의 어려움은

0: 해야지.
1: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두 할머니의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이를 담담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사랑과 연대를 따뜻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가려진 돌봄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함께 드러내고 돌봄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한지도 생각하게 한다면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왔다 내 손주는 지금도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본연의 재미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메시지를 담아낸다면 어떤 내용이 보완될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왔다 내 손주는 국제결혼 그리고 황혼육아라는 현재 가족문화의 그 대표적인 키워드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회 좀 비슷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오랜만에 상봉하고 낯선 해외 생활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손주 육아를 체험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이제 따뜻한 메시지로 항상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행복한 어떤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결혼 가정의 삶 자체가 좀 단순하게 그려지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국제결혼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돌봄이나 육아 문제 외에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얻은 것 그리고 포기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른 문화권이 섞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유익 있게 다뤄준다면 꼭 국제결혼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나 관계 맺음의 어떤 형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제 현 시대에 시청자들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좀 더 세분화된 어떤 포괄적인 사회적 의미까지 담아낸다면 훨씬 더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안채린 교수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e-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드라마 부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자기 생애 결정적인 날 카메라를 켜서 남긴 영상 메시지 기록을 AI 드라마 탄생으로 구현한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3: 그대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2: 오늘은 AI 드라마 부활 수업을 제작하고 있는 민성원 PD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교수님도 이 AI 드라마 부활 수업 익히 알고 계시죠?
1: 네, 그럼요. 사실 저희 학계에서도 100% AI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너무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서 시작하시기 전부터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프로그램입니다.
2: 네. 자, 부활 수업. 처음에 이제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지 뭐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올해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5: EBS의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AI 기술을 좀 접목을 하면 죽은 자들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획안을 제출을 하고 이제 좀 론칭 준비를 하게 됐고요. 2025년은 거의 한 1년 정도를 파일럿 제작 네, 기간을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이나 이제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됐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무르익는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네, 파일럿 기간을 거쳐서 2016년에 론칭을 드디어 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2: 네. 근데 100% AI 제작 방식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다 AI인 거예요?
5: 예. 그래서 지금 뭐 AI 콘텐츠 업계에서 100% AI 제작이라는 개념은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푸티지들이 모두 100% AI로 구현됐을 때 그것을 100% AI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원고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메인 작가님들이 계시고요.

0: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편집이라든지 믹싱 작업은 또 인간이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 그러니까 영상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은 모두 푸티지는 모두 AI로 제작을 하고요. 아직은 그 퀄리티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것과는 조금은 예, 좀 유리되고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비디오랑 오디오 현 기준에서 AI가 제일 잘하는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고 그 측면에서 100% A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 보통 이제 부활의 대상이 되는 그 주인공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인물일 때도 있지만 처음 보는 인물일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0: 위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들을 가치가 있는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는 특히나 이제 AI 생태계에서 많이 또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가져다주고 어쩌면 인간의 문명을 창조한 그런 네,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AI 기술의 창조주가 됐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살아있는 위인이 아니더라도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들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부활 수업에서 어떤 위인을 부활을 시킨다고 하면은 21세기 현재의 부활을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위인들은 21세기에 부활을 시켜도 크게 의미가 없거나 너무 괴리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봄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후자의 기준으로 좀 최대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제 AI 드라마 이 부활 수업을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기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0: 되게 다양한데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카메라를 켜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단 단순하게 갑자기 짜잔 하고 부활을 해가지고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물이 자기 인생의 매우 결정적인 순간 그 시점에 긴박하게 카메라를 켜서 우리를 위한 영상 메시지를 남긴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수업이나 그냥 단순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단조로움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저희 단의 좀 극적 장치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카메라를 켜는 그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 카메라를 켜게 할 것인가가 늘 이제 회의를 할 때도 화두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2: 언어에 대한 고증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단순하게 AI 번역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면은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게 지금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AI에게 언어 번역이나 자문을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잘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매 회차 내용 자문이 있는 것처럼 매 회차에 대한 언어 자문도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어라고 하면은 네덜란드어 전문가가 언어 검수를 하고 또 이 발화를 하는 것도 늘 체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어 검수도 되게 저희 프로그램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0: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제일 덜해요. 그러니까 툴이 활용도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툴을 많이 사용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한 6개에서 10개 정도의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툴의 기능은 이제 뭐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툴도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툴도 있습니다. 또 가끔 사용하는 건데 일종의 예전 용어로는 모션 캡처라고 해요.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베토벤 편. 베토벤 편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선율에 맞춰서 누르는 게 되게 정교한 포인트인데 이게 단순한 AI로는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베토벤의 음악을 실제로 치고 있는 그 손을 이제 따와가지고 AI 툴로 베토벤으로 변화를 시킨 정확한 디테일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1: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고 주인공이 계속해서 좀 독백을 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이다 보니까 자칫 이게 좀 길어지면 좀 단조로운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혹시 제작진은 그런 걱정 없으셨을까요?
0: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스튜디오 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앵글을 좀 다양하게 할까도 고민은 했는데 그것은 저희는 이제 컨셉을 그대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과감히 좀 포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쓰나미가 오고 있을 때 이제 카메라를 켜면은 사실 그 구도나 이런 게 너무나

0: 도 단조로워도 그 극적인 시점에 의해서 되게 몰입감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예, 그런 생각들을 저도 지금 요즘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2: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부활 수업 제작하시면서 좀 고민이 깊었던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0: 사실 고증의 영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AI는 다양한 시대를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디테일한 고증까지는 아직은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김구 이런 한국 위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좀 예민합니다. 일단은 한국 프로그램이고 한국인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위인들, 특히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일단 전문가 분들도 너무 많고요. 연구된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또 무시하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편의 경우에도 이제 미순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안중근 네, 의사 기념 연구회 사료나 이런 디테일한 고증들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구 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봉길 의사와 이제 회중시계를 교환을 하는데 이 회중시계도 어떤 회중시계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엄청난 좀 이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이죠. 고증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사료를 받아서 네, 했습니다. 오늘 김구 선생님은 안경을 쓴그 포인트가 되게 유명한데 카메라를 켠 시점에는 안경을 쓰지 않던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경을 벗은 김구 선생님도 좀 묘사를
1: 이
0: 하고
1: 강의한
0: 이런
1: 사람을
0: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하고
1: 계속
0: 있습니다.
1: 해
0: 네.
1: 나가야겠습니다.
2: AI 콘텐츠를 작년부터 제작해 오면서 이제 꾸준하게 좀 도전을 해오고 계시는데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 이제 제작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크게 차이점을 느끼고 계신가요?
0: 필연적으로 노동 환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흔히 샐러드볼이라고 하잖아요. 뭐 되게 천양지차에 각양각색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제작을 하던 시기에서 이제 전혀 이제 컴퓨터에서 그것을 모두 다 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뭐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적적함도 좀 느낄 때도 있었고요. 예. 작년에는 정말 1인 제작이 모토였거든요. 혼자서 다 제작을 해라. 그런 게 이제 저에게 떨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제작을 해서 상을 타도 사실은 이제 예,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냥 좀 예, 뭐이 기쁨도 반감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3: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뭘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PD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AI가 방송 제작 현장을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좀 바꿔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0: AI라는 툴로서의 AI는 이제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작 공정에 녹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로는 만들 수 없는 무언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AI 유재석이 아무리 뛰어논들 그것이 생동감이 없고 보는 의미가 없고 다큐멘터리도 뭐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AI 병사를 찍은들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찍어야 되는 포인트는 남아있고 또 찍는 것과 AI로 만든 것을 병합해서 또 나오는 시너지가 있는 새로운 콘텐츠도 언제든 열려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 부활 수업뿐만 아니라 지금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등 AI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에 나서고 있는 중인데 어떤 콘텐츠들 예정에 있는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의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11월 말에 이제 론칭이 될것 같고 이 프로그램은 AI 기술과 실사 촬영이 좀 병합된 결합된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인공지능의 질문이라는 프로그램도 네,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2: 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셔야겠죠?
0: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을 좀, 네, 뜨거운 인물들을 이좀 차가운 기술로, 네, 이제 좀 부활시키는, 네, 노력을 하기 위해 또 AI와 인간 모두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하반기에도 잘,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2: 빛바랜 초상화와 사진 속의 인물들이 AI 기술로 부활해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시간, AI 드라마 부활 수업.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되살아난 위인들의 고백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질문에 답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자본주의는

0: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 살펴볼 프로그램은 돈의 흐름과 금융의 작동 원리를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입니다. 오늘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짚어보는 일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물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정말 최고의 외식거리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15원. 그런데 요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보통 4,500원은 내야 합니다. 50년 동안에 무려 300배. 물론 가격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바로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뜻.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정말 그 이유뿐일까요?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다니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2: Well, when we talk about money, most people have in mind something like this $5 bill, and they imagine paper money and also coins. And of course, that is part of money, but most money, in fact, today is invisible. It's in banks.
1: 내가 100원을 벌어서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금한 100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중에서 10원만 남겨두면 나머지 90원을 대출해 줄수 있습니다. 그걸 A가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분명히 100원이 찍혀 있는데 A가 대출한 금액은 90원. 이제 나와 A 두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수 있는 돈은 190원이 되었습니다. 100원이 어떻게 190원이 된 걸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정부랑 은행이랑 약속한 겁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대출해 주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돈 90원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중 10%인 10억을 지급 준 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신용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 즉 통화량은 모두 190억이 된 셈이죠. 90억은 지급준 비율 10%를 떼고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돈 81억을 만듭니다. 81억은 72억을 만들고 72억은 65억을 만들고 마치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을 신용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까지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있던 100억을 더해 최대 1000억. 대출할 때마다 새 돈이 생기는 겁니다.
3: They can inflate the system, and that's what they do. You have to take out more loans, which means there's

0: there'll be more money in the system.
1: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고원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물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왜 내가 이걸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부터 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거나 동결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이자를 이용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죠. 뉴스나 신문에서 소위 양적 완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일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꾸 돈을 찍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 세 사람이 삽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만 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 만 500원으로 갚기로 하는 것이죠. B는 빌린 만 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한 척 삽니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봅니다. 자, 그럼 B는 과연 1년 뒤에 만 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만 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하는 겁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만 500원.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가만. 그럼 B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 The only way to get the money to pay the interest on the previous loans is to take out more loans. And that will expand the money supply, which will devalue the value of any particular piece of currency.
1: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도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이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0이 모두 14개. 이것은 100조 달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짐바브웨에서 2008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이때 짐바브웨는 한 해 최고 2억 3,100만 퍼센트라는 상상 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 극심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는 항상 이자가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끔찍한 상황을 만듭니다. B는 대출한 돈 만 원과 이자 500원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만 500원을 다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그럼 D는 은행에서 빌린 500원을 어떻게 갚을까요? 당연히 못 갚습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고 사는 이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대량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통화량도 계속 줄어듭니다. 팽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법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겨울이 온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일까요? 192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에프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순환 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48년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금세기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 슘페터 역시 자본주의 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콘드라티에프 파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볼까요? 미국의 콘드라티에프 주기의 겨울은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이자율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대출해 준 것입니다. 바로 모기지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금융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0: It's not a democratic system. It's a private banking system. Four bankers, five bankers, four bankers.
1: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좀 보이십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입니다. 돈은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 빚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디플레이션의 시대인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빚을 내라고 흥청망청 쓰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지내면 따뜻한 봄이 올 테니까요.
3: 네, 결국은 갚아도 갚아도 빚이 사라지지 않는 이 자본주의의 한계, 네. 시스템 자체가 애초부터 빚을 먹고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뭐 빚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4: 빚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빚이 곧 돈이 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진실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자본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체적인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3: 네, 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의 눈으로 EBS를 바라보고 시청자의 목소리로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가는 시간,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어린 철학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린 철학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어린이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7월 8일에 방송된 유죄 인간 편에서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지 낙인과 용서에 대해 다뤘는데요. 나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죄의 무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과거의 잘못을 딛고 변화해 나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어린 철학자 덕분에 성인 시청자도 토론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도중 유명 가수의 노래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가사를 읽는데 다른 출연자들에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다고 설득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라는 이번 토론 주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 갱생의 여지가 없이 영원히 악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를 받아들일 권리는 오직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테마 기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계 테마 기행은 단순한 여행 정보 전달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자연 경관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현지인의 생생한 삶과 함께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13일에 방송된 30살 청춘 여행기 조지아 1부 전설의 길 따라 무작정 직진 편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 손인석이 오토바이를 타고 코카서스 산악 지역을 트레킹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원래 목적지였던 투셰티가 눈길로 막히자 케브수레티로 발길을 돌려 아부델라우리의 삼색 코스도 보고 비바람치는 오프로디를 지나 러시아 국경 근처의 요새 마을인 샤틸리에 도착하는 패기 있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설산과 호수, 초록으로 물든 풍경이 카메라에 마치 그림처럼 담겨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좋은 영상이었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오히려 청춘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편의 큐레이터인 여행 유튜버의 담백하고 진솔한 표현을 좋아하는데 세계 테마 기행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섭외를 잘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유튜버가 섭외된 걸 보니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유튜버도 섭외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일상 속의 궁금증부터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5분 내외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13일에 방송된 괴담의 과학 1부 가장 무서운 방 100룸 편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진 인터넷 도시 괴담 100룸의 유래와 특징을 소개했는데요. 텅 빈 방이나 복도처럼 익숙하면서도 무언가 어긋난 공간이 인간의 뇌를 불안하게 만들고 본능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채널 2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게 마음에 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0: 이런 참신한 주제를 앞으로도 다뤄주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룸이란 개념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문간 효과와 연결지어 설명한 점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진 한 장이란 작은 단서 하나에 관심을 갖고 모여 함께 백룸이란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과정이 정말 멋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백룸이 관심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고 백룸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개봉 시기와도 맞지 않아서 백룸에 관한 영상을 좀 더 빨리 제작했으면 좋았을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이언트 펭귄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이언트 펭귄은 남극에서 온 펭귄인 펭수가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7월 10일에 방송된 펭룸 편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와 펭수가 기괴한 공간 백룸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탈출기를 그렸습니다. 펭수는 미로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제작진을 만나 도망치며 공포스러운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제작진이 백룸 공간을 잘 구현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의자가 가득 쌓여있는 첫 번째 장소의 색감과 분위기가 영화와 싱크로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화 패러디를 잘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영화와 너무 똑같이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백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백룸의 콘셉트를 가져와서 이번 회차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10일에 방송된 성적과 행복, 함께 갈 수 있나, 핵심은 회복 탄력성 뉴스에서는 한국의 학생 중 성취와 행복이 모두 높은 비율은 10.1%에 불과한데 두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선 회복 탄력성과 부모,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가 중요하다는 분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평가 문화를 개선하고 부모와 교사, 학교 공동체 등 주변 환경과 안정적인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는데요. 이에 대해 평가와 피드백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성적과 행복이 함께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의견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기까지 빨개졌어.
2: 아, 참.

0: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2: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3: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3: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2: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4: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딱 빨리 해봐요.
5: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0: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어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가격도 착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두부 활용 200% 가성비 밥상. 고기와 해물 없이도 깊고 진한 찌개 맛을 내는 김선영의 황금 비법 대공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얼큰 칼칼한 순두부 찌개부터 가격도 영양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 덮밥 레시피. 두부와 노른자를 섞어 고슬고슬하게 볶아 맛있게 비벼먹는 황금 두부 덮밥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작자 광이고요.
12: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1: 네. 선생님, 네. 이 치솟는 물가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요리 비결, 이 마지막 주인공은 가성비 끝판왕 두부로 만드는 한끼 밥상입니다. 자, 저도 이 두부는 이 활용이 좋고 어떤 요리에 넣어도 이 맛이 좋아서 항상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12: 네, 두부는 저렴한 식재료이면서 영양도 충분히 되는 예. 효자 재료죠.
11: 맞아요.
12: 오늘 주재료는요. 순두부입니다.
11: 예.
12: 순두부 한 봉에 한 1,30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11: 네.
12: 거기다가 집에 있는 김치와 예. 달걀만 넣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11: 네. 자, 선생님, 이 순두부찌개는 집에서 만들면 국물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국물은 어떤 걸로 맛을 냈어요?
12: 네, 양념은 네. 고추기름과 고춧가루, 참치, 마늘,
11: 네.
12: 국간장이 필요합니다.
11: 네.
12: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순두부 간수 빼는 양념으로는 간장, 소금, 네. 후추, 들깨가루가 필요합니다.
11: 일단 든든하게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12: 네.
11: 자, 가성비는 물론 마음을 충족시키는 가심비까지 사로잡은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12: 순두부 저는 간수부터 먼저 빼요.
11: 네. 네,
12: 여기다가 네. 일단은 간수를 빼는데
11: 예?
12: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11: 선생님, 소금. 근데 간수를 빼는 게 중요한가요?
12: 맞아요. 이 두부 만들 때
11: 네.
12: 간수를 넣는데 간수가 없으면 두부가 안 돼요.
11: 네?
12: 근데 그 간수 때문에 약간 맛이 쌉싸름해요.
11: 맞아요, 맞아요.
12: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면 순두부는 너무 착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빼주기 위해서
11: 예?
12: 이렇게 간수를 빼주는 건데 이렇게 간장.
11: 근데 원래 간수 뺄 때 간장 들어가요?
12: 네, 간장 들어가요.
11: 오.
12: 그다음에 짠맛은 짠맛으로 빼는 거거든요.
11: 예?
12: 소금과
11: 예.
12: 간장과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요.
11: 예?
12: 저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를 넣는데

0: 들깨가루는 왜 넣어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1: 네.
0: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두부는 정말 고소했어요. 예,
1: 예전에
0: 그런데
1: 먹었던.
0: 근데 지금 먹는 두부는 그렇게 고소한 맛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들깨가루를 넣어주면은 약간 그 구수한 맛이
1: 아, 그러게요. 이 두부와, 두부도 고소한데, 들깨가루도 고소하니까 환상의 콤비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1: 네.
0: 들깨가루가 있으면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1: 자, 요 상태로 한 어느 정도 둬야 간수가 빠질까요?
0: 한 20분 정도 두면 좋습니다.
1: 자, 그래서 저희가 20분 정도 이렇게 간수를 뺀게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0: 맞아요.
1: 자.
0: 이렇게
1: 예.
0: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1: 예.
0: 이게 다 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 오.
0: 빼고 나중에 순두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부도 크기가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1: 살짝이요.
0: 네, 살짝. 그러면은 이따가 요 간수는 빼고 넣으면 이 순두부찌개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1: 정말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러면은
1: 네.
0: 지금 순두부 밑간 해놨고 간수
1: 네.
0: 빼놨고 재료 썰어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순두부찌개 끓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그럴까요?
0: 가볼까요? 네.
1: 자. 선생님, 저희가 오늘 사용할 미국물은 저희가 며칠 동안 했던 그
0: 바로 그거예요.
1: 미국물이죠?
0: 네네.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나서
1: 네.
0: 요긴하게 쓰시라고 했던 그거예요. 네. 자,
1: 네.
0: 일단은 고추기름 두릅니다.
1: 네.
0: 고추기름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기름 넣으셔도 돼요.
1: 네.
0: 그리고 고춧가루를 저는 한 스푼 반 넣습니다만은 고추기름 없다면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1: 이 순두부찌개는 또 아주 매콤하게 먹는 게 또, 예?
0: 칼칼하니.
1: 칼칼하게, 예.
0: 여기다가 이제 김치는요.
1: 네.
0: 10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100g
0: 네,
1: 정도.
0: 100g 넣고 볶아주시는데
1: 네.
0: 순두부찌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고기도 안 들어가고 해산물도 안 들어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김치가 잘 볶아져야 돼요. 그래서 몇분 정도 볶느냐? 이거를 3분 정도 볶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3분 동안 지금 이 뜨거운데 여기 앞에서 볶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물을요. 한반 컵, 한 컵만 넣을게요.
1: 한 컵만.
0: 네, 절반만. 두컵 중에 이제 한 컵만 넣을게요.
1: 김치가 잠기고 조금 올라왔어요.
0: 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끓기 시작해서 3분을 끓여주시면 돼요. 뜨거운데 앞에서 볶지 마세요. 그렇게
1: 예?
0: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 자, 끓은 후에
0: 맞아요.
1: 3분.
0: 끓기 시작해서 3분이에요.
1: 예. 자, 끓여보겠습니다. 자,
0: 자,
1: 선생님.
0: 네.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끓었죠?
1: 아, 자글자글 그냥. 우와! 아니, 3분인데 이렇게
0: 네.
1: 맛있게.
0: 자, 김치가 이렇게 착해졌죠?
1: 예.
0: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파 넣어줄게요.
1: 여기다 양파를.
0: 네, 양파 넣고요.
1: 이렇게 보면 약간 짜글이 같아요,
0: 오,
1: 선생님.
0: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두부찌개에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1: 예.
0: 본인만 순두부찌개라고 하지 식구들은 순두부국을 먹을 경우가
1: 예,
0: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약간
1: 맞아요.
0: 짜글이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자,
1: 예.
0: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에 양념장이 들어갑니다. 뭐가
1: 네.
0: 들어가냐면요. 참치액.
1: 참치액.
0: 그다음에 국간장 한
1: 네.
0: 스푼씩 들어가고요. 마늘이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줄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2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0: 자,
1: 정도.
0: 그러니까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고 불이 좀 알아서 해주는.
1: 네, 그쵸, 그쵸. 근데 진짜로 이
0: 2분만. 네.
1: 순두부찌개는 저도 이 순두부찌개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0: 네.
1: 마찬가지고. 이 순두부찌개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선생님.
0: 아, 순두부찌개는 이렇게 먹으면서 호호 부르면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1: 맞아요.
0: 아니, 내가 넘기려고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넘어가는.
1: 네.
0: 뭐야, 뭐야, 밀당하는 거야, 뭐야, 왜 안에서 끌어들여. 막 이런 정도로 정말
1: 맞아요.
0: 매력적이에요. 네.
1: 맞습니다. 선생님,
0: 네.
1: 지금 양파하고 양념장 넣고 2분 정도 저희가 더 끓였어요.
0: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렇게
1: 예?
0: 육수를 넣고 자, 끓이면서요.
1: 네.
0: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 바로 이제 순두부하고
1: 네.
0: 계란하고 넣어서 끝내면 돼요.
1: 자, 이제 끓어오르면 순두부하고 달걀을 넣는데요. 아까는 약간 짜글이었어요.
0: 네.
1: 육수를 이제 한 컵만 넣었을 때는.
0: 네.
1: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찌개죠.
0: 네. 사실은 그 끓이는 거를
1: 네.
0: 모르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볶았어요. 근데 이 뚝배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숟가락 구는 게 여간 고통스럽지
1: 맞아, 막
0: 않더라고요.
1: 들려붙고 막 그냥, 그죠?
0: 아니, 이렇게 손이 뜨거우니까 막 해가지고.
1: 예.
0: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아, 육수를, 어차피 들어갈 육수를 좀 넣고 끓이면은 김치가 어차피 잘 익어야 되는 게 맛이니까.
1: 예.
0: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점점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진화가 되더라고요. 네.
1: 그러게요. 요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또
0: 네.
1: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0: 여러분들은 제가 다한 노하우를 싹

0: 빼가시면 됩니다.
1: 그게 또 네. 비결이죠.
0: 네, 그렇죠. 자. 네. 자, 이제 끓어오르면은요. 네. 네, 끓어오르면 이제 순두부 넣어줄 건데, 자, 요거 간순한 일류를 뺀 거니까 넣으면 안 되겠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채를 꺼내서 채에 받쳐 넣었는데, 아우, 채 설거지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네. 안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서. 근데 지금 큼직큼직하게 넣고 계세요.
0: 네, 원래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요.
1: 맞아, 맞아.
0: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 가면서 네? 먹었잖아요.
1: 선생님, 이제 저희가 간수를 뺀 이 순두부를 네. 넣었어요. 네. 이렇게 순두부 넣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0: 순두부 넣고 나서는 정말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네. 네, 순두부는 살짝만 끓여야지 제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두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대파 넣어서 네. 끝내시면 돼요.
1: 제가 이 비주얼 있잖아요. 네. 진짜로 순두부찌개 전문점 가서 먹어봤던 그 비주얼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 예. 꼭 따라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으로 달걀을 탁 넣고.
1: 네. 자. 이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0: 뚜껑을 덮고, 예, 불을 꺼주시면은. 네. 그동안 뭐,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밥 넣고. 예. 김치 넣고, 숟가락 넣고 이러면은. 예. 달걀이 반숙으로 딱 익어서. 예. 맛있게 익어 있으니까 드시면 되죠.
1: 네. 자,
0: 그럼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네, 뚜껑을 네. 닫고 자 저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만 있을게요.
1: 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성비 좋은 네. 저희가 요리들 반찬들 많이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제 요리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0: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간편한 요리들이 요새 트렌드에 맞춘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좀 막 복잡하고 좀 뭐 만들기 어려운 거는 내가 나가서 먹지 뭐 이런 트렌드를 아무래도, 가고 예. 있고요. 아 저거는 간단해서 내가 해먹을 만한데 저건 만만한데 뭐 이런 요리 예. 그런 요리 원하실 것 같아서 네. 정말 이번 주 메뉴가 저는 체육에 딱인 메뉴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덕분에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달걀이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0: 네 익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요 열이 계속 끓고
1: 이야
0: 이거죠.
1: 예, 아주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0: 네.
1: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에 소금, 양조간장, 후춧가루, 들깨가루를 뿌려 20분 동안 간수를 빼주세요. 이렇게 순두부에 간수를 빼주면 순두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제거돼요. 뚝배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 김치,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3분 동안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양파, 참치,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2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 남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순두부, 청양고추, 대파, 달걀을 넣고 뚜껑 덮어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면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런 부침용, 그 다음에 찌개 두부는 마트 가면 꼭 사게 되는 게 원 플러스 원으로 저렴하게 팔잖아요. 이 밥상 고민도 해결되고 또 영양까지 대이득, 네? 정말 큰 이득이 되는데요. 네. 자, 두부를 이용한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온라인 마트 기준으로 두부 한 모 사시면 한 1,500원 하는데 네. 오늘 두부 한 모하고 네. 달걀 노른자, 그다음에 올 좀 유행하는 황금 볶음밥처럼 볶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 예. 개가 필요하고요. 예. 고명으로 올릴 깻잎, 그다음에 파프리카, 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념장 재료는요. 네. 양조간장, 된장, 설탕, 맛술, 청주가 준비되면 됩니다.
1: 두부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갑 사정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는 일석이조 두부덮밥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자, 일단은 저도 이제 마트에 가면 이 두부가 항상 원 플러스 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0: 두부 너무 사랑해.
1: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두부 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떤 두부죠, 이거는?
0: 자, 오늘 저는 부침용으로 네. 구입을 했고요.
1: 네.
0: 이거를 약간 황금 밥처럼 이거를 달걀 노른자 넣어가지고 예. 예, 볶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걸 좀 으깨야 되겠죠.
1: 네.
0: 자, 칼로 으깨야 되느냐?

0: 아니요, 그냥 이렇게 으깨면은
1: 예?
0: 다 으깨집니다.
1: 자, 이 수분은 어느 정도까지 빼줘야 될까요?
0: 이거는 수분이 뭐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1: 예,
0: 많잖아요.
1: 짠다기보다는 저희가 으깨는 과정인데,
0: 네.
1: 어느 정도까지 으깨면 될까요?
0: 아, 으깨고 수분을 좀 빼줘야 돼요. 고슬고슬하게 볶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이제 짜시고, 너무 또 짜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볶는 걸좀더 볶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네, 자,
1: 자, 이렇게
0: 그러면은,
1: 으깨
0: 네,
1: 봤습니다.
0: 자, 다 으깨졌죠? 자, 여기다가 이제 달걀 노른자를 3개를 넣어주도록 하세요. 네.
1: 선생님, 사실은 이 달걀은 항상 이 밥에다가 이렇게 코코랗게 색을 입히고 했는데 오늘은 두부에 하네요.
0: 네, 제가 그거 응용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부에 넣어주세요. 자. 밥에 한 거는
1: 예,
0: 보셨죠? 네,
1: 봤어요.
0: 자, 두부에 하는 것도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1: 볶음밥에, 이 덮밥에는 이 달걀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네, 단백질이 또 풍부하잖아요.
1: 예,
0: 두부가.
1: 단백질.
0: 네, 단백질 풍부하고 맛도 좋고.
1: 예.
0: 그리고 일단은 두부는 모든 걸다 흡수할 수 있는
1: 네.
0: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이제 볶아주도록 하고요.
1: 네.
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볼까요?
0: 네.
1: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여기 볶음밥에 황금 두부 덮밥에 들어가는 양념장입니다. 네, 자 일단은 된장이 둘 작은술 정도 들어갈게요.
1: 근데 조금 놀랐던 게, 선생님,
0: 네,
1: 덮밥에 된장이 들어가나 이런
0: 네,
1: 생각도 했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이 두부도 콩이고 된장도 콩이에요.
0: 맞아요. 이 콩이 주는 약간의 그 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간장이요.
1: 간장.
0: 간장 들어가고 여기다가 청주. 그다음에 맛술도 들어가요.
1: 맛술도.
0: 예,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이 들어갑니다.
1: 선생님, 이 청주랑 맛술 이런 것들이
0: 네.
1: 어떤 일을 해주나요?
0: 오늘 약간 좀그 냄새를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1: 비린내를 날릴 수도
0: 예, 네, 그리고
1: 있고.
0: 또 맛술은 단맛 역할도 하고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 다안 섞였는데
1: 네.
0: 괜찮아요. 이따가 하면서 볶으면서 다 섞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1: 자,
0: 그렇게
1: 덮밥
0: 됐고요.
1: 양념이고요.
0: 네. 자, 그다음에 깻잎 양념장을 여기다가 큰 데다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따가 다 완성되고 나서 깻잎을 넣어 살짝 양념해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근데 또
1: 오.
0: 지금 해두면 너무 숨이 죽어요.
1: 그쵸.
0: 그래서
1: 양념만 만들어
0: 맞아요.
1: 놓고.
0: 네. 자, 그래서 간장하고 조금이죠. 네, 요게 물엿. 물엿. 그다음에 참기름.
1: 자, 양념은 조금이지만 저희가 이 그릇에 깻잎을 묻히기 위해서
0: 네,
1: 좀
0: 좀
1: 큰
0: 큰
1: 그릇에.
0: 데다가 하고 있고요.
1: 네.
0: 자, 양념장은 지금 만들었지만 깻잎은 지금 넣지 않고 마지막에
1: 예.
0: 살짝 묻혀서
1: 산뜻하게 먹기
0: 네,
1: 위해서.
0: 숨만 살짝 줄게끔.
1: 자, 이렇게 이제
0: 이렇게
1: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0: 네.
1: 됐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금 두부 덮밥 만들어 볼까요?
0: 네, 불로 이동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자, 덮밥은 뭔가 모르게 촉촉한 느낌도 있고 뜨끈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0: 맞아요. 그 덮밥이 주는
1: 예.
0: 그한끼 식사에 주부들은
1: 네.
0: 환호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덮밥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 안 내도 되니까.
1: 예.
0: 자, 이거를 이제 볶아가지고
1: 예.
0: 고슬고슬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희 씨가 얼마큼 짜야 돼요? 그랬잖아요.
1: 네.
0: 만약에 힘들면 제가 좀덜 짜면 여기서 더 볶으면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꽉 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 자, 이때 이제 고슬고슬하게 수분 날리면 된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0: 한 3분?
1: 3분
0: 네,
1: 정도?
0: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해가지고 3분 정도,
1: 네.
0: 3분에서 한 5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니까
1: 네.
0: 볶아볼게요.
1: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덮밥에 촉촉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확실히 이 두부는 수분 함량이 있어서 촉촉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식감도 부드럽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또 식물성 단백질이라 영양은 풍부한데
1: 네.
0: 가격은 또 저렴하고, 우리가 마트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1: 뉴스에도
0: 많으세요.
1: 정말 많이 나와요.
0: 네. 그리고 마트 가는 게 겁난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1: 예.
0: 두부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1: 예.
0: 편이니까 이렇게 두부를 이용해서 오늘 황금 두부 덮밥 활용해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불

0: 불세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네, 지금은 처음에는 센 불이고요. 예. 조금 있다가 중불 정도 낮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볶아볼게요.
0: 네. 선생님, 네. 3분 정도 지났는데, 네.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1: 네, 자 고슬고슬해졌죠.
0: 예, 지금 나달나달. 예.
1: 마치 이렇게 소보로빵 위에 얹어둔 것처럼.
0: 맞아요.
1: 네.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시 덜어낼게요.
0: 예. 또 이런 느낌의 두부는 또 새로워요, 선생님.
1: 그렇죠, 새롭죠. 아까 그 약간 수분기 있었을 때 두부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예. 비주얼로 나타났죠.
0: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맞아요. 3분에 한 5분 정도 불색에 예. 따라서 예, 그렇게 볶아주시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네. 예, 황금 두부가 되죠.
0: 자, 이렇게 두부를 볶았고요.
1: 네. 자, 곧바로 이제 예. 채소를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름 두르고요.
0: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볶을 거면 이 두부랑 다른 채소도 함께 볶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았잖아요.
1: 아니요. 이거는 예. 채소는 예. 아까 된장 양념장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할 거라 따로 해주는 거예요.
0: 아, 따로요?
1: 네. 이거는 양념장에 물론 이제 다 같이 넣고 하긴 할 거지만 예. 이거는 따로 볶아서 합쳐주시는 게 식감이 훨씬 좋아요.
0: 식감도 그렇고 네. 본연의 향을 살릴 수 있고.
1: 맞아요. 네.
0: 이 채소들은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될까요, 선생님?
1: 이거는 사실 생으로 다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숨만 죽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넣고 네. 네, 졸여보도록 할게요.
0: 아, 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1: 맞아요. 여기에 맛술하고 청주를 넣어준 게 네. 된장의 그 좀 냄새도 없애줄 겸 해서 넣어준 거고. 또 맛을 또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0: 지금 오히려 그 구수한 향이 나면서 화끈한 향 살짝 나면서.
1: 네, 네. 자, 그게 이제 휘발성으로 날아갈 거니까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드실 때는 은은한 된장 맛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러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두부 됐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넣으면은 우리가 이 두부를 고슬고슬하게 볶은 효과가 없어지겠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이 어우러지도록요. 네, 살짝만 졸여볼게요.
0: 아까랑 달라요, 지금. 네,
1: 국물이 자작하죠. 예. 자, 그럼 이때 요게 들어가요.
0: 아, 이때 네, 저희가 자 맛있게 고슬고슬하게 볶아놨던 황금 두부가 들어가요.
1: 네. 자, 이렇게 두부가 들어가서 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아, 그러니까 아까 광희 씨가 처음부터 넣으면은 셋이 같이 볶으면은 예.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0: 맞아요. 네. 만약 그때 넣었다면 그냥 약간 질척질척했을 거예요.
1: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거 다 됐어요.
0: 예.
1: 네. 자 이제 이렇게 국물이 소스가 하나도 없죠.
0: 예.
1: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불 끌게요.
0: 네. 맛있는 소스는 채소에 잘 배어 있죠.
1: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0: 이야.
1: 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 제가 그거 이제 요거 놓기 전에 네. 요 깻잎을 한번 살짝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0: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네. 물론 덮밥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네. 또 함께 먹으면 좋을.
1: 네. 네 살짝 이렇게.
0: 네.
1: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될까요?
1: 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이야.
1: 이거를 제가 주변에 예. 이렇게 놔주려고 해요.
0: 아 진짜로 아주 고슬고슬하게.
1: 네. 근데 이거 비벼질 것 같아요? 안 비벼질 것 같아요?
0: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비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선생님?
1: 비벼집니다.
0: 그렇죠.
1: 비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덮밥으로 한 이유가 아주 고슬고슬하게 볶았지만 또 덮밥하면 왜 국물 덮밥만 생각하시는데
0: 네 맞아요.
1: 이런 덮밥도 있구나 하고 정말 그냥 저는 이거 혼자 먹으면은 좀 양이 많긴 해요.
0: 예. 네.
1: 근데 저희 아들은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혼자도 먹더라고요.
0: 예, 촉촉하면서 네. 포슬포슬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 예. 깻잎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0: 야, 늘 있는 재료를 갖고 이렇게 색다르게 또 만들으니까.
1: 네. 자. 이 정도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부족하면 더 얹어서 드시는 거로.
0: 너무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황금 두부 덮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를 면포에 넣어 으깨면서 물기를 짜주세요. 으깬 두부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 섞어줍니다.

0: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청주, 맛술, 설탕을 섞어 덮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물엿, 참기름을 섞어 무침 양념도 만들어주세요. 팬에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다가 덮밥 소스를 넣어 졸여주세요. 이렇게 두부와 채소는 따로 볶아줘야 재료 본연의 식감과 향이 잘 살아요. 여기에 볶은 두부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무침 양념에 깻잎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담은 그릇에 덮밥 소스를 얹고 깻잎을 올리면 황금 두부 덮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풍성한 밥상을 책임질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오징어 해장국부터 속 풀리는 알탕까지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할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4: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4: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4: 보장되나?
3: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4: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4: 제 건 다 해주는데.
3: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장롱터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0: It's something new.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출발합니다.
2: 저 진짜 원시 시대에 돌아간 것 같아요.
1: 개미집이 이 안에 있는데.

0: 베트남 중부에 떠오르는 관광지.
1: 베트남인들에겐 유명한데 아직 그 외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바다 색깔이 무슨 유럽의 한 섬나라에 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런 색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예뻐요. 지금 가는 곳이 되게 신비롭게 느껴져요.
0: 처음이라 새로움이 가득하고 맑고 풍요로운 마음이 발길을 잡아 이끕니다. 오래도록 고이 간직하고 싶은 선물 같은 여행지. 푸르고 예쁜 후엔으로 갑니다. 중부의 고원과 바다를 아우르며 다양한 교통편으로 인근 지역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곳. 베트남 중부 최동단의 섬 후엔입니다.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평화로운 바다 속 세상을 탐험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베트남 내에선 몇 년 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덕분에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바다에서 뭔가 바빠 보이는 아이들.
2: 샤오엔! 에이! 사람이야.
3: Hello.
2: Hello. 아, 잠 PM은 tại sao bắt đầu vào đây nhỉ?
3: Dạ, dưới tại vì dưới này nó có rạn hải sản, rạn san hô á, mấy cái con hải sản ốc á, dưới đó rất là nhiều luôn. Bắt những cái con ốc này. Khi mà mình hấp lên thì nó sẽ lòi cái dây ra mình.
2: Cũng thoải mái mà.
3: Nếu mà mình thoải mái thì xuống.
2: Không sao, không sao.
0: 해변 가까이에서 이만큼 잡은 게 신기합니다.
3: Giờ mình bắt đầu xuống lại.
2: Ok, thì cái này tên là ốc á. À, và có loài khác gì không nhỉ?
4: Dạ, nó có nhiều tên gọi ốc nón và ốc dù.
2: À,
4: giống như cái nón mình đội á.
2: À,
3: đây là ốc
4: cái nón mình đội nó.
0: Huyen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40여 개나 되는데요. 그중 랑 해변은 여러 종류의 산호초가 자라고 해산물이 다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There's a girl in the
2: backyard banging on her door. Luôn sẵn sàng hả? À, luôn sẵn sàng. Ok, ok, ok. Ok, ok.
3: Anh sẽ dùng cái này để mình hoạt động, mình lặn dưới nước cho nó dễ.
2: Cảm ơn nha.
3: Nhưng mà lặn cái này thì mình lặn cùng
0: đội. 사실 물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봤는데 조개가 있었대요.
5: 와, 여기 더 큰 게 있어요. 나 이게 돌에 엄청 붙어 있는데요.
0: 이제 손맛을 봤으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5: 바닷물 안 가지지?
2: 바다 수영이 너무 어려운데? 몰라요?
0: 아이들은 인어족이 따로 없습니다. 8살인데 4살 때부터 헤엄을 쳤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수영을 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죠?
6: 개도
0: 잡았습니다.
6: Chiêu kia.
7: Cái này thì làm như thế nào, nấu như thế nào?
8: Dạ, mình nướng ăn không được.
6: Nướng?
8: Dạ. Đây là mình luộc.
7: Để ý nè, để cái đó ăn được chưa? À, 이게 정말 그냥 이들의 일상인 게 바로 느껴지네요, 진짜. 아, 이 고기 엄청 많아요, 지금 벌써. 근데 여기 보면 개도 있고. 와.
6: 개?
7: 와, 아이 보세요. 아,
6: 와, 진짜 근데 아까랑은 또 좀 다른 모양이 같은데
7: 엄청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잡은 걸 다 모았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1: 이사한테? 이렇게 씻어가지고 바로 갓잡은. 오, 너무 신선해 보이는데? 재미있었어. 엄청 작은 랍스터가 여기 살고 있었네요. 어우.
0: 새끼 랍스터는 모아서 양식장에 판다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물고기랍니다.
1: 되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 약간의 좀 서워.
0: 그냥 물놀이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 잠수하면서 소라를 잡았더니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잡은 소라를 바로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담백한 소라 맛에 깊이를 더해줄 소스.

0: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스의 천국답게 지역마다 소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소라를 까먹는 방법은 만국 공통. 기다란 바늘을 받았습니다.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빼내는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처음 깐 소라를 제게 양보했습니다. 그 맛은?
1: 금방 잡아가지고 구운 거라 사실 소라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근데 또 이게 비리지는 않고 이 소스가 좀 달달한데 이 마늘하고 또 레몬이 섞여 있다고 하는 소스인데 되게 맛있는데요? 약간 제가 특히 직접 잡아가지고 바로 와서 먹은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0: 잠수만큼 소라를 까는 것도 능숙한 아이들.

바오는 이렇게 바다에서 잡은 소라와 해산물을 식당에 팔아 돈을 버는데요. 이를 놀이처럼 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는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함을 맛봤습니다. 잔잔하지만 여운이 긴 만남, 푸옌의 매력입니다.

0: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후엔의 필수 명소를 찾아갑니다.
1: 이곳 후엔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랜드마크 같은 곳이 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와, 여기
0: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후엔에서 가장 오래된 망랑성당입니다. 유럽의 신고딕 건축 양식으로 프랑스 신부에 의해 건축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가톨릭 성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치형 돔 천장은 없지만 태양이 비출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답니다.
1: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또 프랑스 영향 이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카톨릭 성당들을 어느 지역들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지네요.
0: 망랑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터에 많이 심어져 있었던 나무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로 만든 탁자를 여전히 성당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망랑 성당의 하이라이트는 입구 왼쪽의 지하실이랍니다.
2: Hello. I just heard your.
3: Nice to meet you.
2: So I never been here, but I just start to join the Sunday school. So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e holy place, you know.
3: Yeah, I know it. It's a holy place inside.
2: Yeah. And it also, I think here is more. Is more valuable.
3: Yeah, that's
2: because here is where actually I think he stayed most of the time.
3: Yes.
0: 어떤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4: 석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깥보다 은근히 시원하고.
0: 따라 들어가 보니 망랑 성당의 역사와 성직자, 순교자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만든 공간이랍니다.
4: 아, 저기 이런 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
0: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이것.
4: 아, 이 책이 최초의 알파벳으로 쓰인 베트남어 책이네요.
0: 프랑스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인 알렉상드르드 로드 신부가 쓴 책입니다. 로드 신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최초로 고안해 카톨릭 전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4: 지금 보니까 이 베트남어가 지금 현대 베트남어보다는 좀 더 옛날 베트남어가 지금 많이 쓰여져 있네요. 뭐 안 쓰는 단어들이 좀 보이는데 알리오, 블러이 뭐 이런 단어들은 지금 이제 바뀐 단어들이라 공부할 때 이런 책들이 남아있고 어디 보관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고 야, 여기서 이런 책을 만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기쁜데요. 뭐 지금 약간 벅차오르고 있어요, 진짜. 후엔에서 뭐 볼 줄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아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와 진짜
0: 개인적으로 이번 여정 중 가장 뜻깊은 순간입니다. 근데 전시실이 다가 아닙니다. 로드 신부와 베트남 최초의 순교자 안드레 푸엔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예배당이랍니다. 실제 동굴처럼 보이는 아치와 종유석 같은 기둥이 신비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 로드 신부 밑에서 교리를 공부한 안드레 푸엔은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에게 잡혀가 20살도 안 된 나이에 순교당했습니다. 사실 망랑성당은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거라고 합니다.
4: 아, 이 망랑성당이 저기 성당 바깥쪽 건물만 구경거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쭉 들어오니까 이렇게 숨겨진 예배당도 있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0: 베트남 가톨릭의 역사는 물론 베트남어 문자의 기원까지 엿볼 수 있었던 망랑성당. 후엔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뒤로하고 이번엔 외국 관광객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푸옌의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베트남 친구들에게 듣고 푸옌에 오면 꼭 걸어보고 싶었던 길입니다.
5: 와, 여기가 그 현지인들만 안다는 엉꽃 달인데요. 이들을 이어주는 달인데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0: 두 마을을 잇는 목조다리 정도로만 알고 왔는데 걸어보니 아슬아슬합니다.
1: 살짝 흔들림은 있는데 뭐 무섭진 않습니다. 살짝 사실 살짝 무섭긴 하는데. 자, 좋아.
0: 사람이 지나도 괜찮을지 걱정인데 오토바이가 다니는 걸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 건 어째 못 쳐도 컴이야. 건 어째 못 쳐도 컴 좋아. 아빠. 자올라 카이즈리 강고. 건강 디즈리 거를 맞추어 증수엔디 라이어든 나야. 또나. 아, 되게 디 거울 대람지요.
2: 아, 먼디 외리 라이 가둥 되지 마.
1: 아, 뭐. 오토바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게 진짜 튼튼하긴 한가 봐요. 와.
0: 강 사이 두 어촌을 이어주는 호랑이 다리는 길이 800m의 목조 다리입니다. 불안함보다는 편리함이 더 커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는데요. 판자가 부러지면 즉시 수리하고 장마 시즌 후에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한답니다. 옹꼽은 베트남어로 호랑이 할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다리 이름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새끼를 출산한 호랑이가 은혜를 갚자 나중에 그 호랑이를 기리는 사원을 만들었는데 사원이 이 다리와 연결돼 있어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겐 사진 포인트죠.
1: 오빠는 너는 베트남아?
3: 예, 동안.
1: 너희 베트남 thường đi du lịch ở đây nhiều á?
3: Thường á thì ví dụ như người Việt Nam mà muốn tới Phú Yên để đi du lịch á thì họ sẽ tìm những điểm nổi tiếng và ở đây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điểm nổi tiếng đó.
1: Đi du chuyến đi du lịch vui vẻ nhá.
3: Dạ cảm ơn anh. Dạ cảm ơn chị.
1: Ok, bye bye nha.
3: Bye.
0: 전설과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호랑이 다리. 푸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멋입니다. Stop me on the corner. Swear you hit me like a vision. I wasn't expecting. But who am I to tell? 푸옌은 바다로 돌출된 산맥들로 인해 해협과 많이 많은데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가 일정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랍스터 양식이 이루어집니다.
1: 베트남은 이 랍스터가 1년에 2,100톤이나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데요. 그중 이거 푸옌에서만 1,000톤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푸옌성은 랍스터 수도라고도 불린대요. 지금 랍스터를 만나러 갑니다.
0: 미리 부탁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옌퉁인데요. 같이 가기로 한 선택 잘한 거겠죠?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1: 무서워요.
0: 한쪽으로 배가 기운 게 보이니까 긴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1: 먹 khoảng bao lâu ạ?
2: Khoảng mình đi ra cái tàu mà hả? Tầm khoảng 20 phút.
1: 약간만 움직여도 지금 배가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무서운데 여러분? 안 무서워?
2: 나 왜 사이 나오?
1: 사이 나오?
2: 저 막 이러면 되고 안 해버려? 야이쌤?
1: 아 야이쌤아? 오케이 엠펀드가 우와 이거 배가 하나도 안 나가요. 제가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 노를 이 미는 것도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0: 우와.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0분 만에 도착.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큰 배로 갈아타고 또 가야 한답니다. 그래도 배가 크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제야 바다 경치가 눈에 들어오고 얘기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있던 중 다시 빨라진 속도.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참 길었던 20분입니다. 후이엔에서 랍스터를 양식하는 가구는 무려 2천 가구나 된다는데요.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아저씨가 매일 아침 출근한다는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이라 계속 흔들리는 데다 자칫하면 빠질 것 같아서 계속 엉거주춤, 끝까지 조마조마합니다. 이곳이 랍스터 뗏목 양식장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창고 같이 생겼었는데 뭐 있을 게 다 있고 요리도 해먹고 심지어 여기 주민들도 잘 수 있게까지 해놔가지고 아 그냥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약간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걸 그냥 여기서 바로 느낄 수 있네요.

0: 랍스터를 잡으러 가신다는데 또 해보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근데 아저씨는 관심 바뀌었나봐요. 쿨하게 그냥 쑥 들어갑니다. 공기줄을 물고 잠수해서 잡는 거라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잠깐이었는데 랍스터가 세 마리. 팔딱팔딱 힘이 아주 넘칩니다.
1: 와, 남랑.
2: 남랑.
1: 와.
2: 아, 아우. 잠깐.
3: 이렇게 싱싱한 랍스터 처음 봐요. 근데 얘 힘이 너무 센데.
2: 아니.
0: 가만 있지 않고 힘 자랑을 하는 랍스터가 맛도 더 있답니다.
2: 500g 정도 사이즈는 한 40만 동 정도의 시장에서 팔리는데 확실히 베트남이 생산지다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싸네요.
0: 껍데기가 두꺼운 갑각류이지만 예민해서 쉽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직접 한 마리씩 잡아야 한다네요. 미생물이나 해조류는 물론 다른 해산물이나 물고기까지 먹는 랍스터. 다 자라는 데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1년에 한 번 껍데기를 탈피한답니다. 랍스터 양식을 하기 전까지 주민들은 해안 근처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는데요. 랍스터 양식은 푸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녀석들 힘이 대단하죠? 맛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베트남은 음식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소스가 매우 다양한데요.
4: 게다가 소금 섞은 좀 고소하고 짠맛이 나는데 제가 원래 한국에서 랍스터를 먹을 때는 그냥 뭐 찐 상태 그대로 먹거나 뭐 간장이나 아니면 칠리를 찍어 먹는데 특이하게 소금 찍어 먹네요.
0: 아저씨는 일주일에 두 번은 랍스터를 꼭 먹는다는데요. 색깔이 빨갛게 잘 익어서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4: 진짜 맛있겠는데요?
0: 속이 꽉 찬 걸 보니 배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3: 너무냐?
0: 뜨거운데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4: 아, 아무나이야. 그냥 살 자체가 엄청 탱탱해서 씹을 때도 이게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고 안에 이 랍스터 이 내장 부분 때문인지 살짝 바다향도 싹 나고 근데 소금을 찍으니까 그 바다향이 잡혀가지고 살짝 끝맛이 좀 달달하게 엄청 맛있어요.
0: 이 맛을 보게 해준 아저씨가 고마워 저절로 한 입 넣어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뗏목 양식장에서 막 잡은 싱싱한 랍스터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푸엔을 여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푸엔에서만 볼 수 있다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0: 사실 이곳 푸엔성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연경관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간다디아인데요. 이 간다디아는 접시 모양 주상절리라는 뜻인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1: 와. 아, 멋있다.
2: 해안을 따라 자리한 현무암 암석 기둥들. 아주 오래전 인근 고원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연경관입니다.
0: 이곳 간다디어는 이런 지금 3만 5천 개의 접시 모양으로 생긴 돌들이 이렇게 용암이 녹은 형태로 남아있는 자연경관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를 오면 용의 비늘 같다라는 모습을 많이 묘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용이 정말 이 푸엔 동쪽 바다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2: 멀리서 보면 큰 벌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일부러 배열한 것처럼 서로 연속적으로 겹쳐진 돌기둥 모양. 자연적으로 갈라졌지만 자로잰 듯 완벽한 기둥은 볼수록 신비롭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간다디아는 독특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으로도 지정됐는데요. 이 특별한 풍경은 현지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3: Tuy vậy thì ở Việt Nam chỉ có ở Phú Yên có thôi.
4: À, chỉ có ở đấy
3: thôi.
4: Duy nhất
3: ở Phú Yên.
4: À, vâng, vâng.
3: Của Việt Nam.
2: 잠시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간다디아의 경관에 푹 빠져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푸엔에서 놓쳐선 안 될 힐링 포인트입니다. 간다디아의 독특한 풍경을 뒤로하고 이번엔 중부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 19세기까지 존재한 베트남의 옛 왕조 중 하나였던 참파 왕국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0: 가는 길이 그 숲속길 같아서 엄청 상쾌하고 또 이 길이 이게 오래된 길 같이 보여서 지금 가는 곳이 되게 신비롭게 느껴져요. 아, 저쪽에 참파 사원 입구가 보여요.
2: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남부 해안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로 힌두교를 믿었던 인도의 말레이 계통 주민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참파 왕국은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고 인도인과 교류가 많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0: 베트남은 이 중부 지역에 192년부터 1832년까지 이 참파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때 이 참파는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이런 중부 곳곳에 이런 참파 사원을 세웠는데 지금 그중 하나인 바이니탑을 보러 갑니다.
2: 바이닛은 찹쌀가루와 녹두로 쪄서 만든 베트남 인기떡인데요. 멀리서 보면 네 개의 탑이 그 떡을 닮았다 하여 바이니탑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한 작가는 놀라운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며 일생에 가봐야 할 건축물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0: 여기가 지금 이 일곱 개의 총 탑이 있는데 이 사원에 거기서 메인 가장 중심이 되는 탑이에요. 이 탑 안에는 힌두교의 그 시바신 동상을 안에다가 모셔다 놓고 있는데 그 양식 자체가 되게 독특하네요.
1: 탑 안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프랑스 지배 시대에 많은 귀중한 조각품들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바신의 동상은 파리로 옮겨지고 현재 설치

0: 에 있는 건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공기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합니다.
1: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위에서 소리가 계속 나요.
0: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길 기다려봤더니 박쥐입니다.
1: 근데 박쥐예요, 박쥐.
2: 무서워.
1: 안에 위에 박쥐가 엄청 많아요.
0: 야행성인 박쥐는 많게는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뤄 산다는데요.
1: 여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박쥐가 위에 사는 것 같아요.
0: 한때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신전인데 지금은 박쥐의 고음 소리만 울려 퍼지는 모습이 뭔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참파타워는 제 뿌리가 궁금한 후손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유적지입니다.
3: 참파
4: là một cái nền văn hóa cũng đã khá là cổ xưa. Thực ra như là trong với cả thế hệ mình thì nó cũng không rõ ràng nhiều lắm. Thì tuy nhiên là mình cũng được biết là họ đã từng là một có một cái nền xã hội khá là phong phú, nhất là cả về mặt văn hóa, nghệ thuật, kiến trúc như là ở đây chẳng hạn.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cái kiến trúc độc đáo mà chỉ có thể tìm thấy ở trong những cái di tích của người Champa. Chứ còn ví dụ như ở ngoài miền Bắc thì sẽ có một cái kiểu kiến trúc khác, thiết kế kiểu khác.
0: 고대 왕국의 위용은 물론 지난 시간들의 무게가 느껴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원시의 삶을 찾아 넓은 바다로 갑니다. 베트남에서 생태 보존이 가장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푸엔. 총 21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섬들이 인기입니다.
5: 자연 그대로의 원시의 섬을 가려고 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연 그대로의 속에서 살아가는 곳인데 아직도 그런 무인도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6: 렌타 오로와
0: 3년 전부터 섬까지 가는 배편이 마련됐답니다. 육지에서 약 2km 떨어진 거리. 그리 멀지 않지만 이 섬을 아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 여전히 원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섬 마이냐로 갑니다. 최동단에 위치해 일출과 일몰이 무척이나 빠르다는데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5: 아니 뭐 영화 키콩에 나오는 그런 약간 원시인 같은 섬인데 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0: 섬의 모양이 고리 모양을 닮아 별명이 루프섬이랍니다. 과거에는 현지인들만 알고 여행하거나 낚시를 하는 곳이었다는데요.
5: 색깔이 무슨 유럽의 한 섬나라에 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런 색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예뻐요.
0: 에메랄드빛 바다와 흰 모래사장, 그리고 잔잔한 파도. 지금까지 보았던 베트남 해변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 너무 새롭습니다.
5: 진짜 시원해요.
0: 이 섬의 주인이 된 듯한 감상에 빠져 있는데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5: 저쪽에 마을 주민이 사는 집 같은 집이 보이네요. 앉아봐.
6: 자, 올랐네.

0: bà vui bà không, mà bà không có muốn vô bờ. Muốn ở đây à, bà không muốn vô bờ, bà ở đây bà làm đủ à.
1: 얘기를 나눌수록 친할머니가 떠올라서 잠깐이었을 뿐인데 애틋한 정이 쌓였습니다.
2: 강원랑이 우리야. 아, 엄마 해봐봐. 우리 이순방을.
1: 때묻지 않은 원시의 섬.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의 엽서 한 장. 가슴에 품고 떠납니다.
3: 지금 애대적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뭔가 또 재밌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4: 예, 옆에, 옆에. 어이, 뜨거워.
3: 가는 길이 험해서 혼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래요.
5: 아마존 열대우림 같이 쫙 펼쳐져 있어요.
6: 상담할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할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할료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신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 영화제와 코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관리자는 미리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터널이나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물가 변동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진태희 기자입니다.
1: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떼어 시도교육청에 배분합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부금도 함께 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21년 59조 6천억 원에서 이듬해 76조 원으로 27% 넘게 급증했다가 2023년엔 다시 14%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급등락을 줄이기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없애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교부금을 늘리되 학생 수가 감소하면 증가폭을 일부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학령인구 변화율을 35%만 반영하는 데 대해선 교부금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처럼 학생 수가 줄어도 곧바로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엔 차액을 보전해 명목상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2: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닙니다. 한정되고 소중한 재원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 가장 큰 변화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 기금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거친 추가 세수와 당초 예상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고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 등에 투자합니다. 추가 세수를 뺀 내국세의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 기금의 교육 인재 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래대응 기금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 가운데 교육인재 계정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계속 증가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재정 계획에선 교부금이 연평균 4.4% 증가할 걸로 전망했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5.2%로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3: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1: 다만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건 과거에 세운 중기 재정 계획입니다. 최근 늘어난 세수를 반영해 현행 20.79%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이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에 돌아갈 재원이 실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초 미래대응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유력한 후보지였던 전남 광주 지역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합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의대를 신설하겠다며 도전장을 냈는데요. 두 지역은 일단 신설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지 놓고 대립해온 목포대와 순천대.
5: 목포대에 500 이상을 내기를 받고 우리는 추후에 대학병원을 생기겠다. 나는 역제안을 했었고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거고.
6: 의대를 완전히 한 군데만 가두고 한쪽에는 안 두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4: 결국 두 대학은 합의점을

0: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특별시는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엔 의대를 왜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정원을 얼마로 할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작성해야 하는 의대 신설 추진 체계와 교육시설, 병원 확보 방안, 교원 확보 계획 등은 빠졌습니다. 교육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까지 정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만큼 전남 광주 지역의 의대 신설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도 오늘 2030년 경북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 대학병원을 함께 만드는 구상입니다. 임상교수 112명을 확보하는 방안과 개교 시점에 맞춘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담았습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건립에는 모두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광주특별시와 경상북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안에 국립의대 신설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1: 화려한 가면과 춤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태국의 전통 궁중예술 콘부터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재해석한 중국 경극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창극과 판소리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전통 공연 예술이 오늘의 무대에서 어떻게 새롭게 변주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황대훈 기자입니다.
2: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태국의 전통 가면 무용극 콘입니다. 태국 왕립무용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민 서사시 라마끼엔을 다섯 막으로 펼쳐냅니다. 햄릿 왕자의 고뇌와 광기는 중국 경극 특유의 창과 몸짓으로 되살아납니다.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중국적 인물과 무대 미학을 더한 작품입니다. 세계 전통 공연예술부터 우리 창극과 판소리, 지역의 역사와 대중가요를 담은 창작음악극까지 서로 다른 전통에서 출발한 음악극 9편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가 올해 두 번째로 열립니다.
3: 우리 고유의 언어로 출발해서 다른 세계의 음악극과 대화하면서 말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상과 사건을 노래, 몸짓, 춤 이런 연기로 풀어내는
2: 우리 음악극도 흥겨운 무대로 관객을 맞습니다. 판소리 흥보가에서 흥보가 밥 먹는 대목, 흥보네 자식들까지 달려나와 흥겨운 군무로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완창에 수시간이 걸리는 판소리를 주요 눈대목 중심의 90분 콘서트 형식으로 압축한 겁니다. 고전 소설 옹고집전은 진짜와 가짜를 둘러싼 동시대의 질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무대에 오르고 배우별 수어 통역사가 그림자처럼 연기를 따라갑니다.
4: 누가 진짜 옹고집이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공연을 보면서 누가 진짜 배우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2: 이 밖에도 제주 해녀들의 삶과 항일운동을 탐정극으로 풀어낸 창극 작품, 한국근현대사 100년을 담은 음악극도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네, 이상으로 8월 2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휴식과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샤인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히트맨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뭐 맛집 탐방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아예 특정 지역, 특정 도시를 찾아가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미식기행도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 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해석해내고 또 지금 요 최근에는 부산을 미식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작가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5: 반갑습니다.
4: 네.

0: 맛 칼럼니스트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네. 이런 활동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1: 제가 이제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이제 칼럼을 음식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 2011년부터니까 이제 딱 15년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 2011년 이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1: 그 전에는 IT 관련 회사에 있었습니다.
0: 그냥 일반 회사에.
1: 네.
0: 그죠?
1: 네.
0: 어쩌다가 이 맛 칼럼니스트가 되신 거예요?
1: 제가 이제 40대로 접어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정년은 60세에서 65세 사이로 정해져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 삶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100세까지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의 딱 공통점에 들어맞는 것이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
0: 원래 음식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1: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에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 활동들이 굉장히
0: 있었죠.
1: 활발했었는데 블로그에 이제 음식 그 이야기를 전문으로 쓰는 음식 전문 블로그로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네,
1: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들로부터 이제 책을 내어보지 않겠느냐라는 네. 제안들을 좀 받으면서
0: 예.
1: 갑자기 이제 나도 그럼 전업 작가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0: 그러니까,
1: 했었죠.
0: 어느 날 갑자기 뭐 다 때려치고 나 이쪽으로 갈래가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틈틈이 음식에 관한 글들을 썼더니 네. 반응이 괜찮더라. 네. 이쯤 되면 내가 때려치고 해도 뭐 굶진 않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우리나라에 뭐 맛 칼럼니스트 또 음식 전문 기자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다 사람마다 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특히 우리 박 작가님이 나만

0: 삶의 어떤 특색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음식이 뭔가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자연, 역사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잉태되고 발전하는데 결국 이걸 누가 선택하느냐?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는 사람들의
0: 그렇죠.
1: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음식보다는 그 음식 이전에 사람들의 선택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음식을 먹기로 했을까? 거기에는 뭐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더 좁게는 그 특정 지역 내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들에 의해서 어떤 특정 음식이 그 지역의 어떤 전통 음식 혹은 향토 음식으로 남아있는 과정을 살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 음식은 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됐을까?
0: 결국은 역사와 문화
1: 네,
0: 안에서.
1: 그렇습니다.
0: 원시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식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졌죠.
1: 굉장히 많이
0: 어떻게
1: 달라졌죠.
0: 달라졌죠? 좀 거칠게 정리해 보면.
1: 제가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정리들이 잘 없어가지고 어떤 합의된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들어 본다라는 어떤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류가 이제 수렵 야생에서 이렇게 채집한 것을 불로 익혀 먹는 것으로부터 요리가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인류의 전 역사에서 지금 거의 99.99%는 악식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악식.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건 악식, 폭식, 미식. 이세 단계로 이제 음식의 발전 단계를 뽑는데, 악식이라는 것은 맛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일단 생존이 중요한 거죠. 원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호기심 많은 성각자들은 음식 때문에 죽기도 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의 99.99%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먹는 것. 근데 이 악식의 시대에는 그래서 누가 이 음식 유통의 주도권을 쥐느냐? 국가가 쥐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님들의 가장 중요한 통치 덕목은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였죠. 예. 그리고 이 고민은 사실은 언제까지였느냐?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0: 맞아요.
1: 예. 박정희 대통령.
0: 새마을운동,
1: 그렇죠. 그렇죠.
0: 통일벼 이런 게 다.
1: 예. 통일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72년도에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쌀의 절대량 구종으로부터
0: 그러니까.
1: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악식의 시대를 살았던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아프리카의 뭐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기를
0: 악식의 시대죠.
1: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악식의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이제 폭식. 여유가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그러면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지는 이 사람의 이제 욕망을 음식에 투여하기 시작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폭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0: 현재가 폭식의 시대다.
1: 네. 심지어 폭식의 시대에는
0: 하긴 먹방이 넘쳐나는 거
1: 그러면
0: 보면.
1: 대표적인 그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식의 시대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혹은 재벌들이 뭘 먹나 궁금한 거고, 예, 뭐 대통령 만찬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메뉴가 올랐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이 폭식의 시대의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라고 볼수 있고, 그럼 이 폭식의 시대 때는 먹거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0: 기업이.
1: 예.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현재 먹는 그 대부분의 식품과 그 식품의 원재료들을 누가 통제하느냐? 10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죠.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현재가 그런 폭식의 시대, 기업이 지배한다.
1: 네,
0: 이제 앞으로 올 미래가 미식의
1: 그렇죠.
0: 시대입니다,
1: 네,
0: 그럼? 미식은 뭐예요, 그럼?
1: 그러니까 이제 악식의 시대 때는 국가가, 미식의 시대, 폭식의 시대 때는 기업이. 그럼 미식의 시대 때는 이 음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0: 개인이죠?
1: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거, 특히 먹거리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0: 지속 가능성이죠. 내가 먹는 이 음식을 탄생시키는 기본적인 환경들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구를 좀더덜 아프게 하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개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거리에서 정의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먹거리의 정의를 논의하는 개인들, 각성한 개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이제 미식의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폭식의 시대와 미식의 시대가
1: 공존하고
0: 공존하는
1: 있죠.
0: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좀더 많은 그 노력을 요구하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죠.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을
1: 좀
0: 소비한다
1: 더
0: 그러면, 그렇죠.
1: 비싸죠.
0: 예. 그래서 요런 시대가 이제 한동안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지구를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람, 각성하는 개인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러면 이제 미식의 시대로 우리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1: 그 미식,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 먹을 식자, 아름답게 먹는다. 이
0: 합니다. 네.
1: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0: 그게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 가스트로노미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가스트로노미도 프랑스에서 이렇게 그 등록된 것은, 프랑스어 사전에 등록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 만들어졌나? 이렇게 이제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근사한 공간에서 먹는 것은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게 이제 부르주아지들에게 이 권력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해요. 음식을 제대로 먹고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 뭔지를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단어가 가스트로놈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고, 아름다운 프랑스에서 먹는 것을 아름답게 즐기기 위한 방식이 가스트로놈이니까 이걸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식이라고 정의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미식은 근사한 공간에서 비싼,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되고 먹는 건, 되었는지를 알고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알지자를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름다울 미자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어요. 우리 박 작가는 지금도 미식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본인은?
0: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중들이 이제 뭘 먹는지도 알아야 되다
1: 아니,
0: 보니까, 네.
1: 칼럼니스트니까요.
0: 그러다
1: 그죠?
0: 보니까 뭐, 저도 양쪽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뭐, 그러면 마칼럼니스트는 뭐 필수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많은 곳에 다니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네요.
0: 네. 음식을 먹기 전에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1: 공부
0: 하는
1: 먼저
0: 편이죠.
1: 하고.
0: 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좀 직관을 키울 수 있도록, 예, 충분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보기 전에 그 음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들, 환경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인문학적으로 살피고,
1: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접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제가 남한테 권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음식이 그냥 맛있다라기보다는, 아, 이 음식이 어떻게 내가 지금 먹게 됐을까를 알고 먹다 보면,
1: 그렇죠.
0: 맛 이전에 음식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 국내뿐 아니라 해외, 뭐, 일본, 교토, 도쿄,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거 엔게이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예.
1: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찾아가서 먹어보면 실제로 맛있어요?
0: 그러면 이제,
1: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0: 이런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보다도 이 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따지는 편이죠. 따지는 편인데, 대중들에게는 이제, 이게 내 입맛에 맞아? 안 맞아? 굉장히 근데 내 입맛에 잘 맞아? 맛있어? 이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숙소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바로 검색하는 게 이제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어딘가를 검색을 하죠.
1: 당연하죠.
0: 예, 주로 이제 그 검색의 1순위는 뭐 어디에 소개된 집, 누가 갔던 집, 혹 소위 맛집으로 유명한 집, 이런 데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이제 내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음식의 맛 이전에 여기에 내가 왔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허.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면 그걸로 그의 목표는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음식이 막상 먹어보니까 내 입맛이랑 좀 다른데? 맛이 없는데? 대중들은 이걸 왜 맛있다고 하지?
1: 그럴게요.
0: 의문은 가지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내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1: 그러니까 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좋다고 평가했는데 그렇죠. 왜 나는 다를까?
0: 네. 그걸 이렇게 드러낼 용기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나만 좀 별난 사람인가? 이런 인식이 될까 봐서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집은 항상
1: 예, 예. 계속 분비죠. 예, 예.
0: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예. 네.

0: 자,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제 미식 기행이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네. 했고 우리 박 작가님을 소개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시는데 부산과 함께 일을 한다. 부산 출신이세요?
1: 네, 부산 출신입니다. 오,
0: 그 부산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부산시 부산관광공사하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예, 제가 이제 서울 부산 출신인데 네. 마칼럼니스트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2011년부터 서울에서 네. 생활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즌에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서 아. 예, 지역을 위해서 좀 어. 이런 저의 전문성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21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0: 아예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1: 예, 예, 예. 이사를 오.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내가 이 마칼럼니스트로서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네. 고민하면서 이제 부산시와 끊임없이 이렇게
0: 접촉을 이제 협업을, 하고
1: 예, 협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0: 근데 21년에 내려가셨다고 네. 했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이미 부산관광공사랑 식도락 여행이라는 뭐 상품을 기획하셨는데 네, 네, 네. 이건 뭐예요?
1: 부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음식으로 이제 부산을 좀 알리고 싶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주로 관광공사 같은 곳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보다는 뭐 그 해당 국가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가지고 혹은 국내의 어떤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를 초대해가지고 부산은 이런 매력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음식으로 한번 부산을 알려보면 어떨까?
0: 예,
1: 이런
0: 예.
1: 제안을 주셔서 제가 부산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음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이 참 묘한 지점이 1875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1876년에 이제 부산항이 개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산항이 개항이 되면서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에 들어오는
0: 그렇죠.
1: 거예요. 뭐 청나라 사람들, 예, 러시아 예.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산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0: 그렇죠.
1: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부산항은 그때부터 부산은 어떤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한국 전쟁, 그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이런 우리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을 모두 거치는 도시가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서 그 과정에 흥미롭게도 음식을 남기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와서 조선 사람들이 다시 만든 부산 어묵을 탄생시킨다거나.
0: 부산 어묵이 일제시대
1: 네.
0: 때요?
1: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는 또 부산에 피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에 의해서 밀면이 탄생하고.
0: 아, 밀면은 함경도 쪽에서 예. 왔어요?
1: 그다음에 이제 평안도 피난민들에 의해서는 돼지국밥이 개량.

0: 개발되고 있습니다.
1: 부산 어묵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0: 네.
1: 뭐가 뭐랑 결합했다고요?
0: 부산 어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생선을 이렇게 생선살을 갈아서 이렇게 뭐 형태를 만들어서 굽거나 찌거나 익힌 것을 이제 생선 연가공 제품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데 일본은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튀겼어요. 기름에 이렇게 튀겼어요.
1: 덴뿌라식으로.
0: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덴뿌라는 말, 아브라하게라는 말 이런 것들이 좀 기름에 튀겼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 뭐 생선 수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선살을 갈아가지고 쪘죠. 쪄서 먹는 아주 고급 요리였는데 이게 이제 튀기는 방식이 도입되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갈치 시장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뭔가 이제 선도가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생선들 이런 것들을 재빨리 이제 갈아버려 가지고 튀겨서 어묵으로 이렇게 유통하면 유통 기한이 길어지겠죠.
1: 네, 네.
0: 누구나 또 저렴하게 먹을
1: 싸게
0: 수 있고.
1: 먹을 수 있는.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 이걸 결국 공장은 누가 다 돌리느냐? 조선 사람들이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들은 가버리고
1: 네.
0: 공장과 설비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1: 남아서 계속 생산되고.
0: 네. 기술자들은 네. 남아있으니까.
1: 밀면은 함경도 사람이 피난 와서 만들었다고요?
0: 네. 밀면과 돼지국밥은 한국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1: 피난민들이
0: 오죠. 오는데 부산에서는 그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검역소 자리에다가 이제 피난민들을 대거 이렇게 소가 있던 곳에 이제 피난민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1: 가져오죠.
0: 예, 가져오 이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1: 예, 예.
0: 음식에서의 디아스포라가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함경도 사람들은 메밀 농사도 어려울 정도로 척박한 땅이어서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많았던 농업 방식이 화전 농업이었습니다.
1: 예, 예, 네. 예.
0: 그래서 화전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감자, 옥수수. 그래서 이 감자와 옥수수로 전분을 뽑는데 이렇게 전분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데
1: 예.
0: 이 녹말을 북한 사투리로는 녹마라고 합니다.
1: 녹마.
0: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메밀국수는 평안도 지방의 음식이고 함경도는 메밀 농사도 힘들어 가지고 녹마국수를 주로 먹었죠. 그래서 이 녹마국수를 부산에 피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전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구호물자였던 밀가루를 가지고
1: 밀가루로 네, 녹마국수를 만들었다.
0: 네.
1: 그게 밀면이 됐다.
0: 네네네. 아.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1: 그러네요.
0: 사실. 그래서 그 밀면은 그 함경도 피난민들의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낸 네.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1: 돼지국밥은요?
0: 돼지국밥도 꽤 재밌는데 이제 돼지국밥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음식 은 아니에요. 돼지국밥은 어디의 음식이냐면 한반도의 전 해안 지역의 음식이었어요.
1: 해안에?
0: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내륙 평양 같은 경우에는 소를 키우죠.
1: 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예, 예.
0: 근데 이제 소가 소를 먹일 이제 소리가 풀을 뜯어 먹거나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소를 먹일 게 기본적으로 넓은 초지가 있어야
1: 예.
0: 예, 소를 먹일 이제 풀을 얻을 수 있는데 해안 지방은
1: 초지가
0: 예, 초지가 그렇게 넓지
1: 아.
0: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를 키울 수가 없었고 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
1: 돼지.
0: 네. 아. 그래서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는데 뭐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돼지가 집에 예. 그 화장실 주변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 돼지는 이제 그게 있죠. 이제 역할이 있어요. 뭐 넌 아버지 장례식 때
1: 그렇지, 그렇지.
0: 예, 첫째 장가갈 때.
1: 잔칫날 잡아야죠.
0: 예, 예, 예. 그러니까 돼지는 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축인데 죽어야 비로소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1: 고기로.
0: 예, 고기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지가 이제 장례식 때 혹은 잔치 때 써야 되는데 손님들이 좀 많이 옵니까?
1: 고기가 부족하죠.
0: 예.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까만색의 돼지, 우리 재래돼지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얘들이 사람이 먹는 걸 아무리 나눠서 키워도 60kg밖에 안 커요.
1: 일정 정도밖에 못 큰다?
0: 네. 네. 근데 이 60kg를 잡아서 피를 뽑고 뼈를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0: 난 다음에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실제로 얻어지는 고기의 양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1: 몇 명 못 먹죠.
0: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리주의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물에다 말아야죠.
0: 예. 네. 뼈와 내장, 머리를 넣고 국물을 내고 거기에 고기 한두 점. 그리고 밥을 말아서. 그러면 이제 뭐 수백 명의 손님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안 지방 전체 공통적으로 있던 문화였는데 평안도 사람들이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느냐? 이게 조선시대 때 평안도 사람들은 한양 음식도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난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안도 음식을 가만히 보시면 냉면, 뭐 평양 운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개성 떡국 굉장히 담백해요. 굉장히 담백한데 이걸 뭘로 국물을 내느냐? 소, 닭, 꽁 이런 육류로 국물을 내는데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가졌던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부산에 와서 보니까 저 돼지를 우리가 국물을 내면 정말로 맛있게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밥집을 차리시거나 혹은 돼지국밥집에서 일하는 평안도 출신 피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들이 피난 오기 전부터 이미 돼지국밥은 부산에 있었지만
0: 있었죠. 예.
1: 그분들이 와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0: 네,
1: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각각의 솜씨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돼지국밥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1: 다양해지고,
0: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는 약 740여 곳의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다 스타일이
1: 맛이
0: 다르고,
1: 달라요.
0: 예. 그게 이제 부산 여행하는 아주 큰 재미 중에 하나죠.
1: 알겠어요.
0: 예.
1: 아무튼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서 부산시와 협업해서 부산시도 미식도시 부산을 내세우고 지난 2024년에는 시의회가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겁니까?
0: 이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각 자치단체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왜뭐 위생단속 같은가 하면 뭐 식품위생법 위반하거나 이러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요 벌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기금으로
1: 모아가지고,
0: 조성을 해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외식업의 수준을 본다면 굳이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뭐 이거 이렇게 고쳐라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품진흥기금도 뭐 통제와 간섭 캠페인보다는 오히려 지원하는 쪽으로 좀 쓰자. 마케팅의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저한테 제시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여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게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 계시는
1: 유홍준
0: 유홍준
1: 관장님.
0: 관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문화유산 전문가로서 과거 우리가 물려받은 이런 그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드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을, 보물을 만들고 있는가? 그게 항상 고민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전통 음식, 향토 음식을 뭐 즐기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이것들이 도시의 어떤 관광 상품으로 활용도 하는데
1: 그렇죠.
0: 지금 우리는
1: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
0: 그게 이제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1: 그래서요.
0: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요즘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1: 네.
0: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리사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1: 그럼요.
0: 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1: 아유, 유명
0: 높아졌고.
1: 셰프들 뭐 대접이 대단하죠.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서울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셰프들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그래서 좀 스포트라이트도 덜 받고,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좀 주목받을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셰프들에게 이제 제가 이런, 롤을 만들어서 비푸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케이푸드가 있다면, 비푸드는 뭔가?
1: 부산 음식.
0: 예, 그래서 이제 조건을 부산 식재료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음식에다가 부산의 스토리를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부산의 셰프들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부터 매년 이제 한 25가지 종류의

0: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공개 시식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1: 그리고 지원해주고.
0: 네. 그리고 부산시의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서 이걸 다 배포를 했어요. 예, 무료로 레시피를. 예, 예. 그럼 이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의 어떤 그 국제행사 때 네. 외국인 대상 만찬 행사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또 부산의 특급 호텔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부산의 셰프들이 이런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1: 2023년부터 1년에 25개씩 그러면 꽤 많이 나왔는데.
0: 네, 지금 75종 정도 나왔어요.
1: 제일 히트친 게 뭐예요? 어떤 음식인 예를 들면?
0: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주 많이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작년에 개발한 건데 어묵 쿠키.
1: 어묵 쿠키.
0: 예. 네. 이제 보통 어묵은 우리가 이제 뭐 가공해서 먹는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뭐 탕
1: 국을 끓여 네, 먹거나
0: 국을 끓여 먹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묵을 그냥 간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묵 판매점도 그냥 어묵 판매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묵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다는 네, 의미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그래서 이 어묵은 기본적으로 어묵의 전 단계가 이제 생선살을 갈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밀가루처럼 생각해 보고 여기에다가 버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오븐에서 구워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야. 정말 맛있는
1: 상상해보니 괜찮겠네요.
0: 네, 괜찮습니다.
1: 저 아직 못 먹어봤네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상품화하시라.
1: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부산을 찾아서 미식 여행하는 관광객 숫자가 분명히 늘고 있나요?
0: 네. 뭐 눈에 띄게. 예. 작년에는 또 아주 기념비적인 해로.
1: 뭐 뭡니까?
0: 그 부산이 이제 1876년에 개항된 이후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을 넘었고 그다음에 2025년 전체로는 360만이 방문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최대를 기록을 네. 했죠. 그리고 네.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1: 음식이었다?
0: 네. 네, 이거는 뭐 부동의 1위로 그냥
1: 그렇습니까?
0: 음식 관광이 제일 만족스럽고
1: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것도 다양합니까?
0: 네, 굉장히 다양한 게
1: 하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0: 네.
1: 다양해야
0: 네.
1: 돼요.
0: 뭐 관광객들이 와서 뭐 짧게는 1박 2일이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2박 3일.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예닐곱기를 먹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도시라면 어디예요?
0: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인 미식 도시는 기본적으로 역사와 전통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뭐 그 역사와 전통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수준들 그러니까 경제력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식 도시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 예, 영국의 런던 그런데
1: 예.
0: 예, 이게 이제 경제력과 결합하니까 미국의 뉴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아주 좀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만들어진 게 정 교수님도 저기 세계적인 그 음식점 평가 사이트인 프랑스의 M 가이드 예, 아시죠?
1: 별 하나 두 개 세 개.
0: 예. 그 별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 파리나 뉴욕 아닐까요?
0: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이 도시가 처음으로 평가 도시가 됐는데 2008년도에 나오자마자 파리보다 뉴욕보다 많은 별을 받았는데 그게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1: 도쿄가 1등이에요. 네.
0: 지금 전 세계에서 그 M 가이드의 별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1: 허허.
0: 네.
1: 그만큼
0: 일본의 도쿄.
1: 그만큼 유명 레스토랑이 많다는
0: 많이
1: 거는.
0: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로 일본이 이제 19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1: 예.
0: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버블 경제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별별 가지 요리를 다 했던 요리사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그 사람들이 일본 미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로 도쿄가 되는데
1: 그 M가이드의 기준으로 보면 1등이 도쿄,
0: 네.
1: 2등이 어디예요?
0: 2등이 이제 파리.
1: 파리예요.
0: 그럼 3등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 글쎄요.
0: 3등은 보통 그러면 이제 뉴욕, 뭐 런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일본의 교토입니다.
1: 야, 일본이 1, 3등을 다 해요?
0: 네. 심지어 4등은 오사카.

0: 하하. 완전히 그냥 일본 독주군요. 이제 같은 뭐 그런 기준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산은 미식 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1: 굉장히 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서 보면 그 이런 전통적인 도시들 외에 또그 새롭게 미식 도시로 떠오르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었냐?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는 필연적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오고
0: 그렇죠.
1: 우리 문물이 만나서 융합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물을 외국으로 전파하는 발신하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항구는 기본적으로 미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0: 잠재력이 있다.
1: 굉장히 큰 곳이에요.
0: 항구, 그다음에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피난이나 뭐 일제시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들이 또 조합해서 만들어지고.
1: 굉장히 융합적으로 발전한 음식이 부산 음식. 그래서 부산 음식의 오리지널이 뭐냐 그러면 오리지널은 없는데 모든 걸다 부산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내고 계시기도 하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셰프들을 특별히 뭐 교육도 하신다면서요?
1: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외식 업계에서 좀 실력 있고 유명한 요리사를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좀 초빙하려고 하면 경력 단절로 생각을 합니다. 안 내려오려고 그래. 서울에서 일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지방에서 키워야 되겠다.
0: 아예 교육을 해야 되겠다.
1: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에 조리 관련 학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0: 많아졌고.
1: 이 학과들에서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지상과제죠.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세계 3대 요리 학교라고 할수 있는 세계적인 요리 학교의 그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 외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프랑스 음식을 전공하거나 이탈리아 음식을 전공은 했지만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결국은 한국 전통 음식을 결합해야 되고 한국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재교육해 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들을 우리 한국 음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0: 결합하도록.
1: 결합하도록 해주는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 전체는 모르겠고
0: 부산에서.
1: 부산에서는 만들자.
0: 알겠습니다.
1: 그러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부산 말고 또 미식 도시로 거듭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눈에 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식 도시 그러면 전주.
0: 전주죠.
1: 전주가 있고 이게 혹시 정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창의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창의 도시. 그런데 그 미식 창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두 군데가 있습니다.
0: 어디예요?
1: 전주.
0: 전주, 뭐, 원래 그렇고.
1: 또한 군데가 이제 이후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된 도시가 강릉.
0: 강릉?
1: 강릉이 어느 순간에 왜 커피 도시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유네스코의 미식 창의 도시가 됐는데 세 번째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도시가 지금 이제 포항시.
0: 포항.
1: 포항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철의 도시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포항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시장을 축도 시장이라고. 이 축도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동해의 해산물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뭐 포항도 아주 미식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뭐 우리 박 작가님 나름의 어떤 미식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전략은 우선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0: 발굴.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거기에는 음식 그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 그리고 그 음식을 탄생시킨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 있는 셰프들이 좀그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지역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셰프들도 조리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조리 기술에다가 스토리를 붙이는 기술.
0: 맞아요.
1: 이게 이제 그 외국의 셰프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0: 국적을 알리는 국제적인 셀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조리 기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독특한 재료와 문화를 섞어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아, 그건 진짜 셰프가 못하죠. 그죠?
0: 근데 사실 보시면 미식가들은 음식 자체보다는 그
1: 그
0: 음식이 담고
1: 이야기를
0: 그걸
1: 좋아해요.
0: 먹어 소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음식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음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셰프들을 키워야죠.
1: 아까 쭉 언급한 뭐 워낙 유명한 도쿄, 파리, 뉴욕 뭐 이런 거 말고 좀 쇠락하다가 미식 도시 전략으로 갑자기 다시 솟구쳐오른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0: 지금 아주 좀 핫한 지역인 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 국가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명품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인데 유럽에서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 그럼 무조건 좋다고 좀 생각을 하죠. 이걸 굉장히 배합하는 국가가 스페인이에요. 같은 유럽산인데 스페인은 항상 2등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리브 오일도 뭐 우리나라의 와인도 프랑스나 이태리만큼의 어떤 가치를 갖고 싶다. 이게 국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미식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뭐 스페인의 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에서 그런 미식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큰 곳이 어딜까? 그게 바스크 지방의 주도인 산세바스티안 같은 곳이죠. 그 산세바스티안에 바스크 요리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스크 요리 학교는 단순한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미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식재료를 그 셰프들과 그다음에 이 생산 브랜드와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지금.
1: 그래서 지금 도시가 번성하고 있어요. 원래 스페인 음식도 유명은
0: 유명하긴
1: 한데.
0: 한데 이게 하나의 브랜드화되지는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목표가 부산이 한국의 산세바스티안 정도 되게끔 만드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좀될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는 거고.
0: 네, 사실은 그런 노하우가 저는 이제 한국의 여러 도시들과 공유되기를 원하죠. 여튼 뭐 광주,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안동, 포항 이런 도시들이 이제 미식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들이기 때문에.
1: 앞으로 계획이 바로 그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미식 도시가 뭐한 10곳, 20곳 안 생기란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요즘 그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인 5국 3특 체제가
1: 그렇죠.
0: 결국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미식에서도 늘 우리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제 지역이 거점이 되어야 되겠죠.
1: 맞습니다. 꼭그 계획 잘 이루어 주시기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재미난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역사를 악식의 시대, 폭식의 시대, 미식의 시대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미식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폭식의 시대에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미식의 세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0: 즐기셨습니다.
1: 와.
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 쓰신 거죠.
1: 어떻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2: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13: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14: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15: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14: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15: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14: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16: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17: 이렇게 그냥 앞으로 미끄러지게 오르죠.
18: 오, 어렵다. 육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9: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육체 역학.
20: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21: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어,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8: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니까?
21: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지.

0: 시에 걸어서 서로 봐.
1: 야, 공식이에요?
0: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0: 네.
1: 너무 무서워요.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났어요.
0: 저희가 소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2: 짐승은 딱 잡아왔어.
3: 동물을 잡아와고 지가 보호하는 걸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서울 세대기 섬마을 시댁에 가면 문어 한 마리에 웃고 또 울상이 되기도 합니다. 섬마을 레시피를 배우기도 하고요.
5: 보기도 하고 잘 살기 이렇게 엄청 좋다.
6: 네. 얘는 배대로 드러내가 가지고
4: 새댁이 만난 여름철 섬 보양식.
7: 옳지. 이거 잘하네.
8: 잘하네.
7: 공부하고.

0: 시어머니에게 배우는 섬마을 요리 비법. 그 속에 담긴 삶의 맛을 찾아 항림도로 갑니다. 통영 앞바다 옹기종기 떠있는 섬을 만나러 다라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묘한 설렘 안고 섬으로 향한다는 정여울 씨를 만났습니다. 목적지는 뱃길로 1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섬 항림도.
1: 항림도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맛있는 섬 밥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0: 섬이 품은 고유한 맛과 식재료를 찾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여울 씨. 시부모님이 계시는 항림도에서는 어떤 섬 밥상을 만나게 될까요? 학을 닮았다 해 이름 붙은 섬 항림도. 시아버지의 고향이랍니다.
2: 언니 아버지 저 왔어요.
3: 아유, 미호라. 아이고, 나 고생했네.
2: 좋지?
3: 아이고.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4: 뭔가 이렇게 다섯 개는 안 왔는데 네. 저기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가보자.
0: 이웃 동생의 배를 얻어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자주 찾았지만 아버님과 함께 통발 작업을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여울 씨.
4: 뭐가 들었을까?
1: 뭐가 요즘 많이 나와요?
4: 고동, 장어 이런 게 들었는데 문어도 들고.
1: 우와, 뭐가 있는데요?
0: 서울 새댁 두 눈 휘둥그레 만드는 바다의 보물.
4: 오, 여기 항림도 돌무대입니다.
0: 힘 좋은 녀석이네요.
4: 옛날부터 돌무대가 많아요.
5: 장어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0: 이번에도 들었을까요?
5: 손이 지금 너무 따셔가지고, 따셔가지고, 저도 고기가 많이 안 되는지 오늘 여름에 빤트내기라고 문어가 들었는 것 같다.
1: 우와. 우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4: 또 문어야. 두 마리.
1: 우와, 엄청 커.
4: 우와,
1: 뭐야?
6: 대박입니다.
0: 난생 처음 문어 잡기에 도전한 서울 세댁.
6: 다리하고
1: 중간에.
6: 어, 괜찮아.
0: 두근두근. 여울 씨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서 문어를 꺼냅니다.
6: 뭐. 그렇지. 오케이. 가만.
1: 어떻게.
0: 문어 한 마리와 사투 끝에 여울 씨는 기진맥진. 남은 통발 또 올려봐야죠.
1: 와, 진짜 맛있다. 여름 문어가 맛있는 거예요?
4: 여름 문어 지금 최고라. 최고지, 최고.
1: 최고로.
0: 욕심 낸 적 없지만 한 번도 빈 손으로 돌아간 적 없다는 아버님. 돌문어 가득 싣고 돌아가는 길,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1: 한 마리씩.
7: 와, 이게 우리 통발 다 들었다 말가.
1: 네.
7: 무슨 일이고 여보 오늘?
1: 와,
7: 신기해.
0: 아버님이 문어를 잡아오면 이제 어머님이 실력을 발휘할 차례. 문어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손질합니다.
7: 식초를 한 조금씩 한 방에 올렸어요.
1: 물 끓을 때요.
7: 문어가 전에.
1: 네.
7: 설탕
1: 좀 넣어요. 설탕은
7: 약간.
1: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7: 예쁘기도 하고 잘 삶기요. 이렇게.
0: 돌문어 요리의 핵심은 잘 삶는 거라죠.
1: 어머님 음식이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항상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여쭤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입맛이 맞는가 얘가 잘 먹으니까 좋아요. 해주는 거 다 잘 먹어요.

0: 돌 문어의 싱싱함을 느끼고 싶다면 돌 문어 수큘과 출고. 칼질에도 어머님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1: 일단 기스듬이 잘라지. 최대한 얇게 썰자.
2: 네네.
1: 연하고 먹기가 편해. 두껍게 썰으면 맛이 그 찔려.
2: 네, 얇게.
1: 그렇지.
0: 영 어색해 보이죠? 이럴 땐 어머니가 나서서 자세만 잡아줘도 한결 유연해지죠.
2: 아,
1: 이렇게.
2: 아름다운 사람이.
0: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부 사이.
2: 어머님도 저처럼 처음에는 좀 서투셨죠?
1: 당연하지. 몇 번 하면 잘해.
2: 아, 어머니처럼 언니가 잘 하겠죠?
1: 그렇지, 언니가.
2: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0: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잡아온 돌문어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3: 맛이 참 똥차입니다. 이게 뭐 바로 올려갖고 이리 먹으니까 너무 신선하고 맛이 있습니다.
4: 한식이 맛있네.
3: 맛있죠.
1: 삼겼어요?
4: 오늘 요리 내 먹으라고 복이 있는가 보다.
5: 진짜 문어 잘 안 잡히네.
4: 나 안 잡히거든. 아,
2: 제가 그래도 오니까 이렇게 문어, 평소에 안 잡히던 문어도 잘 잡히고 앞으로 제가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은데.
4: 어, 그래. 자도 오늘.
0: 아버님이 나고 자란 고향 항림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4: 당신도 뒤에 타라. 자, 출발합니다.
0: 결혼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낯선 통영에 살게 됐다는 여울 씨.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딸처럼 품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셨기에 용기 낼 수 있었답니다.
4: 오, 시원하다. 여울아 멋있지?
2: 와.
0: 소박하고 따뜻한 시부모님을 만나며 소음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서울 세대. 쪽빛 바다와 푸른 물결, 소음의 시간 속에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0: 앉아서 보니까 더 좋네요.
1: 파도가 이 부서지면서 부품이랄까 그런 게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
2: 가족과 함께여서 더 좋은 항림도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항림도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이맘때면 꼭 해드시는 음식이 있다죠. 바로 장어를 뼈째 푹 구워 만드는 장어국이랍니다.
0: 물을 많이 붓지 말고 적당하게 물을 부어서 한 30, 40분 삶아야 돼요.
3: 30분요? 뼈랑 머리랑
0: 바로 그렇지 같이 이어서
4: 그 장어를 장어국을 많이 여기서는 끓여 먹었어요. 옛날에는 도막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장하고 된장 넣어가지고 비린내 나지 마라 볶아가지고
3: 아 볶아서 응,
4: 물로 딱 부어가지고 네. 근데 이는 점치 재료를 이어가지고 부어버리래 끓여갖고 먹었어.
2: 먼저 장어를 푹 구워 육수를 만듭니다.
0: 내가 해봐보니까 때는 빼대로 빼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2: 그러고 나면 뭉개진 장어살이 나오는데요. 이걸 소쿠리에 곱게 걸러내죠.
0: 소쿠리 이렇게 하면 살 가죠. 알겠죠?
3: 이거는 믹서기에 가면 안 돼요?
2: 안 될 건 없지만 옛 어른들은 음식에 기계 맛이 스며들면 제 맛이 사라진다고 하셨죠. 그렇게 진한 장어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육수를 끓이는 사이 삶은 토란, 고사리, 시래기 등을 된장, 고춧가루, 마늘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준비합니다.
3: 팔팔 끓을 때 넣는 거죠?
0: 그렇죠. 팔팔 끓을 때.
2: 함께 보글보글 끓여낸 후에 비린내 잡아주는 방앗잎과 청양고추까지 넣어주면 땅과 바다가 어우러진 맛, 항림도의 여름 보양식 장어국이 완성됩니다.
0: 우리 시어머니는 장어국을 잘 끓여요. 네, 그래서 국기능으로 끓여요.
2: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져 온 음식, 항림도 해풍 맞은 쑥으로 만든 쑥떡도 그중 하나입니다.
3: 어떻게 해요? 이렇게
4: 방어 이걸 물로 네. 딱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고로고로 이렇게 이리다 보면은 네. 이래갖고 나중에 손을 갖고
2: 서울 세댁 여울씨 오늘 배울 게 너무 많네요.
4: 이래갖고 이어주기거든 이러면 이어주기 딱 이러고 그래 아이고 내 발 손
3: 와 이거
4: 엄마 하라키라 엄마 그래 이것도 찍는 방식이거든 애들 돌리면 가지고 물로 딱딱 젖어 감싸고 이것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모른다. 대문한 게
2: 이런 모습도 처음 본다는 여울 씨.
3: 그럼 이거 힘든데 그냥 방앗간에 안 맡기시고 왜 이렇게 직접 하세요?
4: 아 이거 인절미 있는 거는 집에서 애들이 방앗간에서 이리 끝등 한번 물에다가 막 적시갖고 진절 빼고 물에 적시고 한다 이가. 네. 아 그게 영 자기들이 싫게. 아. 그래서 이거를 명절 때는 항상 그 아니, 엄마가 맞아, 이걸 먹고 싶었다고 아~ 했어.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준 거든 말이야.
3: 제가 할까요?
0: 자, 할 수 있어요. 나도 해봐. 두 손으로 막 해봐.
3: 두 손으로?
0: 두 손 해도 돼. 자, 그렇지. 그렇게 할 때도
3: 돌려서 네네네.
4: 돌려서 빼면은 잘 맞는다. 응, 옳지.
0: 두 손으로 하고
4: 옳지. 어이구 잘하네.
2: 철썩철썩 소리와 함께 쑥떡이 완성됐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항림도에선 떡고물을 얹어 입안 가득 다양한 맛을 즐긴다는데요. 오늘은 콩, 검은 깨, 카스텔라 가루 세 가지 맛이 준비됐네요. 모습은 투박해도 정성과 맛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다는 항림도 삼색 쑥떡.
0: 말아 봅시다. 네.
4: 예.
0: 맛있어.
4: 맛있지?
3: 네.
4: 고소하고.
3: 밥알도시 드시고.
4: 밥알도시 피고.
2: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차린 항림도 여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담장 밖까지 퍼지는 구수한 냄새에 마을 사람들 발걸음이 절로 옮겨집니다.
3: 정여울이라고 합니다.
4: 아유, 뭐야.
3: 아버님이 이렇게 섬에서 나고 자라셔가지고 뭘 드시고 사셨나고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배우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2: 손맛 가득한 떡, 장어국 한 입에 혀끝이 기억하는 옛날 맛이 소환됩니다.
4: 안에 뭐니까?
5: 이 떡은 옛날에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묵은떡이야. 송수 지금 만든 것이래. 백수님 손치가 대단하네. 떡도 맛있지만은 또 짬뽕도 우리 옛날에 똥마에다 푹푹 썰어가지고 배추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묵은떡이 그 맛이 납니까?
4: 납니다.
2: 더위에 시들해진 입맛에 생기를 되찾아줄 항림도 여름밥상. 이래서 다들 손맛, 손맛 하는 거겠죠.
6: 맞네다. 섬에서 하는 임석이 맛이 딱.
7: 그 왜 그럴까요, 어머니?
6: 섬맛이지.
7: 섬맛.
6: 섬맛.
8: 저 시내는 기계로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하는.
4: 직접 우리가 바꾸고 바다에서 켜고.

0: 음식 많이 가르쳐 주세요.
1: 사주오세요.
0: 네, 사주오세요.
2: 함께해 더 맛있는 여름을 만났습니다. 든든한 항림도 서운 밥상. 이만하면 다시 올 이유 충분하겠죠?
3: 3년 동안 산 거예요.
4: 이제 풀 향긋하게 나고 공기도 다르잖아요.
5: 우리 거돌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나그네다 생각하고서는
6: 3WC 보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9: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1: 이번 전달부터?
7: 되죠.
12: 간병비까지
13: 모두 된다고요?
7: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3WC 보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9: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1: 이번 전달부터?
7: 되죠.
12: 간병비까지
13: 모두 된다고요?
7: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16: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 여러분. 자동차 정비 전문가 김선우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간략한 소모품들을 교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장비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워셔액입니다. 워셔액 충전하기. 엔진룸을 열었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파란색 뚜껑에 워셔액 마크가 그려져 있죠. 여기서부터 워셔액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워셔액 뚜껑을 열었을 때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 워셔액 뚜껑이 열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이 잘 안 돼서요. 그럴 경우 밑에 하단으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차량을 올릴 수도 없고 하단에 있는 커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셔액을 충전하시기 전에 이 워셔액 뚜껑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워셔액을 한번 충전해 볼까요? 워셔액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워셔액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메탄올 워셔액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좀 강하긴 하죠. 아마도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워셔액을 작동을 했을 때 냄새가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 근래는 워셔액만 작동하면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에탄올 워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탄올 워셔액을 충전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이 워셔액도 충전할 때 뚜껑을 그냥 열려고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눌러서 열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꽉 눌러서 돌려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워셔액을 충전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바로 옆에 엔진 쪽에 발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신 후에 이 에탄올 워셔액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는 그 이야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부분 또는 이 발전기 부분에는 이 워셔액이 흐르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따라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셔액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요. 워셔액을 충전했을 때 또 하나 확인할 게 있겠죠. 워셔액 라인을 확인할 겁니다. 우리나라 차 기준에서 이 워셔액이 상단에는 주입구가 있고 하단에는 아주 넓은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모터의 작동으로 워셔액이 전달이 돼서 앞 유리 쪽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워셔액 탱크부터 워셔액 노즐까지 그 라인에 연결된 호스, 고무 호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무 호스는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대부분 동승석 쪽 휀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단이 보여요. 바로 이 부분에 보입니다. 이 부분이 꺾여 있으면은 워셔액이 강하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질질질질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아무리 충전해도 와이퍼를 닦으려고 해도 워셔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 끝단 부위가 빠져 있을 경우가 무척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셔액 충전하실 때는 혹시라도 저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워셔액을 함께 충전을 해봤다면 그 다음으로 저와 함께

위에서 에어건으로 털어주면은 에어클리너를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에어클리너를 언제 청소하느냐? 자동차 제작사에서 명시된 에어클리너 교환 주기도 있고요. 엔진오일을 교환하시기 그 중간 지점에 한번 정도 털어주시거나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터보가 장착된 차량들은 에어클리너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신 것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미세한 모래알들이 부딪히게 되면 터보 날개에 파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어클리너를 청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에어클리너가 담겨져 있는 그 통이 있어요. 그 통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셀프 정비소에 가지 않으셔도 셀프 세차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쉽게 에어컨을 빼서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통해 보면은 미세한 모래알갱이와 먼지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항상 오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청소를 해주신다면은 에어클리너의 청결 상태에도 무척 도움이 되겠죠. 세척이 끝나셨고 또 신품을 교환하셨다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장착을 해주셔야겠죠. 이 에어클리너를 잘못 장착하게 되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 둥둥둥둥둥 하는 그런 엔진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비슷하게 생긴 부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아주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를 관리해주는 필터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 또는 공조기 필터 또는 캐빈 필터라고 불리는 바로 그 필터입니다. 대부분이 동승석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우박스를 열면 우리가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글로우박스를 열어주고 이 글로우박스도 두 가지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크게 봤을 때. 좌우로 돌리는 잠금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고, 오늘 이 차량처럼 버튼이 없고, 이 쇼바와 고무로만 장착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동일하게 옆에 있는 쇼버를 빼주고, 좌우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아주 가볍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쪽을 보시려면, 캐빈 필터가 장착되는 그 커버가 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캐빈 필터 커버가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고 또 한쪽 면만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오른 차량은 오른쪽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면은 커버가 이렇게 손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빼주면 되겠죠. 와, 오늘 이 차량도 필터가 많이 오염이 됐네요. 낙엽이 들어오는 부위는 이 공조기의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외기와 내기.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외기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울카바라는 부분에서 와이퍼 장착된 이 부분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 쪽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내기의 경우 동승석 쪽 바닥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빨아당깁니다. 밑에서 빨아당겨서 계속 위로 올려 보내는 거죠. 에어컨 냄새가 더러운 차량들보다 오히려 정말 깨끗한 차량들에서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닥 매트. 매트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뽀송뽀송하게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하는 경우. 그럴 때 곰팡이와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온도와 습도가 발생합니다. 곰팡이가 발생해서 히터와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그 공기를 빨아당겨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아마도 워셔액 다음으로 이 에어컨 필터를 셀프 정비로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 필터는 자주 교환할수록 우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너무 저가의 얇은 필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두꺼운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에어컨 또는 히터의 효율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풍량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바람 세기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요. 에어컨 필터를 장착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먼지가 안쪽에 보이지 않는지, 낙엽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청결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품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하실 때또 유의점은 이 캐빈 필터에도

0: 방향이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방향.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에어플로우 바람의 방향에 맞게끔 장착을 해주셔야 효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1: 구겨지지 않게끔 천천히.
0: 그 다음에 커버를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에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물질이 있다면 세척을 하신 후에 장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커버를 장착하셨다면 다시 글로우박스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우박스에 장착된 쇼바를 장착하지 않게 되면 글로우박스에 넣었을 때 그냥 뚝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쇼바를 잘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쇼바를 장착해 주시면 천천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셀프 정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을 하러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와이퍼 교환이에요. 와이퍼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 와이퍼함이 숨겨져 있는 차량들은 와이퍼를 교환하기 위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들어버리면 본닛 도장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퍼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는 방법은 브랜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스위치를 상단으로 밀어주고 3초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와이퍼함이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교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이퍼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퍼함을 꺾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와이퍼를 빼주겠죠.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와이퍼로 교환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와이퍼함에는 아주 강한 텐션을 주는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일수록 이 와이퍼함의 움직임이 불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땅 때리게 되면 앞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퍼를 뺐을 경우 이 부분을 내려놔야겠죠. 추운 겨울에는 이 상태만으로도 자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유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헝겊 같은 것을 이용해서 꼭 밑에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다면 신품 와이퍼를 준비하셔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버튼을 꼭 기억하세요. 버튼을 눌러주고, 내려주고, 장착할 때는 넣어주고, 내렸으니까 소리나게 올려주고,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교환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6강에서는 엔진의 주요 부품들을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5강에서는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첫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의미가 헷갈릴 때 반대말 생각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궁금증으로 시작해볼까요? 운동 영상을 보니 허리가 얇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 가늘다라고 해야 한다는 답을 달았더군요. 그런데 댓글에 요즘은 얇다라고 표현하니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고 줄임표를 점점점점 쓰셨어요. 반대말 생각해 볼게요. 가늘다의 반대말은 네, 굽다입니다. 굵기를 나타낼 땐 가늘다, 굽다를 씁니다. 가늘다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굽다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얇다의 반대는 네, 두껍다이죠. 그래서 두께를 나타낼 때는 얇다, 두껍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얇다는 두께가 두껍지 않다.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너랑 나랑은 완전히 틀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틀리다 아니라 다르다지 이렇게 수정하시곤 하잖아요. 이렇게 다르다 틀리다 많이 헷갈려서 쓰거든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네, 같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같다. 틀리다, 맞다를 생각하시면 잘

쓰실 수 있겠죠? 뜻 한번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격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격상의 반대말은 격하입니다. 그러니까 격상과 격하는 반대 의미로 둘다 같은 문맥에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격상의 뜻 보겠습니다.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높임.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지위가 사장으로 격상되다. 지위가 이사로 격상하면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도 커진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다. 이런 표현. 격상은 격이 높아질 때, 품격이 높아질 때, 이럴 때 쓰일 때가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맥은 조금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경계로 강화된다. 경계로 상향 조정되다. 이런 표현 생각하시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감소, 증가 외에도 반대 뜻을 나타내는 말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서들을 보면 플러스 쪽, 더해지는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흔히 그냥 증가, 증가하다로 거의 쓰시고, 마이너스 쪽, 덜해지는 쪽, 아래쪽은 흔히 감소, 감소하다로 많이 쓰세요.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있는 단어들은요, 증가, 감소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여러 단어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감소, 부담 증가도 쓰실 수는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부담 경감, 부담 가중,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매연 감소 말고요. 매연 저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또 예산 감소 말고 예산 축소로도 쓰실 수 있고요. 소득 증가 말고 증대 어떠세요? 또 빈부격차 증가 말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심화를 써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문맥이 있잖아요. 그럼 빈부격차 심화. 또 수출 증가, 증대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쪽, 감소 쪽 단어 쓰실 수 있는 거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감소, 줄다, 줄이다, 낮추다, 저감 또는 축소, 줄어들다, 경감, 약화, 완화, 둔화 이런 단어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플러스 쪽, 증가하는 거요, 올라가는 거. 그럴 때는 증가, 증대, 또는 늘다, 늘리다, 높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확대, 커지다, 가중, 강화, 심화, 격화, 가속화, 이런 단어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대말 생각하면서 풍부한 어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율과 비중을 좀 구별하려고 합니다. 비율과 비중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응하는 말들도 좀 달라요. 비중의 뜻,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그래서 비중이 크다 작다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비중이 높다 낮다 이렇게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낮다도 예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다, 높다. 또는 이번 시험은 객관식 30%, 단답형 40%, 서술형 30%의 비율로 각각 출제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전형적이죠. 그러면 표현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1.8%로 그중 목재와 같은 산림연료가 28.5%. 수력 3.7%, 풍력 3.2% 순으로 그 비중이 크다. 사실 지금 이 문맥에는요, 비율을 써서 비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 이 표현이 다 끝나고 나서 비중이 뭐가 제일 크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비중을 쓰실 수도 있겠죠. 비율과 비중 잘 구별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의미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의미에 너무 민감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박수를 치다. 한번 시범을 보여봐.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박수라는 명사에 이미 치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침 치달듯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 시범에도 보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모범을 보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낙엽에도 떨어지다가 있어요. 나뭇잎이 떨어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자어는 한자어대로 나타내고 또 고유어 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의미 겹침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박수하다, 시범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로 있어요. 하지만 박수 치세요가 아니라 박수하세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겹침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피동의 뜻이 겹치고 사동의 뜻이 겹쳤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좀 지양하고 간결한 방향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피동의 겹침의 대표적인 것은요, 그렇게 보여지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다. 좀 이상하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해서 사실상 비교적 많이 개선됐어요. 이거는 그냥 보이다, 발견되다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는 아마도 좀 말을 좀 느려서 심리적인 여유를 두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지만 겹치는 의미이니까 또 보이다, 발견되다로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사동겹침이거든요. 무엇을 완화시키다, 향상시키다, 충족시키다, 확장시키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의도를 좀 곰곰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시키다를 쓰면 강력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완화, 향상, 충족, 확장에는 사동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뭐뭐하게 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냥 바로 하다를 붙이시면 되고요. 사동의 뜻을 더하는 시키다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전미사 화가 붙고 그 뒤에 이제 전미사가 붙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기계화시키다, 뭐 대중화시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화가 이미 그렇게 만들거나 됨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가 붙을 경우는 무조건 하다 붙이시면 돼요. 기계화하다, 대중화하다, 도시화하다, 자동화하다, 전문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에게 참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요. 대하다, 관하다. 워낙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똑같은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들을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이미 둘이 구별이 잘안 된다는 거는요, 문맥에서 별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의 대하다와 관하다는 각각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차이가 크지가 않지요. 무엇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나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들어보셨고 다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하다와 관하다가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변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이거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관한보다는 대안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대안이 자연스러운 것은 마주 향하여 있다라는 대하다의 기본 의미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경우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지, 너에 관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참고하실 수 있죠. 한편, 좀 포괄적이라면, 즉, 범위가 넓다면, 실업 대책에 관한 글, 그러니까 글의 주제가 되는 대상 같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관한이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5강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첫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단어들이 있고 또 의미도 다 다르죠? 우리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쓰기로 해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 한번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칭 강사 김성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폼롤러를 우리는 굴릴 수도 있고요. 폼롤러를 세워서 안정성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폼롤러를 오늘 굴리면서 스트레칭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 나비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나비 자세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 요가, 필라테스 아니면 운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용어인데, 나비 자세는 발바닥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세를 나비 자세라고 합니다. 이 나비 자세에서 가장 예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무릎은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이 나오는 동시에 가슴은 활짝 펴면서 허리는 곧게 이제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느낌처럼 나오는 자세가 제일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허리를 펴는 힘도 없고 반대로 이제 안쪽에 있는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엉덩 근육을 사용을 잘 못해서 평균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우리 다리를 V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꼬리뼈는 바닥으로 눌러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엉덩이 아래 양쪽 뼈가 있는데 그 뼈와 우리 뒤꿈치가 맞닿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고 폼롤러는 내 몸 앞에 가져와 주셔서 우리 척추를 둥글게 만들고 다시 허리를 펴면서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폼롤러를 잡은 상태에서 일단 둥글게 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손을 앞으로 밀어주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시선을 배꼽을 바라봐 주시고 골반을 둥글게 말면서 내 척추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저랑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 힘 많이 주셔야 돼요. 올라올 때 생각보다 많이. 자, 앞으로 푸쉬.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되고 엉덩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가슴이 바닥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 시선은 배꼽 보면서 내 등은 둥글게 말고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때 폼롤러 끝에 힘이 눌러지는 힘이 끝까지 주셔야 되고요. 다시 둘, 호흡은 후, 시선은 폼롤러를 바라봐 주시면 좋고 다시 둥글게 말아 주시면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셋, 호흡 후. 자, 밀어줄 때도 손끝을 멀리 밀려고 하는 힘 주시면 됩니다. 다시 둥글게 말면서 내 등을 등껍질 거북이처럼. 다시 후, 넷, 엉덩이는 딸려오면 안 됩니다. 다시 둥글게 말아주시고 다섯, 가슴이 바닥 쪽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다시 둥글게 여섯, 다시 척추 사용하면서 복부의 힘 세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둥글게 마지막, 다시 둥글게. 선생님, 이 챕터에서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원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갈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앞으로 밀어주고 이번엔 등을 말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등을 펴면서 폼롤러만 당기면서 허리를 펴면서 우리 기립근이라고 하죠. 허리를 지지하는 기립근의 힘을 키우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밀고 상체 먼저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팔꿈치는 구부러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천천히 앞으로 밀어서 시선은 손끝 올라오면서 다시 등 쪽에 힘을 전달해서 기립근의 힘 다시 둘, 후, 가슴 바닥 쪽 눌러주고 그 힘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게요. 다시 셋, 가슴 펴면서 넷, 다시 업, 마지막 호흡,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손 내려놔 주시고 다리 모아 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척추는 이 움직임도 나오지만

반대로 척추가 비트는 동작도 나오거든요. 이 비틀어주는 동작을 할 건데 방금 포지션처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하는 연습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V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폼롤러는 내 무릎 앞쪽에 놔주시면 됩니다. 바닥은 그냥 지지한 상태. 살짝 우리가 뒤쪽 밀려있는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쪽 손 들어서 폼롤러 위, 손등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팔, 지지하는 팔이 구부러지면 절대 안 되고, 버틴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쭉 밀어지는 힘. 다시 돌아와 주시고, 다시 둘, 호흡 후 내뱉으면서 폼롤러를 쭉 밀어볼게요. 이때 몸통이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기준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셋. 쭉 뽑아주세요. 풀어주시고. 다시 넷. 밀어주는 쪽에 날개뼈 쪽이 시원한 느낌이 나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주시고. 다섯. 손끝 멀리 밀어주세요. 풀고. 자, 여섯, 호흡, 풀고, 일곱, 풀고, 여덟, 풀고, 아홉, 풀어주시고, 마지막, 후.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갈 건데, 반대쪽 무릎 앞쪽에 폼롤러 놔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손으로 다시 폼롤러 위에 손등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몸이 절대로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풀어주시고, 다시 둘, 자세 신경 써 주시면 돼요. 셋, 풀어주시고, 넷, 풀고, 다섯, 풀어주시고, 여섯, 쭉쭉 밀어주세요. 풀고, 일곱, 풀고, 여덟, 풀고, 아홉, 쭉 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마지막 한번 더, 쭉 밀어주실게요.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번엔 엉덩이 쪽을 간단하게 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비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리를 교차시켜 주실 거예요. 자, 한쪽은 무릎 위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한쪽 반대쪽 무릎, 떠 있는 무릎은 내 무릎 아래쪽, 복숭아뼈 일직선상, 그리고 폼롤러는 다시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다리가 너무 떠 있어서, 선생님, 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럴 때는 내 체중만 살짝 앞으로 가면 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누르면 닿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손을 앞으로 멀리 밀어줄 거예요. 폼롤러를 쭉 밀어주시면서 앞으로 쭉 밀어서 정지. 다시 천천히 허리를 펴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때 허리를 둥글게 말면 안 되고 계속 기립근, 우리 아까 배웠던 기립근에 힘을 주면서 올라와 주셔야 되나요? 다시 쭉 밀어주시고, 호흡 후 내뱉어 주시고, 다시 팔을 당겨주시면서 가슴 먼저 올라오면서 허리에 기립근에 힘, 다섯 번만 할 겁니다. 셋, 호흡 후. 쭉 늘려주세요. 다시 허리 펴면서 올라와 주시고, 두개 남았습니다. 하나, 호흡 후. 그러면 첫 번째보다 네 번째 갔을 때 조금 더 밀리는 느낌, 더 내려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마지막 한번 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범위까지 쭉 밀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와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동적과 정적을 골고루 섞어서 하고 있죠. 자, 반대쪽도 다리 교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독 한쪽이 더 타이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몸은 정확하게 5대5 비율로 완벽한 자세 넣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유독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천천히 폼을 한번 밀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둘, 천천히 밀어주세요. 스트레칭을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업. 다시 셋, 천천히 폼롤러 쭉 밀어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대로 업. 자, 마지막 한번더쭉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체, 내전근 빼고는 나비 자세를 하기 위해서 동작들을 다 움직여 봤는데요. 제가 이제 나비 자세를 메인으로 좀 알려드려 볼 거예요. 척추의 움직임을 활용을 하면서 가슴을 펴고 기립근에서 힘을 받쳐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강이 잡은 상태에서 같이 해볼 건데, 둥글게 말고 다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가슴을 필 거예요. 자, 이거 5번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둥글게. 무릎은 살짝 올라와도 돼요. 다시 무릎을 내리는 거다? 아니에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펴줄게요. 둘, 이때 발바닥이 살짝 떨어져도 돼요. 허리 펴고 다시 천천히.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셋! 가슴 펴주시고, 복부에 힘줘서 골반 둥글게, 다시 골반 굴러갈 수 있도록 가슴을 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가슴 편 상태 유지해 주실게요. 이대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저랑 힘을 썼죠? 이힘쓸때 등쪽, 그리고 허리 쪽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나실 거고, 반대로 또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 때, 바깥쪽 엉덩이 쪽에도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스텝에 맞게 천천히 연습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이 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이 인지 능력이 생겨야지 우리가 동작도 잘 나오고 스트레칭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몸을 위해서 스트레칭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2: 얼음
3: 빨개졌어요.
2: 기까지 빨개졌어.
3: 땡.
4: 오, 어렵다. 입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5: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6: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7: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역학에 들어가니까?
7: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예? 흐르고.
4: 이야. 공식이에요?
7: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0: und sie haben mich ausgelacht.
1: Spielzeug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2: 혼이 나가서 혼이 나갔어. 그 후에.
3: 달빛의 얼굴을 봐서 예쁘냐 가냐자만 골라서 그렇게. 서부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제라고 했었거든요.
4: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5: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한일만세운동과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돼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의 국단이란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 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우씩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 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 조선인이란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하자!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까지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쇼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은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지네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이 될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잖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고.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네.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썼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요.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이 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이 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귀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 의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 의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영면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란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에요. 나머진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미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뭔 소리야, 야, 아라리오야! 아라리오야!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머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범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친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시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시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나 기사를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요.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일본은. 어떡하지? 영국 국민이니까. 특히 여러분 그 국채 보상 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그 시작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머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쓰입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호머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0: 오늘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배들.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배들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또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신라 방송대곡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었어요, 이걸요. 배대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배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 이걸 깨버려.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지연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써요. 호머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 네 고생을 하냐?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노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 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3: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4: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5: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4: 일반적으로는 파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5: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4: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6: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7: 이렇게 그냥 쓰러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소식과 함께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샤인,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히트맨.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세요.
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0: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비용지역 포지캔트리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집 내가 다 잡아왔어.
2: 동물을 잡아와고 지가 보호하는 걸.

0: 빼고 아이 너무 자세가 얼마나 낯선지 이런 엄청 빨라 이런 엄마
1: 어어
0: 자신 있자 뭐 가만있어

0: 엄마 오늘 아이를 낳았어요. 뭐 임신한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1: 우리 애들은 아직 여자에 대한 관심 아예 없어요. 이 친구들은 조금 늦은 건지.
0: 우리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자료나 이런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1: 연령 맞게, 그 눈높이 맞게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2: EBS에서 첫 성교육 방송 생겼습니다.
0: 부모님들의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2: 월요일 밤 10시 50분
0: 부모들의 첫 성교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월드가 몇 개 있습니다.
4: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3: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4: 이거 유명한 스케일.
6: 너무 잘 알죠.
5: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4: 90년대
5: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3: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마린생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네.
1: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2: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3: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3: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딱딱한 헬멧을 쓰고 커다란 기계로 나무랑 벽돌 같은 재료를 옮길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드릴처럼 생겼지? 드룩드루루. 아주 아주 큰 건물을 지을 거야. 루루루 드루루. 바로 이렇게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사장 일꾼이거든. 너희도 공사장 일꾼 놀이 같이 할래? 우와 정말? 아우! 그럼 우리 제일 큰 건물을 지어보자.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반대쪽은 너희가 할래? 잘했어. 이거보다 더 커야겠는걸. 가자. 이제 밖에

0: 위해 불도저부터 끄고 삐입.
1: 불도저?
0: 맞아. 공사장 일꾼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근데 뭐 만들 건데?
0: 이거 짜자잔!
3: 우와!
1: 우와, 엄청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거야?
0: 응, 바로 그거야.
1: 어디에 지을 건데?
0: 딱 좋은 데를 알아. 따라와. 바로 여기야. 우리 공사장이야. 잠깐!
1: 왜? 들어가면 안 돼?
0: 공사장엔 딱딱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해.
1: 헬멧? 우리 헬멧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0: 엄마. 오, 똑똑. 우와, 찾았어. 이제 준비 끝. 좋아. 우선 이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해. 봐봐.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1: 오, 자, 소개합니다. 바로 쾅쾅이 공. 그게 나야.
0: 예.
1: 베이지 공. 간다. 가방.
0: 잘했어, 데이지. 건물이 다 무너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0: 이제 다 치웠어. 근데 땅이 아직 울퉁불퉁해. 그럼 필요한 건
1: 로드 롤러지.
0: 됐다. 이제 바닥이 평평해졌어. 좋아. 공사장 준비 완료. 봐봐. 이제 집 지을 재료를 가져오자.

0: 집 지을 재료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짓겠는걸.
1: 난 꼭대기 할래. 그럼 난 밑바닥.
0: 좋아, 그럼 같이 지어보자. 예!

0: 따뜻하게 잘했어. 고마워. 우와, 창호 진짜 멋진걸. 오, 벽이 매끈하게 잘 됐네.
1: 내가 직접 다듬은 거야.
0: 좋아, 그럼 이제 다 조립해볼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건 여기 위쪽이야.
2: 근데 저걸 어떻게 올려?
1: 알았다! 크레인이 여기 있잖아! 그게 나라고.
0: 이제 됐어! 끌어올려!
1: 자, 올라간다!
0: 그렇지! 조금만 더!
1: 점점 무거워져!
0: 거의 다 됐어! 자, 그렇지!
1: 됐다!
0: 예! 잘했어, 데이지! 이제 이걸 다 고정해보자!
1: 찾았어! 두룩두룩 딱 좋아! 이제 높이 딱 맞아?
0: 거의! 근데 아직은 좀 작아. 아주아주 조금만 더 높이면 딱이야. 남은 재료 더 있으면 좀 줄래?

0: 남은 재료가 하나도 없는걸.
1: 진짜 없어. 벽돌 하나도 말이야.
2: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3: 공사장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우리 건물을 더 높이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혹시 보이니?
1: 저거야!

0: 좋아. 된 것 같아. 설계도랑 똑같은 크기야. 야호! 빌런, 왜 오지?
1: 저거 원래 저렇게 흔들흔들해도 돼?
0: 설계도를 좀 볼게. 응, 설계도도 흔들려. 아무 문제 없어.
2: 저거 저렇게 기울어도 돼?
0: 잠깐만 설계도 다시 보자. 응, 아직 괜찮은데?

0: 있는데.
1: 그 나뭇가지 놓지 말걸 그랬나 봐.
2: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0: 좋아.
3: 잠깐만, 봐봐. 위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으로 꺼졌어.
2: 우와, 진짜

0: 그럼 또 만나? 딜런, 여기 좀 봐봐.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커. 지붕에 창문도 있네. 헤어 디자이너,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말리고 꾸며줄 거야. 진짜 멋쟁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거울처럼 생겼지? 뚜두두 뚜뚜뚜. 어때요? 새로운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우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 너희도 헤어 디자이너 놀이 같이 할래? 진짜? 아우! 그럼 손님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자, 내가 거울 보여주면 이렇게 해봐. 준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 놀이.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주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헤어 디자이너 노래하는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난 청소 담당.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우.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면 말이야.
1: 자, 여기 어디냐 하면 안내하는 곳. 머리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딜런 미용실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기 계세요. 딜런, 손님 오셨어요.
0: 자, 이 미용실 의자에 앉으세요.

0: 그럼 손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1: 자, 여기요.
0: 우아한 코끼리 스타일? 아님 멋진 독수리 컷? 아님 뽀글 구름머리? 아님 슈퍼스타 머리? 귀여운 빵머리? 아, 그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요?
1: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2: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전화 끊을게.
0: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나갑니다. 머리핀 필요한데 어떡하지?
1: 근데 나 머리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머리핀, 머리핀. 아, 그래, 찾았다. 그럼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0: 자, 머리 감으러 갈까요?

0: 좋아요. 그럼 먼저 샴푸부터 해드려도 되겠죠? 쭉쭉.
1: 난 샴푸대야.
0: 깃. 물온도 어떠세요? 차가워요. 그럼 살짝 깃. 자,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이 수건으로 톡톡. 됐어요? 다시 의자로 가볼까요? 좋아요, 손님. 머리는 다 감았으니까 이제 멋쟁이로 변신해볼까요?
2: 도구하고 머리핀 여기요.
0: 아, 이게 좋겠군.
2: 어?
0: 네, 좋아요.
2: 즉석, 즉석, 즉석,
0: 즉석.
2: 우와! 아니,
0: 잠깐만, 머리를 말려야 끝나지. 짜잔, 머리 끝!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긴 한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더 크게요? 좋아요.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어?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아, 그렇지. 자, 이제 고정해 볼게요. 우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좋아요. 저만 믿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드는 머리로 해볼게요. 물 한 잔 여기 나갑니다. 아, 알았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끽. 와, 그만! 물 넘친다고! 끽! 어? 멈춰! 끽! 와우! 끽! 으악! 몰라! 아, 어떡해! 엄마야! 으아! 어? 어떡해! 물이 멈추질 않아! 손님! 아직 보면 안 돼요!

0: 나머지는 내가 세세 돌리자.
1: 하나, 둘, 셋!
0: 슥! 비씨, 미안해. 그게. 비씨? 비씨?
2: 비씨! 너 어딨어?
3: 비씨!
0: 어디 갔지? 손상안경 준비! 같이 찾아보자.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3: 더 큰 거울이 필요하지 않아?
0: 마음에 들어?
4: 야호! 우리가 해냈어! 마음에 쏙 드는 머리를 해줬어! 아우!

0: 웃어봐. 찰칵. 좋아, 그럼 이번엔 웃긴 표정. 놀란 표정.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찍자. 찰칵.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나.

0: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5: 영웅 헌개맨.
6: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7: 오늘의 주인공?
8: 그럼 난 뭐냐?

0: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2: 와, 시원해.
1: 스텔라 냉떡볶이.

0: UFO의 공격.
1: 응? 이건 뭐냐?
2: 삐리빠빠.
3: 어? 뭐 하는 거야?

0: 안 보시다가 뛸 일이야?
1: 엄청나잖아.
0: 뭐냐?

일일이야? 일일이.

0: 문양! 문양! 문양! 대답해!
1: 잠깐!
2: 뭐다?
1: 누군지 모르지만 모냥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얜 내가 데려가야 해.
3: 괜찮을까?
4: 어?

0: 어쩔 수 없군. 아라리오!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1: 레리오! 레리오!
2: 어? 방금 뭐지?
3: 나도 봤어. 뭐야? UFO 같은 거 아니야?
2: UFO?
3: 가보자. 응? 가자. 어.
0: 아라리오!

0: 좋아. 바라리요.
1: 바라보 보바.
0: 바라리요. 바라리요! 그렇죠! 바라리요!

0: 그런가?
1: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해치?

0: 뿅뿅뿅 뿅. 여기 숨어 있어.
1: 미야!
0: 골레리오!

아싸! 레디야! 레디야! 뭐 이런...

0: 폐하 방통 황제님 오셨습니다.
1: 들어오라고 해요. 어서 오게.
2: 태평한 소리 말고 인간계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모냥 하나 못 잡고 다 뭐 하는 거야?
1: 모냥 때문이 아니야.
2: 뭐야? 그럼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얜 집 없어? 띵!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너는 누구니?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0: 정신을 잃은 것 같아.
1: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0: 괜찮을까?
2: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3: 글쎄. 어? 정신이 드나 봐.
2: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1: 우린 부름스타운 구조대원이야.
2: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1: 난 폴리라고 해.
2: 난 진이야.
0: 난 로이야.
3: 반가워. 난 엠버야.
4: 난 헨리.
2: 여기 로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5: 해변에서?
0: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2: 정말?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5: 기억나지 않은 게 아쉽지만.
1: 기억이 안 난다고?
5: 전혀.
1: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5: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3: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5: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2: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5: 응?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2: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5: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0: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5: 디디?
2: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5: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0: 거긴 왜?
5: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0: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5: 모래라, 모래, 모래.
0: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5: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0: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5: 좋아, 그럼 가보자.
6: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7: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5: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0: 고마워.
8: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0: 그래?
2: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9: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2: 네?
9: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2: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9: 날아갈 뻔했네!
0: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5: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0: 중요한 사실?
5: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0: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2: 로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0: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5: 좋아, 같이 가보자.
0: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5: 알았어, 다녀와.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어?
1: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0: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2: 무슨 일이야, 짐?
0: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3: 뭐라고?
0: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4: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클레이,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하즈르나스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2: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보자.
2: 응.
3: 로이! 비비!
4: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4: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0: 그랬구나.
2: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4: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5: 뭐?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4: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어?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5: 응?
4: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3: 로이!
6: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7: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4: 난 괜찮아.
3: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7: 폴리, 앰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7: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4: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4: 응.
0: 로이!
7: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7: 고마워.
4: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7: 디디, 너?
4: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7: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5: 맞아.
7: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4: 전만해.
1: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4: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0: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1: 반가워 드론이.
2: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맞아.
3: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0: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4: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1: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4: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1: 잘 가, 드론이.
0: 안녕.
6: 안녕.
2: 포크의 선물.
7: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나 할까?
8: 좋아.
9: 왜 그래, 포크?
7: 아, 이 화단 데이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9: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데이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10: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뿐이 네가 바로 포크구나.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양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1: 응.
0: 그래? 그럼 내일 회양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응, 응.
2: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3: 응, 알고 있어.
2: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4: 맞아.
5: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6: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4: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7: 안녕하세요, 빌더씨.
4: 안녕, 얘들아.
8: 안녕, 홀리 헤로이. 어서 오려.
5: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8: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4: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8: 그래, 고맙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3: 네. 네. 야호! 끝났다.
0: 버크 다 봤단다. 어?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1: 응.
0: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 보자. 보크는 이 회양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양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0: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1: 응, 응.
0: 고맙다.
2: 빌더 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3: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4: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5: 응?
3: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6: 천만에요.
3: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쩐다.
4: 저 빌더 씨, 응?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7: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8: 네, 다녀오세요.
4: 그럼 우린 가볼게.
8: 달려, 얘들아.
0: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8: 포크! 가자! 왜 그래?
2: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8: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구나.
2: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8: 정말 멋진 생각이다.
9: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2: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9: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3: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7: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3: 나무 보호소?
7: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3: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6: 네.
7: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그래, 부탁하마.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2: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8: 내가 한번 밀어볼게.
2: 그만, 그만해.
9: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8: 알았어.
2: 이제 어쩌지?
8: 글쎄.
10: 나무가 쓰러진다!
8: 어떡해! 포크!
3: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7: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3: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일을 어쩐다.
6: 그러게요.
7: 덤프, 무슨 일이야?
9: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6: 뭐?
9: 빨리 좀 와줘.
4: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차!
1: 여기 여기!
0: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앰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응.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3: 폴리, 준비됐어.
0: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3: 이제 됐어.
1: 크레인을 내릴게.
3: 올려줘, 로이.
1: 좋아.
3: 이제 안심해, 포크.
4: 어?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5: 죄송해요, 빌더씨.
4: 원 녀석들.
6: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3: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4: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3: 맞아요.
0: 빌더 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4: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3: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7: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4: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8: 네!
7: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2: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

0: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1: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3: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4: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5: 의자가 동글동글해.
6: 이거 신기한데?
7: 어?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6: 여기 앉은 것 같은데?
9: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말을 지키는 초보 아빠 물자라.
1: 어? 반짝이는 게 있어.
0: 혹시 보석 아니야? 보석은 반짝, 내 눈은 반짝.
2: 저리가, 저리가. 안돼.
3: 너희들 나쁜 애들이 아니었구나. 미안해, 내 알을 훔치려는 줄 알고.
0: 괜찮아, 우리는 곤충들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야.
3: 그렇구나, 반가워. 나는
0: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고고스캔. 물자라였구나. 엄마가 알을 낳아서 아빠의 등에 붙이고 떠나면 아빠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업고 다니면서 돌봐준대. 그럼 아빠 물자라네, 맞지?
4: 우와, 아빠가 알을 돌봐준다니 정말 신기하다.
1: 그렇게 알을 업고 다니면 힘들지 않아?
3: 에이, 소중한 아가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봐봐, 첫째는 귀엽고, 둘째는 멋지고, 셋째는 키가 엄청 크다니까. 아차, 오래 얘기했네. 아가들 숨 쉬러 가야 해. 그럼 안녕. 급하다, 급해.
4: 숨 쉬러 간다고? 무슨 말이지?
0: 물자라의 알은 산소가 필요하대. 그래서 아빠가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5: 그런데 헤엄치는 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
3: 아가들아, 괜찮니? 큰일이네. 알이 무거워서 빨리 헤엄칠 수가 없어. 우리 아가들 숨 막히면 안 되는데.
0: 알 때문에 힘든가 봐. 얘들아, 변신해서 도와주자.
6: 응. 변신! 알기 파워 변신!
3: 고고다이노!
0: 우리가 데려다 줄게. 가자! 앞이 수초로 막혀 있어.
1: 돌아가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4: 길을 열어줄게.

0: 늦지 않아 다행이야. 우리 아가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렴.
1: 응,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얼른 깨어나렴.
2: 아빠가 무겁지 않게 말이야.
0: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햇빛이 뜨거워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알들이 마르거든. 고마웠어. 그럼 안녕.
3: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안녕.

0: 넌 왜 이렇게 깜깜하지? 따라오지 마!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고고다이노, 도와줘!
1: 물자라가 위험해. 얘들아, 얼른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2: 알았어!

0: Rescue King!
1: 아가들은 안 돼! 저리 가!
0: 윈드 캐논!
1: 고고다이노 와줬구나!
0: 꽉 잡아! 슈퍼 부스터!
1: 부딪혔다! 우리 아가들을 괴롭히더니 꼴 좋다!
2: 이제 괜찮아.
1: 아가들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3: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4: 그럼?
3: 그럼?
4: 뭐지?
3: 그만하세요!
5: 진정하라니까. 저건 렉스와 물 잘하잖아.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2: 소임아,
5: 바로 그거야. 그럼 메가 부스터.

0: 성공이야.
1: 고마워 고고다이노. 덕분에 알들을 지켰어.
2: 천만에 다친 데는 없어?
1: 어, 몸이 쑤시기는 한데 괜찮아. 난 아빠니까.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가들이 잘 시간이거든. 그럼 안녕 고고다이노.
3: 안녕, 잘 가.
0: 아빠란 정말 위대한 존재야.
4: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힘을 내지?
2: 그거야, 아빠니까.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2: 지구 영웅 헌개맨.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아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4: 불러줄게. 그만 받아 적을소.
3: 네?
4: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3: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4: 토리은행 예금주 전정국이 718021-
5: 여보.
4: 자, 병원에서 뭐라 카던겨?
5: 다 내가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4: 아휴,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5: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4: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도 못 써본 사람을.
5: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4: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6: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랠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3: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6: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4: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6: 아하, 그렇죠. 사돈 어른.
7: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4: 자.
8: 아버님.
4: 오야, 내 새끼.
8: 난 다음 책 읽어줘.
4: 책?
3: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8: 쉬어, 할머니가.
4: 할매가 차 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나.
6: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4: 끝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다.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미한테 와봐라. 까자 사모라. 알았제?
3: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6: 아유, 사돈 어른 통 한 번 크시네요.
4: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 카제?
5: 뭐 별거 없대요.
4: 근데 갑자기 화단을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5: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지.
4: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5: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 안카나?
4: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5: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4: 배울게요.
5: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4: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5: 기특해요. 에이. 당신 아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4: 나라 이 연금쟁이야. 징그럽게 와이라노.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먹고 당신 누나?
5: 아니다.
4: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9: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4: 저 한
6: 사돈어른 아니세요?
5: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하더니 일찍 왔네.
4: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같이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라 눈 감아 삐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5: 옥길씨.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9: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5: 그 꽃 이름은요?
4: 자존심, 그까지 거.
6: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4: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띠 살았는지 당신이나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 봐.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6: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10: 네.
6: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에 지읒을 붙이면
4: 나 즈 나?
5: 날 사랑해요.
4: 달.
5: 그 꽃 이름은요? 낮 달맞이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0: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오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1: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포리세탁소도 달린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기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오, 저거 내 버스네.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민소 손
2: 손 손 손 손 손
1: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 지옥길. 그래 나는 지옥길.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3: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4: 어? 회장님. 회장님.
1: 수강 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3: 인정하기 싫지만 뭔데?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1: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회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3: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 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1: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3: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있어.
3: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1: 예, 거두리 회원님.
3: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거.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1: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3: 자, 다음 5페이지. 네.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1: 어? 내보고 용기를 내놨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3: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1: 살리고 싶지.
3: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1: 돈! 엄청 많은 돈!
3: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곳간을 털자!
1: 곳간을 털자!
3: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1: 뽑아오자!
3: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1: 긁어오자!
5: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6: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1: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5: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3: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랑 민감하시니까.
5: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6: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1: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6: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5: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1: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도토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7: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6: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3: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5: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3: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5: 그게 웃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3: 다행이죠, 뭐.
5: 차 지하 3층에 되셨죠, 부장님?
8: 어? 맞네요. 응? 고드리 부장님.
3: 김구일 대리?
8: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3: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5: 뭐야, 둘이 친한가?
8: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3: 인연이 좀 있어서.
8: 어쩐지 PPT 퀄리티가?
3: 그럼 간다.
8: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부장님도 아시잖아요.
5: 저기요, 님이 뭔데?
1: 선생님.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8: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3: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1: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3: 선생님, 제가 설명을...
5: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1: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인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5: 옥길쌤! 쌤!
3: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수영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2: 아,
1: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2: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3: 빵꾸 나갔다 언니야. 하루 종일 닦았었노. 떨어질까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1: 바쁜갑지.
3: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익심이 뭘까?
1: 인자 안 올 끼다.
3: 와.
1: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형 끝이지 뭐.
3: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전이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2: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4: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5: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4: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2: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계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2: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6: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2: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7: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8: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2: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4: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하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9: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10: 아니요.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9: 누구? 둘이 회원님!
2: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9: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둘이 씨 만들어준 거잖아.
11: 어머, 둘이 씨.
2: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쥔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9: 저건 내가 야유회에서 든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0: 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1: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라운지? 그게 뭔가?
2: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3: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2: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1: 말이 되나? 취미 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 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2: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4: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2: 왜죠?
4: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3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2: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4: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정 신청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맛보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2: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4: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2: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1: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5: 어머, 강의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2: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 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4: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2: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6: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2: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7: 자,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워.

0: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TBS에서 만나요.
1: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입술의 치킨. 크크크.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코를 그렇게 뜬다고?
1: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위로 이렇게.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3: 어.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3: 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2: 그거 알아?
3: 아, 좋았어.
2: 좀비가 왜 밥인 줄 알아?
3: 어.
2: 머리가 좀비여서.
1: 빨리 앉아, 여기. 어, 쉬어야 할 때다, 야.
2: 그러면, 덥지 않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알아? 무더위.
1: 꼰대이 촬영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어. 어.
2: 그거 좀만 쉴게요.
1: 네.
2: 어,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1: 어, 우리 한 10분 뒤에 들어가면 되나? 그치?
0: 네.
3: 어. 네.
2: 어.

0: 코를 오네.
1: 얼씨, 포크.
0: 저 자세로 코를 오네. 피곤했나 보다. 코를 보네.
2: 코른다고? 응. 나 방금 안 잤어.
0: 잤어.
2: 아, 또 시작이네. 나 지금 안 잤어. 어? 방금 이렇게 한 건데 안 잤어.
0: 알았어.
3: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잠시 10분 정도 대기하셨다.
4: 아, 네.
2: 오케이.
4: 예.
2: 어, 이제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4: 아, 좀 쉬자.
2: 아, 여기. 아, 시원하고 좋다.
4: 아, 좋지. 아. 텔레비전 봐야지. 뭐야? 평소 코골아. 평소 코를 꼬네. 평소 코골아. 우와. 우와. 평소 코 겁나 꼬네. 우와. 이거 사람이. 어? 어? 야. 긴급사. 평소 코겁니다. 평소 코 진짜 많이 골아요. 어? 어? 평소! 평소 무호흡증 아니야? 평소 무호흡증인 것 같아.
2: 어, 뭐야?
4: 코 겁나 골아서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2: 숨 안 넘어가.
4: 아, 그래? 다시 자.
2: 응?
4: 알았어.
0: 아, 퇴근, 퇴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5: 응? 뭐? 뭐 무슨 소리지?
0: 여기서 나는 거 같지? 와. 뭐야? 와,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코를. 뭐야?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오, 깜짝이야. 아, 펭수.
2: 아, 뭐야?
0: 아니, 밖에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지금.
2: 비 와?
0: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지금 퇴근하다가 무슨 공사하는 줄 알고.
2: 공사해?
0: 아, 좀 일어나, 좀.
2: 아, 뭐야, 왜 깨우냐고.
0: 아니, 미안한데 숨을 안 쉬어.
2: 숨을 어떻게 안 쉬어. 숨을 쉬니까 살아있지.
0: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2: 아, 좀 왜 나 괴롭혀. 나 잔다고. 잘 때는 펭귄도 안 건드리는 거야. 헐, 헐.
0: 와, 저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설치를 해, 여기다 해야 돼. 몰래.
5: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0: 보인다, 여기. 여기서, 여기 재우자, 여기. 여기에다 하면 괜찮아.
5: 진짜 그 정도라고?
0: 어. 좋았어.
5: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0: 오, 근데 계속 자기 앉았다고 하거든? 아니, 천둥 소리 났다니까.
5: 왜 이렇게 했는데? 코를 그렇게 끈다고?
0: 아니, 천둥 소리 나. 자, 이거 차세요. 근데 이거 귀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2: 예?
0: 아니, 그렇게까지. 어, 이마가 너무 커요, 그래?
5: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2: 아니, 뭐야, 이거.
0: 어.
2: 아니, 무슨 날이야?
0: 어,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간 날.
2: 아, 정말로. 아, 와서.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싶은데.
5: 이기면 파자마 파티 하는 거지.
0: 그래.
2: 내가 너무... 오늘만 같이 자든가.
0: 게임이나 할까? 데스킬 라인
6: 31
0: 1 2 3
1: 4 5 6
2: 7
1: 8 4 8
2: 잠깐 나 지금 좀 쎄하거든?
0: 뭐가?
2: 어떻게 해도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1: 인디언 밥 보너스.
0: 자, 이제 자자.
2: 1, 2, 3 1, 2, 3

0: 와.
1: 아, 장난치지 마.
0: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대신에 측정 이거 챙겨오셨어요? 이거 측정기 재보세요. 근데 이 더 큰 문제가 이 숨을 안 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깨워 깨워 깨워.
2: 펜서 일어나. 펜서.
3: 숨 쉬어.
2: 펜서.
4: 뭐야.
0: 숨을 쉬어라. 너 코 고는 거 다 녹화했거든?
4: 아, 또 AI한테 펜서 코 고는 거 만들어줘 이랬네.
3: 생각해.
5: 아니야.
4: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0: 뭐라도 해보자 이제.
4: 뭐라는 게요?
0: 베개를 높게 베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너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3: 등받이에 가깝긴 한데 뭐라도 해보자.
2: 자, 해봐.
0: 진짜 조금 올라와. 진짜 조금 올라와.
4: 이거 불편해서 못 자.
0: 불편하다고?
6: 해보자 그래도.
4: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로.
0: 소용이 없다.
6: 근데 불편해도
3: 조금만 더 해볼까?
0: 더 세워볼까?
4: 뭐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3: 어떻게도 효과가 없네.
0: 이건 뭐 소용도 없어, 이거.
2: 안 되겠는데요?
0: 자, 다음.
4: 싫어, 이거!
2: 봐봐, 나
1: 나쁜 거 아니야.
4: 콧구멍 넓어지면 돈 센다 그랬어.
1: 뻥뻥이. 뭐야? 야, 이거 숨어 터뜨린다고 테이프를?
4: 뭐야? 뭐야 이거?
0: 입을 막아도 그걸 뚫어버려.
4: 뭐야?
0: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3: 최후의 수단.
4: 아니 뭘 할 건데요 또?
0: 펭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뺄 거야. 아, 조금 살짝 시큰할 수도 있어. 살짝 숙여줘.
4: 이게 코 고는 거랑 무슨 상관인 게?
0: 자, 한다.
6: 이거 엄청 시원하다.

0: 펭수 이뻐. 아. 오!
1: 자. 오! 콧물 장난 아니야.
2: 아니, 머리로 들어갔다고요, 둘이.
3: 뭐예요?
0: 이거 이뻐. 오!

0: 야, 잠깐만. 어. 야, 근데 콧물 더 흥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흥. 아,
1: 자. 나이스, 나이스.
0: 하나, 나오겠다. 둘. 흥!
1: 와, 나 요즘에 이런 영상 찾아도 못 해.
2: 이러다 나 장기까지 나오겠어.
1: 시원하겠다.
3: 진짜 다 나왔네.
4: 근데 코가 계속 나온대요. 한번
2: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병원 갈래?
2: 잠깐만, 아직 컷하지 마. 왠지 컷을 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 내가 병원에 있을 것만 같.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4: 오래. 코를 너무 최근에 심하게 걸어가지고.
5: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2: 전 몰라요.
4: 아니, 안 골았다고.
2: 몰라, 몰라! 어? 입문식이 코 고는 소리가 날때까지 부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던 거야.
4: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5: 그거 보여주세요.
4: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잠이 자는 거예요.
2: 이거를 왜 보여줘?
5: 아, 이 정도면 네. 왜냐면 보통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코 잘 안 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누워야 맞아요. 되는데. 이 정도면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지, 이거는? 근데
4: 절대 자기 안 골았다고. 숨을 막 안 쉬어가지고, 막, 저희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베개도 막 뒤에 해보고, 콧구멍 벌렸는데도, 이제 그, 되고. 코를 많이 골아서, 네. 그래서, 그럼 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입을 막은 거거든요.
5: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미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2: 나를 죽이려고!
1: 아니, 아니.
2: 나를 죽이려고! 역시 자원이 가까이 있었어.
4: 아니, 입은 막았는데 콧구멍은 또 벌려놨거든요.
5: 벌려놨는데 여기 콧구멍, 목구멍이 막히니까 코로 숨이 안 가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일 뻔 했다. 이런 얘기를.
4: 그래서 미안해.
5: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니까 뇌가 계속 깨서 피곤한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펭수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4: 원래 그랬긴 했는데.
5: 이런 말 하면 좀 상처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은.
2: 그만!
5: 한 번만 할게.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도 하면 안 돼요? 펭수님은 너무 지금 여기에 뭔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요.
2: 이건 살이 아니라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5: 그래도 결국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상이 약간 전체적인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입이 되게 작아 보여.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제 두툼하니까는 누를 것 같은 목구멍이. 예, 그리고 턱 부분이 조금 작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좁게 생길 수 있는 관상이에요, 관상.
2: 야, 그러면 나 말고 여기서 또 코 골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5: 어디 보자.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또 코골이 관상이 별로 없으시네, 또.
2: 진짜로?
5: 예. 네.
4: 근데 이 감독님 많이 골아요.
5: 목이 되게 두꺼워요. 아.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6: 저 잘 때 와이프가 뺨을 때리고.
2: 죽은 줄 알았어.
5: 아, 그게 가장 섭섭한 방식입니다. 예. 계속 밤새 막 두들겨 맞으시는데 결국은 해결은 안 되고. 너무 슬픈 스토리지. 너무 슬픈 거죠, 이거 지금.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펭수님 또 외롭고 하니까.
4: 아,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2: 아싸!
5: 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코 내시경 한번 찍을게요.
2: 네, 네. 코시경.
5: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긴장 풀고. 힘 빼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비갑기라고 하는 콧살이 이렇게 콧살. 부어있고.
2: 어머! 그래서 이제 저거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5: 콧물. 콧물이 찐득찐득 껴있는 거예요.
4: 그렇게 많이 뺐는데.
5: 그렇게 뺐는데도 아직 계속 나오니까는. 그래서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폐도 크고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 가지고 숨을 빨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그럼 어떻게 해요?
5: 그러니까. 그리고 또
2: 그러니까.
5: 이거.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방이 낀 것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살 뺄 때가 됐다.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결심 같은 했으면 좋겠어.

0: 이거 보니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면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2: 전극 부착을 해드릴 건데 목둘레 먼저 한번 재볼게요.
1: 네.
2: 너무 두꺼우시네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1: 네?
2: 너무 두꺼우셔서 저희가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 올게요. 3m짜리 자면 처음 써보네요. 네, 202cm시네요, 목둘레가.
1: 202? 야, 무슨...
2: 보통은 한 40cm 정도도 두꺼운 편인데 이제 전극 부착을 좀 해드릴게요.
1: 와, 이거 붙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2: 그러게, 펭수님은 하루 걸릴 것 같아요.
1: 이건 잔향제 문제인데요, 잔향제 문제야.
2: 주무시다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호출벨 눌러주시면 되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3: 치료되면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겠지?
4: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0: 검사 잘 받으셨어요?
1: 잘 잔 거 같긴 한데 졸려요 아직.
0: 그죠. 예, 그래도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기억이 날 정도로 깼던 건 아마 한두 번, 두세 번, 열 번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룻밤에 200번도 넘게 깼어요.
1: 제가요?
0: 예.
2: 221번을 깼다고요?
0: 예, 한 하룻밤에. 전부 다 무호흡 때문에.
2: 와.
0: 컥컥하면서 숨 쉬려고 깨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 아니 어떻게 살아 있는 게 지금 기적이네.
0: 놀라긴 일러요.
2: 아,
0: 보면은
2: 아, 그래요?
0: 무호흡의 길이가 한 번에 55초까지 숨을 안 쉬어.
2: 1분 동안 거의.
0: 네, 거의 1분을 한 번에.
1: 근데 원래 또 펭귄은 또 수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안 쉬어요.
0: 근데 잠을 잘 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영할 때고. 굳이 잠을 잘 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
2: 괜찮은 거야?
0: 안 괜찮아요. 근데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나요. 한 시간의 무호흡이 다섯 번까지 정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30번부터 심하다고 중증이라고 하는데 펭수님은 지금 여기가 있어요.
2: 55번이니까 그렇죠. 네. 62니까
0: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2: 수술이다. 넌 수술이다.
1: 아니요.
2: 또 수술 컨텐츠도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1: 와 쉬운 거예요. 지금 남의 지금 아니,
2: 그게 아니고
1: 병을
2: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0: 근데 수술일 필요 없어요. 살을 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2: 아,
0: 그런데
2: 그래요?
0: 문제는 살 빼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양압기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양압기가 뭐예요?
0: 양압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1: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기로 이제 이렇게 툭툭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펭수님이 이제 밤에 아무리 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1: 뭔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0: 강력하죠? 강력.
2: 그래, 뭐가 강력하긴 하나야. 어?

아유, 불편해갖고 잠을 잘 못 자겠어. 아니.

0: 때문에.
1: 새로운 유정 선생님이에요.
2: 안녕하세요.
0: 어떤 말씀인지 알고 오셨죠?
2: 아무것도 모르...
0: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2: 마음에 들진 않고요.
0: 뭐라고요?
1: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0: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겉하세요, 겉. 한 명 있을게. 그, 말하시면 안 되죠.
3: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4: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0: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50년 넘게 이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교부금 산정 방식을 왜 바꾸는 건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이강복 교원 교육자치지원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교부금은 50년 넘게 내국세와 연동되는 방식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연동 방식이 사라지는 건데요. 개편을 하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네, 사실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이 구조가 지난 50여 년간 저희 초중등 분야의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정망으로 크게 작용해 온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이 제도가 갖는 어떤 세수 변동에 따라서 급하게 변동되거나 또는 학령인구가 급감함에도 그런 교육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개편한 것은 이 제도가 교부금이 뭐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변동성을 완화하고 또 학령인구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산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경제 성장 규모라든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산식에 따라서 교부금이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볼때 초중등의 그런 앞으로의 투자 규모는 새로운 산식에 따랐을 때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가도록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국세 1.79가 갖는 그간의 교육 재정에서의 우리나라 안정적 투자에서의 그 상징성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국세 1.79와 새로운 교부금 이 제도에서 계산된 교부금과의 차이 이제 그 부분은 신설될 미래 대응 기금의 교육 인재 계정에 수입원으로 이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영유아부터 평생 교육까지 생애에 걸쳐서 쓸수 있는 교육 균형 투자를 이루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세

0: 3.7구 연동제의 취지는 그런 그 교육 인재 개정에 이어서 계속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교부금이 이제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부족한 만큼은 또 보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개편 산식을 보시면 크게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경상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이제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은 저희 산식에서 좀 1차적으로 훼손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침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그 책무성을 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기금법에 다 담겨서 장치가 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식을 가지고 좀 한 30년까지 추계를 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좀 확인돼서 그런 큰 우려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처럼 좀 학생 수가 줄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많은데요. 이 새로운 산식에는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가 반영이 됩니다. 이 비율은 좀 어떤 근거로 정해졌을까요?
0: 예, 저희 그 지방교육 재정의 구조를 보면 그 경직성 경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0% 정도를 이제 학령 변화를 반영하는 걸 처음에 검토하다가 최근에 그 인건비가 계속 어떤 상승 추세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현장에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35% 반영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 네, 내국세의 20.79%와 또 개편되는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집니다. 이 재원은 주로 이제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에 투자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별로 이 재정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이번 개편으로 이제 그 마련된 재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인재 계정으로 이제 그 재원으로 이제 확보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재원으로는 영유아부터 이제 고등평생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이제 그런 영역에 개편 취지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건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 간 영유아나 고등이나 이렇게 그런 분야 간에 어떤 그 정해놓고 비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분야는 제외하고 어디는 포함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 인재 분야에 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인재 개정에 이제 용처가 이제 정해질 텐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 생애에 걸친 그런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산식을 설계한 근거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 투자는 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시급하고 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초중등 사업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 사안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법조항에서 저희들이 좀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 과정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제도 개편에 좀 성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0: 예, 저희가 그 사실 이제 그 수개월간 재정 당국과 이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 뭐 수차례 정부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계의 목소리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부분들을 좀

0: 경청을 하면서 이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7월 8일 공청회에서도 본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원래도 환경인구 변화율을 40% 검토하다가 35%까지 내려가게 한 거라든가,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 교부금이 줄었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 있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현장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반영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교육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앞으로 또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계와 소통하고 입법 과정 통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50여 년간 이어진 이 교육 재정의 틀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침체됐던 국내 미술 시장도 올 상반기 미술품 낙찰액이 4년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요.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1: 지난 2002년 시작된 한국 최초의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공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 인간 고유의 감각과 본능, 창의성의 가치를 다시 탐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주목한 특별전 휴멀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특별전 버추얼 바이털 등을 선보입니다.
2: 문화와 문명, 문화와 기술, 또는 인간성과 기술, 이런 면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면서 훨씬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1: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도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관람객을 맞습니다. 행사장을 넘어 서울 곳곳의 미술관과 갤러리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도시 전체를 미술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아티스트 어워드는 김태리와 전인의 시각예술 콜렉티브 야광에게 주어져 젠더와 노동의 가치를 확장했습니다.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포커스 섹션도 확대됩니다. 아시아에 집중했던 기존 범위에서 벗어나 올해는 유럽과 미주 지역 갤러리까지 참여합니다.
3: Judgment of success, of course, sales very important, but it's really the audience that you meet because it's a long-term thing.
1: 침체됐던 국내 미술 시장에도 최근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술품 낙찰 총액은 최소 1,108억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두 행사는 올해도 서울 코엑스에서 함께 열리며 두 아트페어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은 사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국내 미술 시장을 연구하고 있는 김윤섭 숙명여대 겸임 교수와 이번 아트페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달 2일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동시에 개막을 합니다. 먼저 어떤 행사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4: 네. 쉽게 말하면 9월 첫째 주가 서울의 세계 미술 시장의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키아프는 2002년 시작된 한국 대표적인 국제 아트페어인데요. 프리즈 서울은 또 이에 반해서 아트 바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양대 아트페어로 꼽힙니다. 지난 2022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진출한 프리즈와 또 키아프가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로는 그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단순히 사고파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세계 갤러리, 작가, 컬렉터, 많은 미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개국 130여 개 갤러리가 참여했고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키아프는 반면 18개국 175개, 여기에서 해외 갤러리는 48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은 키아프가 프리즈보다 하루 더 많이 열리는데 9월 2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0: 네, 두 행사는 주체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4: 네.
0: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4: 두 아트페어는 흔히 경쟁 관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우리 감상을 할수 있는 주요한 두 개의 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정상급 갤러리 그리고 글로벌 미술 시장의 현재 흐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창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키아프는 한국 미술의 저력과 신진, 중견 작가는 물론 한국 현대 미술을 이끌어가는 생태계의 주역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즈에서 세계의 현재를 본다면 키아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술의 현재와 다음을 발견하는 그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올해 키아프의 주제가 공존입니다.
4: 네.
0: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4: 말씀하신 대로 공존은 기술을 거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의 몸과 감각 그리고 생명성이 무엇인지 다시 되묻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기대합니다. 마침 휴먼 같은 경우에는 휴먼과 애니멀을 합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생명력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AI와 기술이 선도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인간의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은 무엇일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행사 기간에는 또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미술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아트페어장만 보면은 한 반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에 정말 흥미로운 서울 아트위크라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국공립 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 갤러리, 서울 전역이 미술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청동, 한남동, 청담동 주변에는 늦은 시간까지 전시장을 개방을 해서 일반 관람객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코엑스에서 작품을 감상해서 시장의 가치를 판단해보고 또 하루는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목도해보는 것도 좋은 관람법인 것 같습니다.
0: 네, 프리즈는 올해 신진 갤러리를 소개하는 포커스 섹션의 범위를 아시아 밖으로 넓혔습니다. 좀 이건 어떤 변화로 봐야 할까요?
4: 정말 이번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포커스는 이름이 이미 굳어진 중진이나 이런 작가보다는 앞으로 국제 미술시장에서 더 성장하고 가치 있는 발현을 해나갈 그런 작가에 대해서 작가와 갤러리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아시아에 넘어서 그 프리즈 서울을 그 계기로 해서 전국 아시아 아트페어라는 부분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그 경계를 맞닿아 있다는 게 이번에 큰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서울에서 아시아 미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족감도 덤으로 우리가 즐길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올해 상반기의 주요 경매사들의 이 낙찰 총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초고가 작품에 좀 거래가 집중됐는데요. 이게 미술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4: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1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 유명 작가의 한점 작품 가격도 안 되거든요. 물론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요시토모 나라, 쿠사마 야웨이 이 두 점의 254억, 약 낙찰 총액의 23%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아직은 투자 가치가 검증된 아주 초고가 일부 작품에 쏠림 현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회복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 돈이 움직이는 선택적 회복, 마치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옥석가리기 이런 잠정적인 관찰 시기 이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0: 네, 두 아트페어가 한국 작가와 갤러리들의 무대를 넓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샤터만 누르면 화보! 눈부신 비주얼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5: 눈 크다.
4: 스튜디오를 탄성으로 물들인 이 고양이의 정체는?
6: 사찬은 지금 데뷔 5년차 현역 고양이 모델이고요. 지금 촬영은 한 100회 이상 모두 인정하는 프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정작 고양이들 사이엔 끼지도 못하는 차차.
6: 밥그릇도 애들 옆에서 먹는 걸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따로.
4: 화려한 겉모습 뒤 감춰졌던 차차의 진짜 얼굴은? 우아한 캣 모델의 반전 가득한 일상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9: 네, 반갑습니다.
7: 차차.
9: 내가 차차군요.
7: 네.
4: 처음 보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차차.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역시 톱모델답네요.
9: 키가 많네요.
7: 잘생긴 오빠들 좋아해요.
10: 엄마 손?
4: 톱스타답게 개인기도 척척. 이 매력에 누가 반하지 않을까요?
9: 다른 고양이는 없죠?
10: 아, 저희 집에 다른 고양이도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4: 아, 차차만큼 귀여운 녀석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차차와 똑 닮은 고양이들이 우르.

0: 쏟아져 나옵니다.
1: 그래도 네. 엄청 많네요.
2: 네, 좀 많아요. 저희 5식구예요.
0: 이 녀석들이 차차의 남편, 아들, 손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려면 어이구 이거 애 좀 먹겠어요.
3: 다섯 마리 식구입니다. 눈곱 좀 뗍시다. 일로 손자도 앉아. 그렇지. 많이 희미해졌지만 통키는 어렸을 때 피구왕 통키 그 불꽃 무늬 그 똑같은 게 있었어요. 소자, 소자 일로 오세요.
0: 이 녀석이 차차의 둘째 아들 소자.
3: 소자는 지금도 이마에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희미한 이렇게 태비가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기 가운데 줄까지 해갖고 한자로 적을 소자 해갖고 그럼 소자로 하자 해갖고 소자가 됐고.
0: 태어난 두 형제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결국 이마 문양을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녀석들을 보니 아이 그럴만도 하네요.
3: 여기는 해리. 차차 손자예요. 통키의 아들인 거죠. 제일 말썽꾸러기. 집안에서는 대장처럼 굴어요, 자기가.
0: 할머니 차차부터 손자 해리까지. 고부의 역사상 3대가 함께 사는 고양이 가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가족을 모시느라 집사들은 매일 쓸고 닦고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3: 엄청 잘 털이 나오네.
0: 그런데 집사들에게 청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톱모델 차차의 관리 타임. 우월한 미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나 윤기 나는 털은 필수.
3: 아이고 착해.
0: 녀석도 빗질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톱스타의 품격인가요?
3: 차차 이제 촬영이 곧 또 잡혀왔고요. 털 관리를 이제 촬영 전까지는 모질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착하다. 또 이렇게 착할까? 모델의 생명은 깨끗한 발톱이니까 그지? 그래요. 맞아요.
0: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모델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는 차차.
1: 가족사진이에요?
3: 네, 이건 5년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밀키, 차차, 그 아들 둘 태어났을 때 통키소차 태어났을 때 가서 가족사진 찍으려고 가서 액자까지 만든 사진들인데요. 이때 차차 독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 얌전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고양이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고양이 모델, 전문 모델 한번 도전해봐라.
4: 아니.
1: 싫어. 어떻게
4: 할 거야.
3: 대부분 조명부터 해갖고 스태프분들 많을 때는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카메라 앞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카메라 특유의 그 셔터음 같은 거 나면 유난히 그쪽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촬영 끝났는데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차만 보이질 않습니다.
1: 아이고 뚱뚱해서 못 일어나.
3: 차차 어딨지?
0: 결국 집사가 찾아 나섰는데요.
3: 차차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혼자 있을 거야? 딴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차차도 놀까? 재밌게 놀아볼까? 아니야 싫어 싫어.
1: 차차는 이렇게 항상 혼자 지내요? 이렇게
3: 자는 시간 막 빼고 이런 휴식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게 자기가 편한가 봐요.
0: 언젠가부터 고양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차차.

0: 좋아하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 앞에 있으면 그저 멀찍이서 눈치만 살필 뿐 좀처럼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1: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0: 아빠 집사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차차의 거리두기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 고양이들 뒤로 멀찍이 떨어져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2: 아니야, 아니야. 가자. 엄마.
1: 야, 맛있는 거 먹자. 이리 와.
2: 이리 와.
1: 아까 다행이.
2: 여기 있지.
3: 좀 보기에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고 사회성이라 그러나 어울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그거를 못하면서 점점 더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요.
0: 그런데 이때 해리가 먹던 걸 멈추고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의 목표는 차차의 밥그릇.
1: 해리야, 아유 왜 차차 거 먹어? 차차 아직 덜 먹었어? 차차 먹어. 마저 먹었어.
0: 결국 차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집사.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3: 되게 속상하죠. 물론 다른 애들도 내 새끼지만 특히 이제 차차는 뭐 첫째였고 또 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요.
0: 집사들이 차차를 생각하는 만큼 차차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차차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3: 해리 이 새끼 틀을 벗어날 시점부터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가 이제 뺏어먹기도 하고 몸만 닿아도 공격적으로 차차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0: 차차의 거리두기가 손자 해리 때문이라고요?
4: 야야!
0: 아이고 할머니를 잡는 손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때 해리가 캣타워에서 쉬고 있는 차차에게 다가갑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던 그 순간
3: 해리야. 해리야.
0: 느닷없이 양펀치를 날리는 해리. 놀란 차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3: 해리 일로 와.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옆에만 가면 아빠 봐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차차 안 불쌍해? 에이구 이놈의 자식아.
0: 시도 때도 없는 해리의 살벌한 공격에 차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다정한 순둥이 해리. 하지만 할머니 차차만 눈에 띄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냥펀치를 날린답니다.
3: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냥놀이 대상으로 삼고 차차 털 많이 빠져 있고 막 차차 혼자 도망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점점 빈도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에요.
0: 집사들이 없을 때면 더 심해진다는 공격성. 아니나 다를까 혼자 있는 차차에게 슬며시 다가간 해리. 일촉즉발의 순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차가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마침내 폭발시킨 걸까요?
1: 일로 와. 차차 일로 와. 그렇지.
0: 뒤늦게 나타난 집사가 차차를 꼭 안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3: 누가 그랬어? 해리가 그랬어?
0: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0: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는 해리.
1: 안 돼! 커피 먹으면 안 돼.
0: 해리의 이런 유난스러운 식탐 때문에 집사들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포기를 모르는 해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2: 안 돼.
3: 완전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종목 안 가리고 족발, 삼겹살, 회, 심지어 밥 짓기 전에 쌀도 먹어요.
0: 먹을 거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앞발부터 뻗고 본답니다.
3: 저희가 흉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0: 얼씨구, 그런데 느닷없이 집사에게 몸을 비비는 해리. 너 뭐하니?
2: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쁜 짓 하면 간식 주니까.
0: 집사들의 밥상을 넘보는 선을 넘는 식탐에 할머니 차차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성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
4: 해리가 예의 바른 고양이가 돼서 가정의 평화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0: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품행제로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5: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네. 아, 여기에는 아비시니안 천국이네요.
6: 네.
5: 아비시니안만 있는데.
6: 맞아요.
5: 아, 진짜.
0: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 그래서 너희가 모두 개냥이었구나.
5: 이 친구도 덩치가 좀 있는데요?
3: 얘가 제일 어린 애인데 해리예요.
5: 아, 얘가 해리예요?
3: 네네.
5: 근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3: 아직까지.
5: 오자마자 바로.
3: 철이 덜 들었어요.
5: 아, 철이 덜 들었다?
3: 약간 그런 느낌.
5: 철이 덜 든 이 친구가 문제인가요, 지금?
3: 맞아요. 예요, 예.
5: 이렇게 아비시니안 대가족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요?
5: 네. 일단은 문제 행동들이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영상 보면서 하나씩 환경적인 거 어떤 문제 행동인지 보고 솔루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 알겠습니다.
0: 솔루션을 위해 문제 행동부터 확인.
5: 얘 자는 애 누구예요?
3: 차차.
5: 아, 차차.
3: 혼자.
7: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5: 그런 친구들 있어요.
0: 놀이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한 차차. 결국 차차의 밥만 따로 챙겨주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5: 그거는 애들 다 떠나요 먹거든요.
3: 맞아요.
5: 그거는 얘가 밀려서 못 먹고.
3: 맞아요.
5: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소외되는 이런 상황.
0: 설상가상 손자 해리에게 물리적인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
7: 해리가 자꾸 차차를 뭐 괴롭히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5: 차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죠?
7: 7살.
5: 그죠. 이제 중년묘. 그렇죠. 40대. 그 다음에 해리는?
7: 4살.
5: 4살이면 한창 나이. 30대 초중반 32살. 그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약간 다르고요.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들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뭐 포린 타입, 체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들을 나누는데 이 포린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좀 가늘고
3: 길어요.

0: 좀 근육질이고 좀 얄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가늘고 긴 체형일수록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0: 기초 체력이 강하고 활발한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 해소 같은 경우를 잘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이게 뭔가 자기의 원하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지금 다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1: 에너지 넘치는 해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식탐도 넘친다는 것. 음식만 보면 돌진. 집사들의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죠.
0: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
2: 그렇죠.
0: 네.
2: 기회를 노리고 있죠.
1: 낚아챈 음식을 집사에게 빼앗겨도 밥상 주변을 떠나지 않던 해리. 심지어는
0: 보이세요?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치대잖아요. 약간 이제 러빙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이 아이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1: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쓰다듬는 행동을 한 보호자.
0: 안 돼를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죠. 내가 안 돼. 아니면은 왜 이래? 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떻게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0: 저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 크면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죠?
2: 예절.
0: 예절. 밥상머리 예절. 화장실 교육. 그죠?
1: 품행제로 해리를 예절량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1단계. 참을성 기르기.
0: 이리 와.
1: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이 클리커 교육만 한 게 없다는데요.
0: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움직여. 이동을 하면서.
1: 클리커 교육이란 고양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보상 훈련.
0: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터치해야 돼. 해리, 해리, 이리 와. 오죠, 이제? 네,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를 앞에 두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면 막 관심 있어 했겠죠. 해리, 기다려. 하고 여기서 있으면 먹는 거를 주도록 할게요. 클릭과 거의 동시에 보상해요. 해리 기다려. 기다릴게요. 드세요. 해리 기다려. 한 입 먹을 동안 얘가 기다리면 같이 있는 모습이니까 아유 잘 있다. 해리 기다려. 이제 좀 인내심이 또 떨어지겠죠.
1: 기다림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랍니다.
3: 원래 이미 이제 여기에다 두 발을 올렸어야 돼요. 냄새 맡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아예 안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1: 집사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는 해리. 우와, 이렇게 의젓하고 얌전할 수가. 너 정말 식탐엉 해리 맞니?
0: 해리야.
1: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차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준비한 예절량 프로젝트 2단계 공격성 완화하기.
0: 차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해리? 해리? 어우, 잘했어.
1: 차차와 가까이 두고 공격하지 않으면 클릭, 보상. 이때 포인트는 공격성이 엿보이지 않는 완전히 안정된 순간에 간식을 주는 건데요. 좋은 기억을 심어줘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게 클리커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2: 아이고, 잘했네. 해리도 주세요.
1: 그런데 이때 차차가 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해리 앞에 놓인 간식을 주워 먹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는 해리. 처음 보는 광경에 집사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댔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원래? 원래 이렇게 수염 근처에 거슬리게 하면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1: 그동안 해리가 공격성을 보인 이유는 과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0: 여태까지 간식이나 담요 과정들은 밥을 편하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들이 약간 뚱냥이도 생기고 먹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을 주거나 보상을 줄 때도 어렵게 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면 집에 남는 휴지심 있잖아요. 휴지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잠시만.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좀 던지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1: 건강하게 에너지도 배출하고 사냥 본능도 충족하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솔루션이네요.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안 곳곳 여러 군데다 놔두셔도 돼요. 저렴 탭타워 위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도 숨겨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쉬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심플한 장난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잘 놀거든요 지금.
4: 아 해리도 참을 수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식탐도 참고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차가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처럼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거듭한 해리. 그 결과 밥상 앞에서 식탐을 부리지 않는 건 물론 할머니 차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착한 손자가 되었다네요. 앞으로도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5: 코에 손, 옳지. 와, 잘한다. 쿵,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기까지 빨개졌어.
2: 아, 참.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와!
5: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9: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0: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0: 찾긴 찾았어요.
1: 우와.
2: 좋았어.
3: 짠.
0: 열렸어?
3: 네.
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2: 아, 이게 뭐예요?
3: 뒤에 숫자가 있어요.
2: 아, 이게 그거구나.
4: 스캔 완료. 실험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검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2: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 진짜 배고파요.
3: 어.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3: 있잖아요. 전투식량.
4: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3: 알죠. 군대.
4: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3: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4: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5: 이거는 스파게티.
6: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쌓여져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4: 그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9: 이거 맛있어.

0: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1: 그러면 차라리 우리 통설명을 좀 합시다. 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2: 아, 아니요.
3: 로커.
2: 저 음악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1: 아, 화학.
2: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1: 홍재 씨.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2: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4: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1: 정체가 궁금합니다.
0: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2: 트로트 가수.
0: 4집 가수.
5: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0: 아니에요?
1: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0: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5: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1: 와, 뇌과학자.
3: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0: 그럼 노래는 안 해요?
1: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5: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바사스트르사악스! 아악퉁! 네.
1: 덕분에 웃었어요.
5: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1: 동선 씨.
5: 네.
6: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7: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1: 아, 전 돌잔치 전문 MC.
0: 아, 그래요?
1: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0: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1: 네네.
2: 인류 최후의 MC네요. 마지막 남은.
1: 너무 멋진 멘트네요.
0: 인류 최후 전문 MC.
1: 감사합니다.
2: 전문을 붙이니까 좀.
1: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0: 아이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알죠, 알죠.
3: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꺼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3: 맞아요.
0: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래.
1: 맞아 그 노래다.
3: 감사합니다.
1: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그래 맞다.
3: 초코 양갱.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0: 아, 오래 살고 싶은
8: 그게
0: 마음.
8: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9: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8: 저는 김한결이고요.
1: 한결 씨.
8: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9: 지구 과학자.
8: 네.
1: 엔사면
8: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2: 아,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8: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10: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 좀
8: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0: 되게 신기하다.
6: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10: 아, 네.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2: 잘생긴 청년이었어.
10: 네.
5: 남달랐어.
10: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보니까 맞네.
3: 나 어디서 봤네.
1: 그러니까.
3: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0: 맞아 맞아
10: 네

0: 제가 이제 29년 일했어요. 네, 잠깐 저는 한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1: 저는 승우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우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 여기 붙어야겠다.
2: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3: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2: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대표작 대표작. 뭐
3: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N사에서 나왔던.
2: 맞나보다.
3: 중증 외상센터라고.
2: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3: 아유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2: 그 원작자.
3: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나. 다툼을 줄여줍니다.
2: 어머나.
3: 여기 두 분 그렇고 여기도 또
2: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3: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4: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3: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5: 할 일이 많네.
2: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3: 힘이 너무 세.
2: 힘이 세? 내가 진짜 내가
4: 저희의 힘께.
3: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러네.
3: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2: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6: 힘캐로 왔습니다.
3: 아,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2: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아...
1: 안녕하십니까.
0: 그냥 써도 되겠죠?
1: 아무데나.
0: 아무데나.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3: 호를 누가 곤다고요?
6: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2: 불은 누가 꺼주나?
7: 혹시 박수로? 이렇게?
4: 지니야.
7: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4: 누스, 아, 맞네. 누스야.
8: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9: 살아서 다행이다.
10: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1: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2: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몰랐나?
1: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3: 제주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4: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5: 뭐를 우리가 잘못했나?
2: 고장났나?
6: 뭐예요?
2: 이게 뭐지?
7: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5: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폐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1: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2: 폐를 찾아 폐 무슨 폐? 보통
7: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2: 기압?
7: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0: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1: 공기를 빼라고 여기 안에 공기를? 어?
2: 여긴가?
0: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3: 아, 여긴 것 같다.
4: 아, 여기가 다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3: 어? 뭐야? 계단이 있어요.
0: 우와, 뭐야?
3: 뭐야?
0: 우와. 이게 뭐야?
3: 가봅시다.
5: 자, 또 챙길 거 없나?
6: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3: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씹힌 거 다 챙겼는데.
2: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5: 이쪽인 것 같은데?
6: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2: 와, 여기는 어디야?
0: 있어요. 헐.
7: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8: 한 시간?
7: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아.
0: 안돼.
7: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폐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0: 네 개의 파편?
7: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10: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리든지.
0: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8: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0: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11: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0: 문이 열리고.
3: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6: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0: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빨리 가야 돼. 가자. 갑시다.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오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0: 우와. 우와, 나 닭살 돋았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0: 우와.
1: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들을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1: 배?
0: 어?
2: 배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2: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3: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0: 네.
1: 이쪽으로.
2: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왜요?
2: 흩어지면 안 되나요?
0: 안 되죠.
2: 뭔가
0: 아니,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2: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0: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2: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2: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0: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0: 와, 진짜 습하다.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2: 빛 떨어져.
3: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4: 와. 와.
2: 이게 뭐예요?
4: 뭐지?
0: 진짜 다 진짜예요.
3: 빛처럼 뭐 떨어지는.
4: 그렇네.
0: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3: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4: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무유탕처럼. 아,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0: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3: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진짜
1: 이게 이렇게 아.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저게 잠수복이 있어.
3: 잠수복이 왜 있지?
1: 저게 들어가야 되는
3: 우리가 거 아니야?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5: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4: 일단 그럼 내려올까요?
3: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0: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4: 일단 확인을.
0: 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4: 아 무섭다.
3: 어,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4: 응?
0: 와 뭐지?
4: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3: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6: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아.
3: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6: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3: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4: 아 뭐야?
6: 어. 아 쪽지가 있어.
3: 메시지가 있는데? 이...
6: 그거밖에 없어요.
4: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 네.
4: 어, 읊을 게 아니네.
6: 이게 뭐야?
4: 숫자가 엄청 있네.
6: 뭐야?
3: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4: 원소기호다.
6: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3: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4: 네.
3: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4: 그게 뭐예요?
6: 염소.
3: 이게 염소인데 어, 얘랑 얘가 만나면 소금이 돼요.
6: 소금이네요.
4: 소금.
3: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아 바닷물인 거예요?
5: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1: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 총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3: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6: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아.
3: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5: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7: 오키도키 워키도키 들리시나요?
8: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6: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4: 물이 있는 시설?
9: 가득한 시설이 있어요.
8: 와.
10: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8: 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4: 여기에 뭔가가
3: 오
11: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2: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3: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8: 동선 씨!
14: 네.
8: 장 박사님!
14: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8: 어, 잠시만요.
14: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8: 연구 노트?
14: 네.
8: 와우!
15: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14: 어?
15: 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14: 발견.
15: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14: 4개월간.
15: 열대 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아 강제로 겪도록
11: 아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5: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14: 요거를 한번
15: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네. 보여서 은지 씨도
2: 빛에다가 한번 이렇게.
15: 아 이게 좀
4: 이게 더 안 보여요.
15: 어, 뒤에 유리가. 은지 씨 이렇게 하면
2: 불빛에,
15: 보여요?
2: 불빛에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4: 나 보여요.
15: 아 됐다 됐다.
4: 됐다 됐다.
15: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10: 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흡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15: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4: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10: 어디서 찾았어요?
4: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어.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0: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4: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0: 그러네요.
4: 그래서 놀랬어.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0: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15: 그러니까요.
0: 엄청 넓은데?
15: 사실 엄청 급해야될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1: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을 줄게요.
15: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하고 역할을 한다고.

0: 어? 선생님 방금 그 수식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내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온도, 에어, 그
1: 기압, 압력.
2: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프레셔가

0: 오른다.
1: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3: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4: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3: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5: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3: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3: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네.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4: 압력 박스도.
6: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4: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6: 네, 엄청 더워요.
3: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 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저희...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네, 연락 주세요.
3: 연락을
2: 네.
3: 할게요.
2: 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아, 근데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2: 그러니까요.
0: 모르겠지. 네.
2: 심지어 좀 문과여가지고.
0: 아, 뭐라 가지고. 똑같습니다. 아,
2: 그래도 선생님.
0: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0: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거.
0: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거 같잖아요.
2: 네.
0: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이 선인장이.
0: 선인장이 있어.
2: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0: 여기 도대체 뭐지?
2: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0: 이게 확 달라졌어요.
2: 이거 알로에죠?
0: 네.
2: 맞죠?
0: 그러니까
2: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2: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2: 여기 문이다. 그죠?
3: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2: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0: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2: 이게
0: 동이에요.
2: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0: 하나씩 이거 끼게 돼 있어요.
2: 뭐 끼게 돼 있네 이게.
0: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2: 이거랑 이게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가락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5: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6: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사각형.
5: 사각형이라고요?
6: 응? 사각형?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5: 아.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근데, 네. 우리가 반응이

0: 했더니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1: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 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0: 네.
1: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0: 그럼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1: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네.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0: 이거 그 아 어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2: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 데가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0: 네.
1: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아,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0: 산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하세요.
1: 아, 여기 올려놓고
0: 해요. 네,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1: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0: 네.
1: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0: 네.
1: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네.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 711.
1: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0: 열렸어요.
1: 뭐가 이렇게 큰 게?
0: 이게 뭐야?
1: 이 사각형이긴 한데?
0: 저희가 사각형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사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3: 그럼 그거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서.
4: 일단 저희도
2: 네.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4: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2: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4: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2: 오이씨, 뭐야 이거.
4: 한번 풀어보세요. 가죽에,
5: 뭐 있다, 써져 있다.
4: 뭐예요?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뭐.
5: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4: 우리가 어제 다녀온 데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5: 생명체가 있어요.
4: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5: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4: 낮에는 불은 붙고 밤에는 얼음.
5: 뭐 있네. 퍼즐.
4: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5: 네네네.
4: 여긴 사막이잖아요. 네.

0: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1: 거기 은지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2: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3: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1: 이거는
3: 거기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1: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 봐봐요. 아닌 것 같아.
3: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 아니 아니 없어 없어.
3: 없어요?
1: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3: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1: 뭐가 있다고요?
3: 밧줄.
1: 밧줄? 밧줄.
3: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1: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4: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1: 또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4: 이거 뒤에 이거
1: 네?
4: 이거 아니에요?
1: 그거다.
3: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1: 찾았다. 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어떤 퍼즐이 있다.
5: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1: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4: 가장 먼저 멸종이 제 생각에는
3: 저는 알 것 같아요.
0: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6: 퍼즐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3: 물을 정리하고
0: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7: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을 것 같아요.
8: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7: 네.
8: 이건 어디야?
7: 저희는 사막.
8: 이건 여기서 받은 거.
9: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7: 아, 그러네.
8: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위에 하늘 있어.
7: 가자.
8: 바다.
7: 바다
8: 가자.
7: 그게 아니구나.
8: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7: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을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10: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7: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9: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7: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8: 저 수영은 하는데
7: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8: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7: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9: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8: 거기 있었어.
9: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7: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6: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7: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9: 가볼까요?
7: 네.
9: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8: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7: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시급했네.
1: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저기 있다.
3: 여기.
8: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1: 우와.
3: 네 조각의 퍼즐.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이거 아닐까요?
3: 아, 전혀 모르겠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4: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클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에요?
2: 비밀번호. 어머냐, 어떡해.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얼음 얼음 얼음
2: 얼음 빨개졌어요.
1: 귀까지 빨개졌어. 땡.
3: 아, 참.
4: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5: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6: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7: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역학에 들어가니까?
7: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봐.
4: 예? 이야. 공식이에요?
7: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 이걸 푼다고요?
7: 네.
4: 너무 무서워요.
3: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7: 저게 소원입니다.
3: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8: 제23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전국을 제패했던 형들이 모두 떠난 자리 이젠 우리가 모래판을 책임진다. 으라차차 씨름소년단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0: AI가 그려낸 초단편 작품 6편.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다. AI 단편극장.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5: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콜라당 다 타고 있어.
6: 참 눈물 나기도 뭘. 그것도 못 가져가고 쟤는 뭘 먹고 있어.
4: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5: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4: 아들이 선물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6: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 하겠다는 걸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4: 한편 이 집은요.
7: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4: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7: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4: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8: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4: 공기도 좋아 보이네.
8: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9: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8: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4: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8: 고추장구 집 한 마리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야,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4: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10: 저 계십니까?
11: 네.
10: 아이고, 안녕하세요.
11: 네. 소장님 오셨어요.
12: 아유, 반갑습니다.
10: 아유, 반갑습니다. 네.
13: 반갑습니다.
10: 네. 아유, 안녕하세요.
8: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뭐 이거였거든요.
7: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8: 얼스백이라 그러나?
7: 네, 맞아요.
8: 맞아요. 얼스백.
7: 네.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14: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12: 안녕하세요.
7: 아들 둘과 함께 흑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12: 남편 권기운입니다.
7: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4: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12: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13: 몇 대요?
12: 17대. 그다음에
13: 흙만요?
12: 네, 흙만.
13: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형인데.
12: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13: 몇 개요?
12: 8,000개 이상.
13: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7: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예, 보통 일은 아니에요.
12: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4: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7: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12: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4: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7: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4: 공기 좋은 산속에 털을 잡은

0: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1: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2: 그래요?
1: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2: 너무
1: 거죠.
2: 너무 고생하니까.
1: 예, 맞습니다.
3: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1: 그냥 했어요.
2: 그냥. 네. 그래요.
3: 순간순간.
1: 체감권 보고 지은 집.
2: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3: 아, 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아, 예, 한번 보시겠어요?
2: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0: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을 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오,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1: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2: 40cm?
1: 어떤 경우에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2: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1: 네.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를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2: 더 펴지고.
1: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3: 거의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2: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펴고.
3: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2: 네.
0: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2: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3: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1: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0: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1: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 26도?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4시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1: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의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3: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0: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3: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0: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1: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2: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0에서 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1: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도 일을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0: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1: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3: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2: 그래서 어느 순간에 3살이 돋더라고요.
3: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1: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3: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4: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3: 자연 치유된 것 같아.
2: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1: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4: 정말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5: 네, 맞습니다.
4: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3: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0: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 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2: 맞아요.
4: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2: 다 금인가? 전부 다 금.
4: 다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3: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2: 네, 조각칼로.
3: 밤새도록.
2: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3: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2: 힘든
3: 그때가.
2: 힘든 작업이었죠.
1: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0: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 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0: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2: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아.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3: 그렇겠죠.
2: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1: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2: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3: 못하네요. 네.
2: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4: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0: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4: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0: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그러니까 온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온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0: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집.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5: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0: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2: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3: 네, 맞아요. 네.
2: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네. 어느 방부터 볼까요?
1: 왼쪽이 예, 큰 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2: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1: 네,
2: 볼까요?
1: 네, 들어가시죠. 예.
2: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예. 방 사이에 칸막이밖에 없네요.
1: 네, 지금은 없어요.
0: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5: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2: 그렇죠.
5: 안 하는 거죠.
1: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5: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2: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네.
0: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1: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2: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5: 그렇죠.
2: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1: 아, 세로로 길게?
2: 네,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1: 예.
2: 네, 힘을 받고 있고, 예.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1: 네. 네,
2: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아,
1: 그래도 좋겠네요.
2: 예.
1: 네.
0: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4: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개소리를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0: 도장님, 도자기 같은.

0: 오늘 집 어떠셨나요?
1: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득은 그야말로 흑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2: 성형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0: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3: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4: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3: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4: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3: 집의 주인은 저희 두
4: 집의 주인은 두
3: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1: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5: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1: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될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0: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1: 아, 건축탐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0: 아하, 요즘 모듈러 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1: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6: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7: 어서 오세요.
6: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6: 네, 그렇습니다.
1: 아.
6: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1: 속도감.
6: 예.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8: 안녕하세요.
6: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8: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7: 배워줘야

0: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2: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3: 아, 그래요? 여기 네. 있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2: 네.
1: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2: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4: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집 튀어가지고.
2: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융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0: 그 터널 오이고 막 저덩거리면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2: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1: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2: 이제는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3: 여기가 사실, 아니시군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3: 타지에
2: 예,
3: 있어서. 예, 예.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2: 아, 그럴까요?
3: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3: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2: 첫 번째는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3: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예,
2: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3: 아, 예. 이 정도만이 충분하죠. 예. 아, 혼자 그래요? 사시기에.
2: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3: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2: 제가 5남매예요.
3: 5남매? 예.
2: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1: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3: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으니까 창문인데요. 양, 예. 양쪽으로 열리고 와 예.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건데
2: 예.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3: 아 컨테이너 계실
2: 때요?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3: 네. 예.
1: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람이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만한 PJ창을 냈고요.
3: 네, 다 저게 돈인데.
2: 오.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3: 그렇네.
2: 예. 예.
1: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3: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2: 예, 한번 나가보시죠.
3: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2: 네.
3: 와.
2: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0: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1: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댕기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씩 뭐 말할 때가 있는지 뭐 이야기할 게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가를 내다보고.
0: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1: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2: 서울에서요?
1: 서울에서 안 나올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2: 주말마다.
3: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 부러지게 차지 뭐 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0: 부창부수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4: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0: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4: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1: 내
4: 어머니
1: 딸이
4: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1: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미리 좋은 일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면서 좋은 일이 오나요?
4: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0: 그런데 이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 AI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 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 공사 금액까지.
0: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게 어떤 게 있었죠?
3: 가스레인지도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5: 근데.
3: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5: 아.
3: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화재 천장에
5: 네,
3: 예,
5: 붙여서
3: 달았고요.
5: 탈하고.
3: 예.
5: 왜냐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5: 예,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음식점 그 이제
3: 아,
5: 화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하는데, 예,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일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군요. 오, 똑똑하네.
3: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5: 아, 문.
3: 예. 그러니까
5: 오.
3: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5: 왔다 갔다 하시기
3: 예, 원래
5: 편하게.
3: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5: 네.
3: 내라 그럼. 그래서
5: 오.
3: 뒷문을 내면은
5: 네.
3: 세탁기도 가능하고
5: 나가기도 편하시고.
3: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5: 오.
0: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다.

0: 합니다.
1: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2: 아, 예산이요? 시공기?
1: 예, 예, 예 시공기가.
2: 오,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2: 70평? 예. 오,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1: 아니에요.
2: 예? 네?
1: 아닙니다.
2: 더 비쌌어요?
1: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2: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 네.
2: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1: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 아.
1: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2: 하루 만에?
1: 하루 만에.
3: 오. 네.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세요.
1: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3: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1: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3: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1: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3: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3: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보자.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무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4: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1: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저 익사한 거예요, 익사.
5: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4: 얼른 잘 사라고 주죠. 잘 크라고.
5: 물 주는 거 재밌어요?
4: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농사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3: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재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2: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네. 것 같아요.
1: 아,
2: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1: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2: 네, 150. 오.
1: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2: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1: 예, 예.
2: 혹은 불연 제품을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1: 불연 제품 정도.

0: 정도는 아니고
1: 난연 정도
0: 난연.
1: 되죠.
0: 예.
1: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0: 그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1: 철저해야죠.
0: 철저해야 될 정도로 했습니다.
2: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1: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프로 딩딩한 비닐을 감아놓으신 거예요?
0: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정전기요?
0: 네네.
1: 오,
0: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1: 정전기 때문에? 예.
0: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1: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0: 예.
2: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0: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3: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4: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0: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2: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1: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0: 여름에는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1: 안 될 수도 있다.
0: 네.
1: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2: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1: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은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가자. 왔어.
5: 그래, 놀라.
0: 야, 장명이 왔구나.
6: 위안이 왔어요.
5: 아이고, 기술이 온다.
0: 예, 잠깐.
5: 아이고, 이뻐. 할머니.
0: 나서. 온 길 오느라 고생 많았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서부터.
7: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2: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조언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7: 네,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0: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8: 연기 앞으로 안 나오잖아.
7: 속도 이쁘고 너무 잘 됐어.
8: 엉뚱이 잘 땡기네. 엉뚱이 불 잘
2: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9: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2: 무시무시한 화마도 끝내 아사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1: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 같습니다.
10: 부모 운동하는 것처럼.
1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3: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딥이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1: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1: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DB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1: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1: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2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얼음
2: 빨개졌어요.
1: 귀까지 빨개졌어. 땡.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연 마녀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나우. 라이트앤조이 마녀스프. 칼로리 다운.
2: 이게 55칼로리라고?
1: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앤조이 오뚜기.
3: 웜.
4: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이 나이가 돼도 새 대본 받으면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
8: 나도 대본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그래도 실수합니다.
7: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9: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
10: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1: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0: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

0: 꿈꾸던 일이 언젠가 이뤄질 수 있다면 마음의 로망 하나쯤 안고 사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 프랑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숨어있는 유럽 최고의 휴양지. 푸른 바다 지중해가 달콤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마주한 프로방스에선 생각지도 못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중해와 프로방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향기 가득한 그곳으로 떠납니다. 인천에서 약 14시간, 대서양과 지중해에 맞닿은 육각형 나라, 프랑스.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만도 대한민국 면적의 무려 5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 파리에서부터 남부까지 여행합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그중 에펠탑을 비롯해 세계적인 명소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파리는 말없이 걷기만 해도 지루할 새가 없어 여행자의 연인이라 불립니다. 제가 6년 전 유학하며 뮤지션으로 큰 성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는 라 투르 에펠, 에펠타워가 가장 가까이서 보이는 샹드막스 공원이에요. 에펠타워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구스타프 에펠이 건축한 건축물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0: 잔디밭에 나와 피크닉을 즐기며 덤으로 멋진 에펠탑도 볼 수 있는 샹드막스. 에펠탑을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꼽힙니다. 오랜만에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에펠탑을 처음 보고 환호성을 질렀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1: 사실 이 장소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만 아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0: 파리 생활만 2년 반. 끈질기게 에펠탑 사진 명소만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남들 모르는 곳도 많이 압니다.
1: 네, 프랑스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파리 세 파리.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파리지. 파리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0: 파리니까 그냥 걷는다는 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걷다 보면 뷰포인트에 도착. 와.
1: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센강과 에펠타워를 함께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어우, 예쁘다.
0: 이런 장소에서 인생샷 하나쯤은 남겨줘야겠죠? 아름다운 생강이 에펠탑 전경을 한층 눈치있게 합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또 다른 뷰포인트도 만납니다. 센강 위의 아치다리 드빌리 육교.
1: 이곳 드빌리 육교에서는요, 철제로 된 육교와 철로 된 라 남드페, 철의 여인을 한 번에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도 되게 많아요.
0: 드빌리 육교와 에펠탑 모두 1889년 만국 박람회 때 건립됐는데요. 이후 철거 예정이었던 두 구조물이 오늘날 인기 명소가 된 상황. 130년 이상 된 역사적 상징물 사이에 서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그 순간 떠오른 샹송. 하늘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한 파리의 하늘 아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파리를 출발해 알프스와 지중해로 둘러싸인 남동부 내륙 지역 프로방스로 향합니다. 남부로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태양빛, 풍경과 마을, 화창한 날씨가 어우러져 가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7시간 이상을 달려 도착한 프로방스.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하죠?
2: 전부터 프로방스 오면 라벤더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라벤더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0: 365일 중 300일 이상이 맑은 프로방스. 세계적인 라벤더 산지로 유명합니다. 프로방스 알프 꽃다주류에 속한 이곳은 햇살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라벤더가 자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라벤더 마을로 손꼽히는 쏘. 보랏빛 물결을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1: 여기 라벤더 밭에 도착했는데 라벤더가 없어요.
2: 8월 중순까진 볼 수 있댔는데 한 발 늦은 걸까요?
1: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향기가 나고 여기 지금 다 전체에 라벤더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졸려요. 보쥬 모시요.
3: 무사바?
0: 소의 주민 태호입니다.
1: 라벤더 매.
4: 예나 플. Vous en avez un petit peu ici.
2: 오. C'est tout.
0: 이제는 볼 수 없는 보랏빛 물결.
4: Il a fait beaucoup trop chaud. On a eu une très grosse sécheresse et c'est comme ça quoi. Mais l'année prochaine.
2: Il y a pas d'autre chose pour
4: so donc vers le village après on a les courses hippiques jusqu'à 18h30.
2: Il a l'air intéressant.
4: Ouais, c'est marrant.
2: Il faudrait passer.
4: Bah oui, clairement. Ouh.
2: C'est votre voiture ?
4: Oui, c'est ma voiture. Wow.
2: C'est très joli.
4: Merci beaucoup.
2: Oh. 너무 예쁘다.
0: 실망한 마음 잊게 만드는 태호의 특급 무기.
1: 와우.
4: Le soleil fait chaud, ça brûle.
1: Oui, wow. 오픈 칸에? 와우.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어머.
4: 그랬더만 왜?
1: 와우.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오니바?
4: 왜 오니바?

해안 바람을 가르며 프로방스를 달립니다. 설렘이 주는 행복한 마음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0: 프로방스의 거인이라 불리는 방투산 아래 인구 1,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쏘. 크기는 작지만 매년 여름 유럽 최대 규모의 라벤더 축제가 열리는 대단한 마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농가들은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저마다 분주하다는데요. 태원의 가족 또한 저와 같은 관광객 맞이에 들떠 있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Mon père, avec qui on travaille, on distille ensemble notre gin. Donc, au Barry.
1: Au Barry, enchanté.
3: Enchanté. Annyeonghamnida.
1: Vous êtes un peu...
2: Bah, j'ai mon père. Si je ressemblais pas à mon père, ça serait bizarre, quoi.
0: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가 꼭 닮은 부자입니다.
2: Bienvenue à la distillerie de gin.
1: D'accord.
0: 라벤더 농사만 짓다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진 증류소. 진은 칵테일 등의 원료가 되는 도수가 높은 술인데요. 라벤더가 들어가 프로방스풍의 독특한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3: Donc ça c'est réellement la base du gin. Ça ce sont les baies de Genièvre. Ça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donc on a encore de la chance.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qu'on a ramassées ici dans la région.
0: On a un deuxième produit. 설명하다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디디 씨. 또 다른 공간으로 절 안내합니다. 바로 체험객을 위한 장소인데요.
1: 저희가 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지금 아틀리에를 만드셨대요.
0: 맛과 향기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진 작업장.
2: Madame le gin, vous pouvez faire en fonction et après vous distillez sur les petits alambics et vous sortez avec votre bouteille de gin déjà préparée.
0: 나만의 진을 완성할 생각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1: 라벤더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저의 진을. 오. 살구, 라벤더, 세지라는 요풀이에요.
0: 이런 조합은 처음이라는 태우 부자.
1: 우선 라벤더를 조금 넣자, 들어가자고. 에이.
0: 미니 증류기 속에 선택한 재료들을 모두 투입. 증류주는 물보다 에탄올에 끓는 점이 낮은 특징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1: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슈.
2: Et maintenant, on laisse, ça va travailler tout seul, ça va chauffer et après ça va couler le produit du gin.
1: Pendant on a besoin combien de temps?
2: Une demi-heure 45 minutes.
1: D'accord. Ah, 30분에서 45분 이렇게 두면 저만의 진이 완성된대요. 무슨 과학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Voilà.
1: Super.
0: 잠시 증류소 안을 둘러보는 사이 30분이 훌쩍 흘렀습니다. 증류탑 안에서 기체 형태로 모인 알코올 성분이 냉각 과정을 거치며 액체로 변하는데요.
1: 82도인데요.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막 뜨거워지겠죠, 먹으면? 안 돼.
2: Sinon, ça va pas aller du tout, madame. On va le couper, vous allez boire après, mais là pour le moment, on va couper à l'eau et après vous goûterez.
0: 무시무시한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물로 희석하는 과정은 필수. 이제야 바로 마실 수 있는 진이 됩니다.
2: Voilà.

0: 저의 진이 완성됐습니다. 오,
1: 제
2: 40°.
3: 이름하여 유발이표 살구 라벤더 세비어 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0: 오이. 라벤더 향이 여전히 진해요. 와. 진.
3: 끌리는 대로 택한 재료들이 과연 황금 배합을 만들어냈을지 기대 반 설렘 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2: C'est très bon.
4: Il est bon? Allez, je vais goûter.
0: 지금 다른 아저씨들도 맛보고 싶으실 때요. 알레, 루니, 제 몽진.
3: 즉석에서 벌어진 진 파티.
0: 저의 진을 맛보고 싶어서.
3: 아까부터 이분들 제가 진 만드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2: Merci, madame.
0: De rien.
1: Merci, madame. Merci.
3: 일단 향기는 성공. 그렇다면 맛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2: C'est bien, je vois que tu es prête, on peut t'embaucher.
0: 어머, 저 여기 취직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래요.
1: Allez,
2: pas de problème.
1: Allez,
2: deal done.
0: Ça marche, deal done.
1: 건배!
3: 베테랑 주조사가 된 양 뿌듯했던 시간. 가슴에 머금었던 진한 향기로움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라벤더 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며칠 전 수확을 마친 라벤더로 축제를 위해 2차 가공에 분주한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일손을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1: Ici, c'est pour faire quoi?
2: Elle va t'expliquer comment faire des bouquets.
1: D'accord.
2: Donc, tu vas faire des bouquets avec elle. Tu vas frotter un peu la lavande.
1: D'accord.
2: Faire les sachets.
3: Lavendo 축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결실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죠.
5: L'entonnoir nous permet d'avoir la jolie forme du bouquet.
3: 밀레니는 라벤더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1: Et voilà. Et là, le bouquet est fini, prêt à être vendu comme ça.
0: 쉽지 않은데? 쉽지가 않아. 이게 툭툭툭하면 원래 되는 거 아니야? 포커스는 막 쉽어?
5: Là dedans. Pareil pour lui donner bien arrondi.
0: Comme ça.
5: Voilà. C'est bon.
0: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5: Vous le reprenez?
3: 보기에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 마무리만큼은 깔끔하게 해봐야겠습니다.
0: Et voilà. 어떻게 사시겠어요?
5: Il faut en faire 3000 maintenant donc.
3: 또 다른 적성을 찾아 좀 더 쉬운 방향제 만들기에 도전.
0: 여기 아이가 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3: 매년 부모님을 돕는 올해로 경력 3년 차 꼬마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도 난 코스가 있었으니 바로 리본 묶기.
0: 좀 짧은데 저기. 왜 라벤더가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좋아요. 지금 마음이 막 평온한 마음이에요.
3: 날마다 이런 근사한 향기를 맡으며 사는 소 마을 주민들.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금세 풀릴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 때부터 천연 입욕제로 쓰일 만큼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라벤더. 바람결에 날리는 꽃내음으로 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0: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라벤더 축제. 드디어 성대한막이 오릅니다. 1985년부터 개최해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축제인데요. 라벤더 농부들이 직접 거리 행렬을 하며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것을 자축합니다. 축제장 한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라벤더 제품들. 직접 농사지은 라벤더로 만든 식료품이며 각종 생활용품이 즐비합니다.
1: 와, 오, 많다.
2: 아, 다미앙! 다미앙, 보셔!
3: 니놈이? 금방 웹백카로.
1: 오, 다미앙 내 가게에 왔어요. 우와.
4: 보셔!
1: 보셔!
2: 세, 멜라니!
1: 오, 부잣다!
5: Donc là, par rapport à ce qu'on a commencé à préparer hier, on retrouve tous les petits sachets de fleurs.
1: C'est ce que tu fais.
5: Voilà, donc tout ce qu'on a préparé petit à petit. Donc il y a les sachets, il y a les bouquets aussi qu'on a pu préparer.
0: 산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품질. 1년에 딱 하루 열리는 쇼핑 명소입니다. 라벤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6: Bonjour Nuna.
1: Oui, bonjour.
6: Il y a deux types de coupes. Donc il y a les coupes amateurs et les coupes professionnelles. Et en fait, on va couper la lavande avec la faucille.
1: On va couper, d'accord.
6: On va couper avec exact.
0: 라벤더 자르기 경기.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 빨리 자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데. 이기고 싶은데.
7: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바로남인 고 약국에서 나와 기사님 차고 송과자 출근 전에 대한민국 피로엔 바로남인 고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여름아 물렀거라 1등 바로남인 고
1: 도시에서만 살아 낮질 경험은 전무한 상황 하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2: 15kg까지 넣을 수 있다고 잘해보라고.
3: 이 싹을 메니까 더 비장해져요. 15kg 채우겠습니다.
1: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덤으로 향기로움에 취할 수 있는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기의 시작은 참가자 소개부터.
3: 베를린에 속했어.
1: 18번 주자 태호에 이어 19번 주자 제 이름이 호명됩니다.
3: 되게 인터내셔널한 경기네요. 전 세계에서 다 오셨군요. 라벤더를 따로. 한국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1: 출전 선수는 총 20명.

0: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라벤더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느리지만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0: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며 얼마나 많이 베느냐가 관건.
1: 오, 알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알레비. 알레비. 이왕 한 거. 한국 아줌마의 힘을.
0: 초보 농사꾼이 낮과 씨름하는 사이 몇몇 보따리는 제법 부둑합니다. 마침내 경기 종료.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1: 아니요,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났대요. 굿게임. 이거죠, 굿게임.
0: 그래도 처음 낯질한 것 치곤 만족할 수 있는 수확량인데요. 화살은 이미 당겨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땀방울의 무게가 발표될 때마다 다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이번엔 태우 차례.
2: 오.
1: 8kg. 태우 8kg 했어.
0: 태우의 선전에 힘입어 저도 자신 있게 등장. 과연 결과는?
1: 10kg.
3: 메르시.
4: 모슈 테오 슈베르키 무비엔 드 에센.
0: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차려진 시상식 무대. 와. 순위 발표 역시 국제 경기다운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1: 11등. 20명 중에 11등. 떼오? 5등. 미앙토?
5: 미앙토.
0: 드디어 제 차례. 성적과는 무관하게 마음만은 위풍당당. 준수가 중요한가요? 수상 퍼포먼스만큼은 1등.

0: 흥겨운 축제에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죠? 라이브 악단의 연주에 맞춰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절로 형성되는 공감대. 이런 게 바로 음악이 주는 힘이겠죠?
1: 가사를 몰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0: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거리 공연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소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시간.
1: 비록 라벤더 수확은 끝났지만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미소를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되게 향기로운 시간이었어요.
0: 앞으로 어디선가 라벤더 향기가 날아든다.

0: 면 8월의 프로방스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1시간 50분을 달려 마르세유로 향합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프랑스 최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인들이 세운 이 도시는 예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오가던 국제도시였습니다.
1: 지금 저는 꽃다주의 중심 도시 막세유에 와 있는데요. 진짜 더워요.
0: 40도씨에 가까운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노트르담 성당에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이곳에 오르면 지중해를 품은 마르세유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마르세유가 쫙 내다보이고요. 바다도
0: 트인 바다가 더위도 물러서게 합니다. 이 시원한 풍경 덕에 여름 휴양지로도 각광받는 곳이죠. 경계를 허문 하늘과 바다, 그래서 더 짙은 청량 안에 가슴이 상쾌해집니다. 근처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로망 휴양지 라브 해변으로 갑니다. 작지만 아름다워 국경을 넘어오는 곳.
1: 와, 바다다! 우!
0: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죠.
1: 너무 시원해요. 와, 물도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0: 여름 휴가를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기는 유럽인들. 바캉스 중인 유쾌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꼬마들이 저에게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수경까지 빌려주는데요.
2: Who's gonna do a competition with me? You wanna be? Maybe little brothers? You wanna do? Okay. Three, two, one, go!
0: 그렇게 시작된 즉석 수영 대결.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결국 먼저 골이 난 동생. 눈물을 머금고 승리를 넘겨주고 맙니다.
1: It's a winner! Yay!
3: 브라보!
1: 브라보!
0: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 이 한가로운 여유에 흠뻑 취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원 없이 쉬는 프랑스의 바캉스 문화. 여름날 푸른 낙원 지중해는 저에게 잘 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번엔 마르세유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소도시 리넬로 향합니다. 유학 시절 공연 때문에 프랑스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리넬에 온 건 이번이 처음. 관광객들이 많은 유명 도시들과는 달리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느낄 수 있는 곳.
1: 남부 소도시의 아침 풍경은 한적하고 되게 좋네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여유로워요.
0: 발길 닿는 대로 작은 골목들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다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1: 어, 한국 사람이라는 티셔츠.
3: 한국 분이세요?
1: 오이, 네.
3: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하실 줄 아시네요?
3: 아니에요.
1: 네?
3: 그 정도 착한이요.
1: 네. 한국 사람 누구는 세시무?
3: 네.
1: 네. 뭐가 무슨 수야지 사? 네.
3: 시모나미 키말라오카?
1: 아, 그래?
3: 에바이요?
1: 오나.
0: 알고 보니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가족이었는데요. 모녀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고 해서 호기심에 저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이레베도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유명 시장이랍니다. 그날 먹을 건 꼭 그날 사와 요리한다는 노황스 아주머니. 재료 고르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시지와 감자에 이어 중요한 식재료가 또 남았는데요. 향한 곳은 바로 햄 가게.
1: 햄인가요, 이게?
3: 네.
1: 햄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와.
0: 스페인의 하모,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같은 프랑스 생햄, 잠봉입니다.
4: Qu'est-ce qu'il vous faut comme jambon cru?
5: C'est pour mettre avec le melon.
4: Alors, tous les jambons vont bien, mais non, c'est question de goût.
0: 장 볼 때마다 고심 또 고심. 매의 눈빛이 되는 아주머니.
4: Il y a le savoir ici.
5: Ah oui,
4: éventuellement.
0: 딸들의 표정을 보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죠? 궁금한 건 또 왜 일이 많으신 걸까요? 토론을 벌이길 좋아하는 프랑스인 특유의 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20분 만에 드디어 선택.
4: Ça va comme ça?
5: Comme ça. Parce qu'il y a qu'une seule tranche, ça fait.
4: Alors ça y va.
0: 그런데 또다시 시작되는 햄 논쟁.
4: Vous allez faire des tranches dans le melon des quartiers et vous allez les entourer.
1: 멜론에 말지, 올릴지, 어떻게 자를지 계속 토론 중이에요.
0: 장시간 토론 끝에 드디어 상황 종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햄보다 가짓수가 훨씬 많은 치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즈 구입은 순조롭게 끝이 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해준 멜리산의 가족. 남부 가정식 요리가 궁금합니다.
1: 어머, 감사합니다. 지금 집 앞에 어서 오세요라고 붙어 있어요.
0: 그런데 이 가족,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랑이 대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K-POP을 즐겨 듣고 한국 여행까지 했다는 이들 모녀. 한국 사랑의 시작은 친구가 소개해 준 드라마였는데요.
5: Et ici on avait acheté les lunettes à Inkado.
0: 이후 한국어 학당을 다니며 공부해 지금은 프랑스인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된 멜리사.
1: 이게 약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 나도 써봐야지.
0: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0: Bon, bah fait.
1: Ah, regarde, de la purée.
0: Purée.
1: Mais pas seulement de la purée, de la purée brandade. Vous avez déjà mangé de la purée brandade?
0: Brandade,
2: 지금 만든 브랑다드 드 모르라는 요리가 님에서 유명한 요리인데 님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자주 먹나 봐요.
3: 이게 너무 그냥 너무 요리. 아니 이게 지금 안 잘려요 지금.
0: Maman, c'est comme ça?
3: Non.
4: C'est pas grave. Ça se mangera.
5: C'est très beau.
6: Regardez. 말은 상관없다 하지만 은근슬쩍 요령을 알려주는 아주머니.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잘라진 과육에 장봉을 둘둘 말아주면 완성.
4: 맛있겠다.
6: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0: 우리 엄마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 Comme ça, voilà, comme ça, ça, ça. C'est comme ça. Non?
1: Oui.
0: Si.
1: Super.
0: Si. Comme ça.
1: C'est très joli, hein?
0: Très joli.
6: 그렇게 각자 맡은 요리를 하나씩 완성해 가던 중 올리비아가 만들고 있는 이 독특한 잼 요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3: 처음 먹어봐요. 고기 맛이 나는, 치즈 맛이 나는 잼?
7: 멜리사, 이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4: 언니가 맞아요.
3: 제가 맞았대요.
6: 파이 위에 오리고기를 갈아 만든 소를 올린 빠떼라는데요. 식전주와 함께 먹으면 일품이랍니다.
5: 소시스?
4: Quelle est la différence de saucisse et saucisson?
5: Le saucisson, il est pas préparé comme la saucisse là, c'est cru.
6: 소시스는 렌틸콩, 감자 퓨레와 함께 메인 요리가 될 겁니다.
3: 또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천천히 요리하고 천천히 먹고 아까 멜리사가 가르쳐준 건 보통 11시 반에 초대해서 천천히 요리하고 천천히 먹어서 4시쯤에 식사가 끝난다고 하네요.
6: 식사를 시작하기 전 식전주부터 마시는 게 프랑스의 전통 식문화. 식욕을 돋우는 상큼한 와인과 함께 빠떼를 곁들여 먹습니다.
3: 엄마, 최고. 지금 아페리티브를 먹고 있는데 전식 전에 먹는 건데 요리사가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 그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6: 요리가 준비됐으면 전식부터 등장. 제가 만든 중독성 있는 단짠 음식 잠봉 멜론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수다 떨다 보면 소시스 메인 요리 등장.
3: 제가 평소에 먹는 소세지보다 훨씬 고기 맛이 많이 나요. 거의 스테이크 같아요.
6: 아페리티브부터 전식, 메인디쉬, 후식까지 천천히 먹어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입니다.
3: Alors, je vais chanter. Il dit que je dois chanter encore ce que vous connaissez.
1: Ah, aux Champs-Élysées.
3: Champs-Élysées.
5: Je me baladais sur l'avenue,
3: le cœur à terre,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5: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et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3: Maman! J'ai entendu aussi, elle fait l'instrument.
1: Oui, tu
3: veux.
5: C'était mon chanteur préféré.
3: Ah!
6: 말이 잘 통하는 새 모녀와의 식사는 시종일관 유쾌했습니다.

0: 식사를 마치고 집 근처에 있는 명소로 함께 나간 가족들. 신기한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1: Alors, cet endroit, c'est quel endroit?
2: Mais ici, c'est la tour Carbonnière,
1: ouais.
2: qui est juste là. Et là, c'est un endroit protégé où il y a beaucoup, beaucoup de familles d'oiseaux, dont des flamants roses.
3: C'est flamingo rouge? Rose?
2: Rose, oui.
3: Rose.
2: Flamant rose.
3: Oh. 분홍색 플라멩고를 볼 수 있다는데, 분홍 플라멩고?
4: 어디
3: 있어? 젤라, 대자, qui s'envole?
2: Oui, regarde.
0: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플라밍고 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홍빛 날갯짓으로 아름다운 국물을 선보입니다. 살면서 보기 힘든 이런 멋진 풍경을 선물해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남부에서 보낸 여름은 짙은 그리움의 향기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5: 공기가 달라요. 다른 세상 공기가.
6: 쉼없이 일하시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인들의 삶과 좀 다르죠.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2: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3: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4: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4: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3: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5: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아, 자, 빨리 해봐요.
6: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죠, 오르죠.
7: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8: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9: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10: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어,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죠.
10: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 흐르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예?
11: 야, 공식이에요?
10: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1: 이걸 푼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아, 부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10: 제가 초원입니다.
1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12: 집 내가 딱 잡아왔어.
13: 동물을 잡아가고 지가 보호하는 걸

나 빼고. 아, 이놈 자식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엄청 빨라, 이놈, 엄마. 어. 어. 다시 먹자. 어머, 재밌게. 어, 그만 좀.

0: 피곤해요.
1: 이렇게 줄어 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사람이 탔어요.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올여름 연일 이어지던 폭염. 얼음장 같은 차가운 순간이 절실했습니다.
2: 저거 시원하고 좋죠. 저 장에는 또 장댐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물이 아주 그냥 넘쳐.
3: 예, 예. 중국에서 다 오지. 서울 어디 다른데 딱 말도 못해. 저 다리 밑에 가면은.
1: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인파로 들썩거리는 곳. 탐진강변을 가득 메운 이들의 함성 사이로 시원한 물수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4: 얼음장? 아니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빛이 뜨거운데도 시원해. 물 마저 있을게.
1: 쏟아지는 물살에 더위를 잊은 올여름 가장 시원한 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쪽에 있어서 정남진이라 불리는 장흥군. 탐진강이 도심을 흐르는 이곳은 여름 한철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합니다.

0: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대만큼이나 열정적인 함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1: 칠레!
2: 여기 참여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3: 한국 여름에 좋아요. 그냥 날씨 좋고 사람이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0: 차량 통행을 차단한 골목 전체가 시원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행렬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신호탄이 터지자 이내 거침없는 물싸움이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0: 가족 단위 피서객은 물론 중장년층의 열기도 못지않은데요. 해마다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실전에서 터득한 승리의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1: 저희 목포에서 왔습니다. 해년마다 저희 이게 저기 뭐야 물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해봤잖아요. 총 안 돼요. 물총 아니에요. 바가지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물싸움을 해봤지만 바가지가 최고예요. 바가지. 봐봐요. 여기 올해 처음 참가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0: 곳곳에서 제대로 한판 붙은 이들. 저마다 통쾌한 물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원도 한도 없이 물을 맞고 쏘며 더위를 날린 사람들.
2: 몇 명한테 쏘신 것 같으세요?
3: 한 수백 명한테 쏜 것 같아요.
2: 수백 명? 예. 이런 물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3: 아,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2: 아, 그래요? 네.
3: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을 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지금 아는 사람한테 쏘시는 거 아니죠?
3: 뭐,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
2: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네.
0: 제작진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탐진강변의 중앙 무대로 옮겨가면 축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됩니다. 강변 전체가 시원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죠. 한낮의 뜨거움을 날려버릴 축제가 시작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거대한 물줄기가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더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 비트에 맞춰 나만의 춤 실력을 뽐내다 보면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쏟아지는 물살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더위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0: 남녀노소는 물론 반려견까지 축제에 흠뻑 빠졌습니다.
1: 야는 물을 좋아해갖고 물 마시러 와봤어. 얼음장?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볕이 뜨거운데도 시원해. 물 마저 있을게. 아, 그럼, 그럼, 그럼. 네. 내가 몇 살은 안 살았어도 시원해, 시원해.
0: 물 축제의 열기를 뒤로 하고 억불산으로 향합니다. 울창한 편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 빽빽하게 우거진 편백 숲이 태양을 가려 종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한여름에도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수령 60여 년의 고든 나무들이 은은한 편백향을 내뿜는 여름 숲. 자연이 주는 상쾌함과 서늘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 화이팅! 건강하세요.
0: 해발 500m 남짓, 정상까지 완만한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더위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3: 이거 봐봐.
2: 야, 사진 한번 찍어야겠네.

0: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에 맞춰 숲이 주는 서늘함을 온몸으로 맞아봅니다.
1: 이곳이 청백숲이 엄청난 나무가 많습니다. 굴산 주위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건강 기분이 듭니다.
2: 너무 좋다.
3: 행운 많다. 행복 많다. 기운 많다. 힐링합니다.
4: 폭염 경보인데 이 지금 33도 정도 되는데 이 시원한 걸 보면 한 10도가 팍 내려간 것 같아서 너무 힐링하고.
2: 네, 너무 상쾌한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2: 금방 오래오래 살 거예요.
4: 같이, 같이.
3: 너무 좋아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가세요. 정말 잘 나오네.
2: 너무 좋아요.
0: 또 한 번 여름을 이겨낼 힘을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장흥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장터로 향합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토요시장. 고구마 줄기를 비롯한 여름 반찬거리들이 바구니마다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예, 예, 예.
2: 야.
6: 역시 내가 잘 봤다니까, 저기서 온 거를. 네. 그리고 이것 좀 사세요. 우리 장에서 나온 거. 장동에서 나옵니다.
2: 아이, 그래요?
6: 예, 예.
2: 이것이 뭔 보여주셔야 돼요?
6: 우리 호박을 선전하고 싶어요.
2: 아,
6: 예. 미니 밤호박.
2: 아, 그래요?
6: 예, 예. 진짜 쪄서 이거는 막 거시기 한 거에 껍데기 먹으면 맛있어요.
2: 아, 거시기 하시고. 예. 요것이라는
6: 거시기 뭐냐 레몬 참외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 레몬 같이 맛있어요.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2: 아, 그게 뭐라고 해요?
6: 레몬 참외.
2: 레몬 참외.
6: 사과 참외라고 하고.
2: 아, 네. 진짜 사과처럼 생겼네.
6: 예, 사과 같이 생겼잖아요.
2: 이게 참외예요?
6: 참외입니다.
7: 겁나 저도 안 줘. 엄청 길어갖고 이렇게 저.
2: 뭐예요?
6: 가지.
7: 가지.
2: 가지가 가지. 왜 이렇게 길어요?
7: 상품이지.
2: 상품이에요. 지금.
7: 상품 좋지.
2: 가지 길쑥 좋은 거예요?
7: 좋아.
6: 좋아.
2: 아니, 가지가 무슨 팔뚝보다 길어요?

0: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1: 아, 고구마 김치 담으려고.
0: 고구마 김치요?
1: 예, 예. 와,
0: 얼마나 사시는 거예요, 지금?
1: 지금 15,000.
0: 아, 그렇구나. 네. 15,000이면 이 정도면.
1: 엄청 많은 거예요.
0: 어, 좋은 나무 사요.
1: 수도권에서는 이게 3,000원, 5,000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 5,000원. 싸고 좋아요.
0: 표지사님,
2: 시장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골목이 있습니다. 한우 거리입니다. 장흥 한우가 인기 좋다는데요.
0: 한우가 장흥에서 얼만큼 유명해요?
3: 한우가 장군 인구수보다 두 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두 배 나와요? 네.
2: 그만큼 유명한 장흥 한우. 마블링에서 우러나는 풍부한 육즙과 연한 고기 결 덕분에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0: 사장님, 이거 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3: 투폴 7톤입니다. 그날그날 잡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숙성을?
3: 네, 예.
0: 며칠 정도?
3: 한 도름에서 17일 정도? 해서 아. 고기가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2: 여행객의 발길을 이끈 한우와 함께 먹어야 하는 특산품이 있다는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 산자락에서 키운 표고버섯 세 가지가 만나 장흥 삼합이랍니다.
4: 요 버섯은 원래 몸에 좋은 것이고 네, 키조개도 좋은 것이고 요 소고기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삼합이 딱 맞는 거예요.
2: 장흥의 풍성한 자연이 불판 위에서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맛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4: 삼합 참 맛있겠다. 키조개 맛은 쫄깃거리고 한우 맛은 부드럽고 맛있고 네. 표고는 쫀득쫀득하고 표고 향이 참 좋아요. 끝내줘요.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
0: 귀한 것을
4: 아니, 드셔보셔.
0: 또 푸짐하게 너무 주셔가지고 삼합실이나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야, 벗은 얘가. 아, 요거. 말로 늘렸고.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네. 진짜 힘이 세 배로 날 것 같습니다.
4: 예, 힘이 나지요. 와. 맛있다. 끝내줘요.
2: 끝내줘,
4: 맛있어요. 최고.
2: 아. 더위를 시원하게 얼음 시킨 장흥의 여름이었습니다.
5: 여름이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6: 차음을 틀고 가는데 백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5: 어디다? 백장. 백합.
7: 여름 보양식으로는 제일입니다.
8: 아주 그냥 튀겨줘요.
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0: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2: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굿네이버스.
1: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2: 어렵다. 이제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3: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4: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5: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부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2: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5: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을 걸어서 풀어봐. 예?
2: 이야. 공식이에요?
5: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2: 이걸 푼다고요?
5: 네.
2: 너무 무서워요.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5: 제가 네. 소원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어? 이거 실화야?
10: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1

0: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2: 저는 손이 좀 떨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기본 힘도 없었어요.
3: 혹시 운동을 하면 발을 이렇게 질질 끌어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4: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1: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5: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3: 아, 파킨슨 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 병과 비스무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씨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6: 증후군이 더 나빠요?
3: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7: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8: 약 반응이 아주 없는 거를 봐야죠.
1: 파킨슨병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0: 초창기에는 이제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렵게 되고요.
1: 병의 진행 속도가 격리소견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2: 비슷한 얼굴을 한 두 병. 그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명의들과 함께 파킨슨병과 닮은 듯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0: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1: 요새는
2: 몇 살 되지?
1: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2: 몇 년생이든요.
1: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0: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1: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이냐?
3: 72년생이요.
1: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 걸려서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2: 제일 불편한 거는
0: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2: 걷는 거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거 때문에.
4: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0: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힘들어요.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4: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2: 잠시만요.
0: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4: 그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0: 자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1: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0: 한 번에 못 도시고.
1: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0: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1: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 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 CT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 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2: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파킨슨병이 생겨서 대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나면 이제 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약이 굉장히 잘 됐다가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약의 부작용도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자는 증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더 약을 늘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1: 더 이상 약물로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된 이은주 씨. 아직까지 파킨슨병 자체를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다. 오늘 그녀가 받는 수술은 뇌심부 자극술이다.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 멈춰버린 약물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운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핵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심고 뇌 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하핵에 전기

0: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의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1: 떠보세요.
2: 눈 하나 떠보시겠어요?
3: 자, 그죠. 마이너스 9도.
1: 네, 타겟 마이너스
0: 9도.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4: 일어나게 돼요. 10분만 뛰게 돼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5: 힘 빼세요.
2: 전기가 나가는 건 없으세요?
5: 네, 약간 좀 뻑뻑합니다.
4: 예, 예, 예. 힘 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4: 수고하셨어요.
2: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6: 예, 고맙습니다.
7: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요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의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8: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9: 네.
8: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9: 네.
8: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최적의 전기 자극 값을 찾아낸다.
8: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0: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4: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8: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신부 자극술을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7: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 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 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을 지른다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한 이은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0: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10: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11: 아니, 8시.
10: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11: 지금은 아주 좋아요.
10: 아, 좋은 상태.
11: 좋은 상태.
10: 네.
0: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0: 증상이 있다.
1: 조동아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2: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어다니는 것이 빨리 안 되니까.
1: 네. 이 첫발 잘안 떼지세요?
3: 그렇지, 이제 첫 발이
1: 예.
2: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1: 네.
2: 안 가고 이렇게 딱
1: 예.
2: 서서
1: 예.
2: 이렇게 맨치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1: 그렇게
2: 이것이 발이 안
1: 나가시는데요.
2: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어.
1: 예.
0: 보행 동결
3: 안
0: 증상은 도파민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앉아보셔도 괜찮아요.
1: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2: 예.
1: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개 뇌자기 자극술 임상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0: 조동원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쩍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1: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1: 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에
0: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1: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 보실게요. 네. 그래서.
2: 별로 그렇게 느끼질 못했거든?
1: 네.
2: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1: 다리가요?
2: 걸음도
1: 예.
2: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가벼워져갖고.
1: 네.
2: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도 기분이
1: 그쵸.
2: 좋고.
1: 예.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2: 많이
1: 많이
2: 좋아졌어요. 그렇지, 많이
1: 좋아지셨어요.
2: 좋아졌는데.
0: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파킨슨병 치료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4: 제가 이제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5: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4: 해야 되나? 네,
5: 이렇게
4: 손이
5: 좀.
4: 느려지고, 제가 손이 좀 빠른
5: 좀
4: 편인데,
5: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죠?
4: 네.
5: 뭐 이런 게 오시고요.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0: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1: 가끔이요?
0: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좀 불편해요.
1: 소변을 많이 두세요?
0: 소변을 넣는데
1: 네.
0: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0: 네.
1: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량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2: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 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1: MR을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좀꽉차 있는 말라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핫크로스번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2: 손의 위축과 뇌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 중에 결정적 단서다.
1: 근데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조금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게 된게 있어가지고, 보통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 위축증, 그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2: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신우클레인이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0: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3: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0: 당황스러웠죠.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맘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통쾌
2: 변비 메이킹.
4: 무엇이 궁금한가요?
5: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4: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6: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건 계속되는 질문. 언어가 달라도 진심이 통할 수 있을까?
8: 아니면 직접 말로 전해야만 닿는 마음도 있을까?
9: 더 멀리 가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10: It starts with you.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11: 우리는 파킨슨 병 있냐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 병 증후군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12: 파킨슨 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0: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겁이 덜컥 나는 거.
1: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붓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 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2: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랑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지.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리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1: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 전 환자를 볼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은 얘기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그 차이가. 상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1: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3: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4: 네.
0: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견을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1: 최근 3개월
4: 움직이시는 부분에
1: 사이
4: 대해서는 좀
1: 증상이
4: 자신이
1: 급속도로
4: 있다고 하시는데
1: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0: 한몇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4: 네.
0: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4: 여기까지 오세요.
1: 아내의 도움 없이는
4: 한번
1: 홀로
4: 더 손을
1: 거동조차
4: 갖다가
1: 힘든 상태다.
4: 요 앞에서
1: 하지만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4: 엄청
1: 문제는 따로 있다.
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 주위를 주로 놀라게 하고
4: 예.
5: 징그럽게 하는 게
4: 예.
5: 벌레예요.
4: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0: 몸에.
4: 몸에.
5: 집사람은
4: 예.
5: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요.
4: 예.
5: 저는 있다고 그러고
4: 네.
5: 집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4: 네.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0: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4: 그러면은 그 낮에는

0: 아재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1: 낮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0: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1: 네,
0: 돌아오시면,
1: 그러니까 저녁 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0: 예.
2: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0: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2: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0: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2: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맡는 대뇌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0: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형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딱 아침 점심만.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2: 루이 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파킨슨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0: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3: 일어나서
0: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2: 스스로 중심을
0: 일어나
2: 잡고
0: 보세요. 안
2: 일어날
0: 돼요.
2: 수가 없다.
0: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3: 일어나.
0: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3: 출발. 걸어가. 쭉쭉 같이.
0: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네.
3: 빨리 걸어.
0: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2: 발이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그럴 때는
0: 농지를 보충해야 돼요. 중심 좀 잘 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병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3: 파킨슨병은 아니다.
0: 네. 파킨슨병은 아닌 겁니다. 예.
2: 김경환 씨의 PET-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0: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2: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환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약까지 모두 8가지. 이 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0: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약물 유도성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2: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0: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 될 때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4: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관계에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다시 한 번 더
2: 10부터 걷고.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5: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합니다.

0: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1: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요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0: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겁니다.
1: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0: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1: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2: 호흡하는 거예요.
1: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2: 시험 들어오세요.
1: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 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 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2: 9.5 정도 돼요. 압력을 되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재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지.
1: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 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2: 뇌척수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1: 이유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유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0: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3: 가벼워져, 글쎄
0: 그러세요?
3: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1: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4: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1: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내 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0: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되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2: 다계통이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뉴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4: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5: 저등이 치고 막
6: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7: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3: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3: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1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3: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4: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3: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1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6: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7: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8: 네, 키타우라스 정리는요.
19: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0: 비가 점차 그치면서 모처럼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뤄뒀던 빵
1: 반도 사무소에서 안내하십니다.

0: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1: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라이트 앤 조이
2: 오뚜기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3: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2: 강렬함은 맥스
3: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2: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4: 새로운 삶의 방식 박크로쉬 서울원.
5: 취미는 과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과학이란 게 끝이 없다.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남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을 물어보면 할 대답이 없어요. 끝이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하고.

0: 어, 이거를 알면은 다음이 궁금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셔가지고. 예.
1: 아, 예. 이제 완전히 과학자가 다 된 것 같아요.
2: 대학원을 갈 준비가 된 거죠.
0: 뭐 그렇죠? 그래요?
1: 그,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아니.
3: 전혀 전혀. 저는 뭐라고 예. 표현하냐면 예. 과학은 권태기가 없는 연애 같다.
0: 아, 권태기가 없어요?
3: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권태기가 전혀 없죠.
0: 아니, 와이프랑이 아니라 과학이요, 과학.
3: 예, 과학이요. 둘 다.
0: 가족 얘기를
3: 하고. 아, 과학은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권태기 오면 상대가 궁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은 끊임없이 궁금해진다는 점에서.
1: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예. 또 궁금해지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0: 저번에 우리가 이제 비행했었잖아요, 비행. 예. 내가 이제 비행의 모든 거를 좀 알겠지 했는데. 거미가 날아가는 거를 이제 비행편에서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야, 거미 날아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작, 어? 비행기가 왜 날게 됐지? 아. 비행기가 어떻게 날게 됐지? 이런 거를 내가 까먹었어요.
2: 시작했을 때만 저희가 뭐 유체역학 다 공부할 것 같았는데, 진짜 거미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려가지고.
0: 네.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유체역학, 뭐 흐른다. 요 정도만 기억하지만, 유체역학을 어쨌거나 알아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3: 근데 저도 이제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네. 하, 유체역학은 진짜 어렵다는 말하자면 악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역학.
1: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취미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항상 쉽게 풀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0: 제 생각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청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어려워하면 안 되시거든요.
1: 네, 그래서 오늘 유체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유체역학의 대부예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대부님!
3: 대부님!

0: 맞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유체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있는 민택이라고 합니다.
0: 아, 유체기계를 만드는 곳에 계시다.
1: 네네네.
2: 정확히는 누리호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발사를 했던 예. 누리호의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계신
0: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와, 엔지니어시네. 네.
1: 저희들이 하는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거고요.
0: 터보 펌프?
1: 네, 누리호가 한 200톤 정도 되면 추진제라고 해서 뭐 연료 이런 거 있잖아요.
0: 추진체.
1: 그게 한 180톤.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게 180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하면 뭐 1리터 쓰는데 1시간씩 걸린다면 얘는 그냥 1초에 몇백 킬로미터 세우니까 그걸 뿜어줘야 되잖아요.
0: 그래서 터보 펌프구나.
1: 그렇죠. 네. 터보. 우리 발사체 엔진이 심장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0: 심장 가까이 그러면 이 발사체로 따지면 심장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심장 쪽이죠.
0: 이야, 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심혈 관계.
0: 네. 그러잖아, 오늘 유체역학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발사체하고 유체 역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1: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체 기계라고 합니다. 유체를 이용하는 거. 터보가 유체에서 힘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차.
0: 풍차.
1: 네, 풍력 터빈.
0: 예, 예.
1: 터빈.
0: 예.
1: 수차, 물레방아. 예. 네, 수력 터빈. 예. 그 물거려 가지고 이제 전기로 팩팩 돌리면 스팀 터빈. 이런 것들 다 유체기계라고 하는데.
0: 아, 유체기계.
1: 증기기관이나 자동차, 비행기, 로켓 전부 다 이런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맞습니다.
0: 아,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근데 유체 역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1: 그렇죠, 그렇죠.
0: 생소한 게 많아요.
1: 맞아요.
0: 유체라고 하면은 뭘까요? 약간 흐르는
1: 그런다.
0: 뭐.
1: 우리가 이제 거예요? 그 돌덩이. 예. 뭐 공 예. 이런 걸 막 날아가잖아요.
0: 예.
1: 근데 지가 몸의 모양을 막 바꾸진 않죠.
0: 그렇죠.
1: 돌덩이가 굴러가다가 교각에 부딪히면 그냥 부러뜨리겠죠.
0: 예.
1: 근데 물은 교각에 부딪히면 돌아가겠죠.
0: 그렇죠. 흘러죠.
1: 물이니까. 그게 유체.
3: 아. 그래도 유체랑 액체는 다르잖아요.
1: 유체 액체도 유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고체 중에서도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있고.
0: 고체 중에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1: 있고. 점탄성 유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찹, 마요네즈.
0: 예예. 예.
1: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0: 네.
1: 평소에는 그냥 정지된 상태의 고체 같잖아요. 언더로도 안 나와. 그런데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훅 나와버리죠.
0: 아, 한번 힘을 딱 줘버리면 훅 네. 나오듯이. 점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점탄성.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게 유체의 어떤 기본 성격이고
0: 네.
1: 고체는 부딪히면 이렇게 탄성을 아주 통통통 하는 게 탄성이 예, 예, 고체의 성격이라면 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1: 콘크리트, 무슨... 어떤 아스팔트 이런
0: 아, 고체인들 액체인들 타는 애들이
1: 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예. 뭐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저기에 구름이 오는데 저 구름이 얼마만큼 와서 여기에 비를 뿌릴까 폭풍우는 과연 내일 올까 말까 저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왜 비 구름 바람을 그늘이 오셨을까 금덩이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0: 계속 그렇게
3: 유체역학의 아버지셨네요 다 유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1: 얼마나 그게 무서웠을까요, 그때는?
4: 제어할 수 없으니까.
0: 야, 제어할 수 없으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쵸, 그렇죠.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문명사가 바뀌었다.
0: 아, 그
1: 오늘 조금 한번.
0: 그 흐르는 애들, 물부터 시작해서 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흐르는 애들을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성분에 올라타가지고
1: 그렇죠.
0: 내가 그걸 이용을 할 것이냐?
1: 그렇죠, 그렇죠.
0: 유체 역학이 어마어마한 학문인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1: 이게 가르치려면
0: 예.
1: 그게 그 말 같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복잡성이 약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0: 상식과 반대된다?
1: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물이 이렇게 휘어간다고 치죠.
0: 휘어가요?
3: 강물처럼 이렇게.
1: 네. 네. 네. 예를 들어 안쪽이 빨리 돌까요? 바깥쪽이 빨리 돌까요?
0: 잠깐만. 이렇게 휘어갈 때?
1: 물이 이렇게 휘어가요.
0: 물이 물이라고 하면
1: 네.
0: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3: 바깥쪽이 빨리 흐르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게들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안쪽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0: 진짜요? 그럼 그 속도 때문에 그것도 안쪽으로 파고들면 어쩌고 속도가 더 나잖아요. 아닌가요?
1: 그거는 이제 아까
0: 다른 건가?
1: 이제 고체하고 유체 차이죠. 그 사람은 좀 딱딱한 아니니까. 물질들이 하니까 이제 유체는 이게 옆에 있는 그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우리 교수님 저는 바깥이가 당연히 빠르지 않냐라고 했는데 유체학적으로 보면 안쪽이 빠르다.
1: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이제 예. 복잡한 수식을 하면 이 수포자가 많은 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예, 예. 하면 안 되거든요.
0: 계속 포기죠. 아니 상식이랑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궁금해요. 네.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 이거를 지배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2: 아, 수학이? 수학? 네. 수학을 믿어야죠.
0: 수학이면 또 우리가 반론이 어렵죠. 네. 오늘 공식이 나옵니까?
1: 네.
2: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어려울 것 같은데.
1: 한번 보실까요?
0: 바로. 아, 공식이에요?
1: 네.
0: 네. 아, 안 될 것 같아요. 에스파 아니야?
3: 에스파.
0: AP. 뭐예요?
1: 이게 이제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0: 너무 무서워요. 저 글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3: 배경도 무섭게 지금.
0: 제가 아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좀 읽을 줄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이거.
4: 전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뭐 밀레니엄 문제라 그래서
1: 그렇죠.
4: 풀면은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준다는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비스톡스라 들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 상금 걸려있다는?
1: 네.
0: 아, 그 이거 풀기만 하면 상금. 아, 잠깐만. 그럼 아직도 안 풀린 거네?
1: 그렇죠.
0: 네.
4: 아직도 아무도 못 푼 거네요.
1: 푸는 건 둘째 치고 네. 이게 지금 해가 존재하는가?
4: 아, 그것도 몰라요?
0: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수학이 다 있어.
1: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전체를 푼다든지 네.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우리는 그렇네요. 지금 취미는 과학에서는 일반 분들께서 그 유명한 나비스톡스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어 알파벳이 U가 있어요.
0: U, 예, U, U.
1: U가 처음부터 U, U, U, U, U 반복돼요.
0: U는 뭡니까?
1: 유체 속도.
0: 속도?
1: 네. 그 속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간에 P가 하나 있어요.
0: P, 예, 저 P 있어요. P.
1: 네. 압력.
0: 아, P는 압력이다.
1: 압력이 유체의 속도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다음에 압력이 당기고 밀고 할 때 유체가 무거우면 아무리 당겨도 천천히 오고
0: 네.
1: 유체가 가벼우면 빨리 올 거잖아요.
0: 네.
1: 그걸 결정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로우라고 하는 밀도.
0: 피가 생겼는데 저게 로우예요?
2: 저 바로 앞에 있는 거.
0: 피하고 저 피는 다르구나.
2: 이 그리스 문자예요.
0: 그리스 문자로 로우.
1: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점성. 끈적끈적한 거. 네.
2: 뮤라고 표현돼요. 네. 꿀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네.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흘러내려가는 네. 속도가 다른데 그 끈끈함 정도를 말하는 걸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밀도와 압력과 그리고 그
1: 점도.
0: 점성.
1: 어.
0: 점성.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1: 그렇죠. 이 세 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서로 예, 주거진 바꾸냐. 예,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도, 압력, 점성.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유체 역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심지어 나비스톡 방정식을 이해했다고 말해도 돼요.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1: 밀도. 제일 밀도. 처음 나오는.
0: 밀도.
1: 네, 고체에서는 질량에 해당되는.
0: 왜 밀도가 첫 번째입니까? 밀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거 밀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죠.
0: 오해요?
1: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다.
0: 어,
1: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0: 무거운 게 가라앉죠.
1: 어, 그러면 나무 10kg가 있고
0: 예.
1: 돌 1kg가 있어요.
0: 예, 예.
1: 어떤 게 가라앉나요?
0: 돌이죠.
1: 무거운 게 가라앉다면?
2: 돌은 1kg밖에 안 되잖아요.
0: 어, 그러네? 그러네. 아, 돌은 무조건 가라앉죠.
1: 예, 예.
0: 돌은 가라앉는데 예. 나무는 뜨니까.
1: 무거웠잖아요. 10kg.
0: 아, 10kg인데 무게랑은 상관이 없네.
2: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1: M이라고 한 질량을 다루지 않고
0: 예, 예.
1: 밀도를.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0: 그럼 나무가 10kg인데도 불구하고 돌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돌이 단단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건 밀도가 단단한 거야.
0: 돌이 밀도가 단단하니까.
1: 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2: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죠.
1: 그 본문. 네. 본문 제일 첫 문장.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0: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빨리 해석해줘요.
2: 밀도라는 게 어떤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밀도에다가 그 부피를 곱하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 밀도에 부피를 곱하면 그 고체든 뭐든 그 암튼 그 안에
1: 질량이
0: 질량을 알 수가 있다. 근데 뉴턴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0: 밀도를 뉴턴이 제일 처음 발견한 거예요?
1: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돌덩이로 배 만들면 안 된다. 나무로 떼목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는 아마도 사금 채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0: 사금?
1: 네. 네. 강물에 흐르는 모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0: 네.
1: 그중 이렇게 하면
0: 흔들어가지고.
1: 네. 가라앉는 건 가라앉는데 어떤 놈이 먼저 가라앉을까?
2: 무거운. 밀도가 높은.
1: 밀도가 높은.
2: 자꾸 무거운이라고 그러면 안 되네.
0: 무겁다고 안 돼.
2: 안 돼, 안 돼, 안 돼.
0: 무겁다고 하면 안 돼요.
2: 안
0: 나보다,
2: 돼.
0: 나보다 이해 못 하는 거야.
1: 그게 그 당시에는 그의 금이었다는
0: 거예요. 금이, 밀도가 더.
1: 금이 굉장히 밀도 높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
0: 누구예요?
1: 아르키메데스.
0: 어, 유레카? 유레카요?
1: 유레카 너무...
0: 목탕에서 유레카!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 네. 그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네. 순금인지 아닌지
1: 다 하셔 다 하셔
0: 그
1: 금을 갖다가 뭐 한 10kg를 갖다 금세공사한테 주고 왕관 네. 만들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섞어서
0: 섞었다.
1: 금 빼돌렸다는
0: 빼돌렸다
1: 근데 이걸 갖다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목탕에 들어간 거잖아요
1: 목탕에 들어갔을 때 왜 물이 넘쳤냐 이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잴 것인가. 가득 찬 물에 탁 넣으면 넘친 물만큼이 부피일 거잖아요.
0: 부피가.
1: 자, 부피는 알았어요. 부피는 알았으면 원래 질량하고 딱 비교하면 될 텐데 금이라는 게 아까 10kg 금덩이가 있을 때 물에 탁 넣었을 때 부피랑 네. 이물질이 섞인 금관이 탁 들어갈 때 부피랑 어떤 게 더 클까요?
4: 이물질이.
1: 이물질이 섞였을 때.
0: 이물질이.
1: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인 거예요. 아... 너무 금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불순물을 섞어도 금방 하는 거죠. 아... 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중에 거의 원탑 밀도가 높은 놈이에요. 밀도가 19.3이라고 합니다.
0: 19.3이요?
1: 네. 물의 19배 이상.
0: 물의 19배. 네. 금이.
1: 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정도냐면은 한 1m, 1m 이렇게.
0: 네. 상자.
1: 네, 상자. 물이 그 1m, 1m를 채우면 1톤이 돼요.
0: 1톤. 1톤.
1: 공기는 1kg고. 1톤인데 금은 19.3톤이라는 거죠. 아... 요 정도만 돼요.
3: 있으면 좋겠다.
1: 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게 이 금괴를 잡아.
0: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꾸 뛰는 거예요?
1: 이거 손으로 이렇게.
0: 손을 잡고.
3: 그 금괴 하나에 그 몇 킬로 정도 돼요?
1: 그 12킬로쯤 돼요.
0: 아, 한 손으로 못 들지. 그러니까 아령인 건데.
1: 투포환이 8킬로가 안 되거든요.
0: 아, 투포환이요?
1: 근데 이게 12킬로라니까요.
0: 아, 그러니까 금괴 이거 이만한 거 하나
1: 이걸
0: 그
1: 이렇게 한다고?
0: 손목이 다 날아가.
1: 아니, 핸드백에 넣어서 도망가.
0: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4: 여러 개를 채워가지고.
1: 12킬로면 2리터짜리 페트병 6개예요. 그거 이렇게 든다고?
0: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1: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냐? 우리가 금을, 그렇게 큰 금을 안 들어봤잖아요.
0: 그렇죠.
3: 한번 들어볼 일이 없어요.
4: 본 적이 없어요.
0: 무거운 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라는 이 사실을 네. 이미 그 옛날에 알아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1: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부력이라는 거. 부력이라는 자체가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게 되겠죠. 아. 부력. 이게 밀천의 무게만큼 뜨는 힘을 작용한다는 게 이제 부력의 법칙인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자기 있는 시라쿠사라는 조국에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큰 배 만들면 그때 당시 이론적으로

0: 우리가 확립이 안 됐으니까 물에 딱 진수했는데 가라앉아 버리면 어떡해. 너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배수량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1: 배수량이라는 게?
2: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넣으면은 그만큼 넘칠 거잖아요. 넘치죠, 예. 그 넘치는 양을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생각할 때 이게 몇 톤급함, 뭐 몇만 톤급 잠수함
1: 많이 있지 뭐.
2: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배 무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1: 실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 네. 심지어는 그런
3: 적재량인 줄 알았어요.
1: 적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배 있잖아요. 큰 거
2: 유류라든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그 양.
4: 근데 배마다 배수량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그 거대한 유조선은 막 60만 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4: 그럼 배수량이 높다 해서 이게 무조건 더 좋은 배다가 아니라 그냥 밀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 정도다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0: 그렇게 이제 딱 되면 얘가 적재량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 아, 예측이 돼요. 그걸 통해서.
0: 네, 거기 보면 이제 유조선 같으면 그렇죠. 뭐 기름도 채워야 되고 화물선 같으면 컨테이너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실으면 얘가 뜨는 걸 갖다가 버틸 수 있는가. 아. 그래서 배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딱 선이 거죠.
1: 아, 그렇죠.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3: 그 뭐 흙,
0: 흙수.
3: 아, 흙수선 하는 게.
1: 그럼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고. 아,
0: 더만큼 하면 이제 잠기죠.
1: 아, 가라앉긴다.
5: 근데 참 대단한 게 그렇게 큰 배들이 뜬다라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1: 그러면서 부력이랑 해가지고 이제 배 설계들이 이렇게 발전이 나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문명 하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아, 대항해 시대.
0: 그 보면 이제 삼각도 같은 게 나오면서 해풍을 이용할 수 있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거꾸로 오르는 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다 하면서 유체 역학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2: 거죠. 야, 밀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1: 밀도 중요해. 대항해 시대에도 그냥 열린 건 아니에요.
0: 네.
1: 유체를 다루는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레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1: 아, 알가벗고 뛰쳐나올 만해. 네. 엄청난 거니까. 어쨌건 인류가 밀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네.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0: 그다음에
1: 삼형제 중에 또 둘째를 만나야죠.
0: 압력.
1: 네. 저 P. 네.
0: 저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1: 마이너스. 예, 예.
0: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1: 왜 마이너스가 중요할까요?
0: 마이너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 네.
2: 보통 화이트보드가 나오면은 어려워진다라는 뜻인데
0: 아니
1: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0: 네.
1: 자, 이게.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0: 네. 자, A 지점과 B 지점으로 이게 유체가 간다고 쳐요.
1: 네. A에서 B로.
0: 가면, 여기에 압력과 여기에 압력, 어떤 쪽이 높을까요?
4: A가.
0: A가 높아야죠.
3: 아, 간다고 치면요?
0: 네. 가는 방향의 반대가 크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1: 가는 방향의 반대?
0: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흘러 이게 유체가 흘러야 되잖아요.
1: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건 뒤에서 뭔가 밀거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
1: 그러면 이 압력은 뒤에 있네. 네.
3: 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1: 압력이 센 거네요.
0: 이걸로 아까 굽어지는 물이 왜 안쪽이 빠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오? 네. 어떻게요?
0: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죠.
1: 휘어가요?
0: 예. 휘어가요.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이렇게.
2: 여기 재밌다.
0: 휘어가는데. 여기 이제 딱 봅시다.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또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이게 휘어간다는 뜻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2: 그렇죠.
3: 아, 네.
0: 힘이 작용하여 휘어가는 거예요.
2: 네.
0: 그러면 PA와 PB 중에 뭐가 높습니까?
2: B.
1: PB 아니에요?
0: A가 높죠.
3: A가 높죠.
0: 힘이
3: A,
0: 네. 이쪽에서,
1: 아, 이쪽에서 뒤로 오니까.
2: 아.
0: 그러면 이렇게 가는 A에, A는 압력이 큰 쪽으로 가니까 감속이 되죠, 감속.
1: 아.
0: 이거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가속이 되죠.
3: 아. 이쪽으로 휘어서 가는데,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그치. 계속 받는 거군요.
1: 그 안쪽이, 당연히 압력이 많이 프레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쪽은 빠르고.
0: 가속이 될 수밖에. 네.
1: 바깥쪽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늘 수밖에 없고.
0: 이렇게 이제 유체학을 전공하는 사람 배우는데 상식적으로는 자꾸 바깥쪽에 빠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기계학회에서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욕조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면 되잖아요.
4: 근데 저 경험적으로 체험해본 적 있어요. 유수풀 같은 거 있잖아요.
1: 배잖아요.
2: 베이
1: 이런데
2: 그 흘러갔는데 이제 구불구불.
4: 튜브 타고 떠돌고 있으면 안쪽이면 무식하더라고.

0: 밖에는 천천히 부딪히는데. 그리고 얘가 왜 그러지라고 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1: 아, 맞네. 에?
2: 이제 압력이 나서 압력이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3: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똑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하는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세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 아, 그러면 절대적인 압력 값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얼마나 두 압력이 차이가 나냐.
3: 그렇죠.
4: 이게 중요한 거네요.
2: 자, 공기의 압력.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3: 기압의 힘을 갖다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1: 뭐예요? 뭐죠?
3: 메디치 가문 아시죠?
1: 그 피렌체.
3: 피렌체.
2: 메디치 가문.
3: 네.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어떤 이 뭐 문화와 예술, 과학에 대해서 후원자였던. 네.
4: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3: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2: 뭡니까?
3: 자기가 이제 궁전을 막 짓다 보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10m보다 더 깊은 물에서 물이 안 길어지는 거예요.
1: 아, 물이 깊으면 펌프를 써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3: 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도 물어보고
2: 예.
3: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때 잘 해결을 못하니까 제자였던 토리첼리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실험을 맡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펌프를 하면 요렇게 하면 이 안에 진공이 잡히죠.
2: 네.
3: 진공의 차이만큼 그 힘으로 일기압의 차이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10m까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10m가 자기 한번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리첼리 입장에서는.
2: 네.
3: 그때 다시 밀도를 이용합니다.
2: 밀도를? 아~
3: 물보다 밀도가 높은 걸 이용하면 이거 높이를 10m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3: 그래서 물보다 비싼데 밀도가 높은 놈은 수은.
1: 수은.
2: 수은.
3: 수은. 네, 물의 한 13배쯤, 13.6 정도인데 네. 이걸로 하니까 10m가 아니고 76cm만 하면 됐어요.
2: 아~
3: 무거우니까. 기압이 버티는 힘이라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 놈이면 이 높이를 갖다 작게 해도 버티겠죠.
2: 그렇죠.
3: 그게 76cm인 거예요. 왜냐하면 10m 남짓을 13.6으로 나누면 한 76cm 정도가 돼.
2: 네. 네,
3: 그렇게 해서 이 76cm가 일기압이 시작이 됩니다.
2: 네. 일기압의 시작이. 네,
3: 760mm Hg.
1: 76mmHg가 네. 그게 그거였어요?
2: 네.
1: Hg가 수은 그 원소 기호 네. Hg죠. 오마이갓.
3: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하는 게 밀리미터 Hg를 토르라고 해요. 토리첼리.
1: 토리첼리. 토르. 아.
4: 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에 보면은 세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만들어서 뚜껑에 스포이드로 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2: 올라오지.
4: 네. 아무리 세게 눌러도 딱 올라오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2: 그건 맞죠. 아, 한 절반 정도.
4: 네. 근데 나 진짜 세게 눌렀는데도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까?
2: 아, 그런 생각도 할 생각이야. 그런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러네. 최고 힘을 딱 줘도 딱 가운데고.
4: 그 원리를 지금 이용을 한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 일기압의 크기는 뭐다라고 이제 딱 나온 거죠.
0: 이때는 그럼 밀도가 뭔지는 뉴턴 덕분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3: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로 이미 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2: 근데 그 높은 곳이 원래 그 기압이 좀 그쵸? 낮잖아요.
3: 네.
2: 높은데 올라가면 기압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토리첼리가 알아낸 거예요?
3: 이거 토리첼리 실험을 하니까 네. 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2: 누가?
3: 파스칼.
2: 파스칼? 파스칼은 되게 유명하신 분
3: 아닌가? 팡세. 이 사람은 토리첼리가 못한 걸 난 해야 되겠다. 해서 14m짜리 6일간을 만들어요.
4: 아니요. 토리첼리는 그걸 못해서 줄였는데 이 사람은 직접 내가 한다.
3: 그러니까 10.3m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2: 아...
3: 산에 10m짜리 못 가니까 토리첼리가 만든 그 76cm짜리 그걸 들고 가니까 이게 자꾸 낮아져. 그럼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죠.
2: 네.
3: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걸 발견한 사람 파스칼입니다.
1: 아, 근데 압력의 단위가
2: 기압이 낮다.
3: 파스칼이에요.
1: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3: 네.
1: 뭐 헥토 파스칼로 맨날 얘기하는
2: 거죠. 그 파스칼이에요.
3: 그 파스칼. 헥토 파스칼.
4: 왜 태풍의 단위?
2: 파스칼 그래요.
3: 네.
4: 그 파스칼이에요.
2: 아, 그 파스칼입니까?
3: 아. 토리첼리는 수원에서 머물렀잖아요.
2: 네.
3: 그래도 14m까지 만들었는데 공의를 인정해줘야죠.
2: 아.
3: 더 큰 공이 있긴 합니다.
2: 네.
3: 제일 유명한 이제 이 시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파스칼의 원리.
2: 파스칼의 원리.
3: 네.
4: 파스칼의 원리가 뭐죠?
3: 유압기계를 만드는 건데.
2: 네. 이 프레스요.
3: 자동차 모시죠.
2: 네.
3: 자동차가 그래도 꽤 무겁잖아요.
2: 무겁죠.
3: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가 발만 깠다 가면 서요.
2: 그렇죠. 브레이크.
3: 어떻게 해요?
4: 어? 생각을 해봐봐요. 차가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그냥 기어를 잘못 놔서 밀리고 있어. 그럼 그 바깥에서 밀려고 그러면은 절대 못 막잖아요.
1: 맞네.
4: 근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멈춰요.
3: 그건 여성이 이렇게 살짝 밟아도 서잖아요.
2: 그럼 그만한 돈을 지불

0: 했으니까 써야지.
1: 그렇지, 그렇지.
2: 내가 유체육 강의 돈을 썼으니까.
3: 오, 저
0: 충격받았다 또.
3: 한 번도 생각 안 해봤. 아니 가는 거는 엑셀을 하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모터를 돌리는 걸 하는데 네. 브레이크는 어떻게 차를 세우는 거지?
1: 바스칼에 그래.
0: 그렇잖아요.
3: 저 그래서 막연히 그냥 브레이크 페달은 마찰로 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1: 그 마찰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2: 압력이지 압력.
1: 압력.
2: 네, 네, 압력.
1: 내가 이 발바닥에 주는 힘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저를 어마어마한 그러네. 압력을 그러네. 줄까?
2: 이쪽에서 증폭을 시켜야겠지. 힘을.
1: 예, 압력. 그치. 증폭을 시키는
2: 아, 예,
1: 방법.
2: 예, 아, 그래요? 예, 예.
1: 탱크 안에 그랬어. 압력은 똑같다. 여기다가 구멍을 요만큼 뚫어요.
3: 예.
1: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만해.
2: 크게.
1: 예. 예. 여기에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예. A2라고 해요.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
2: 단위 면적당 힘?
1: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을 우리 대포근 선생님이 네. 이만큼의 힘을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힘이 나올까? 그죠?
2: 같은 힘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그렇죠. 구멍이 넓어가지고.
1: 이 압력과 이 압력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3: 네.
1: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P1과 P2는 같다 해야 되죠. 그러면 A1의 F1과, 그죠?
4: 네.
1: A2의 F2는 같죠. 근데 A1보다 A2가 굉장히 커요. 만약 그게 100배가 되면 내가 주는 힘이 100배가 나오는 거야.
2: 아~
1: 간단한 원리 같은데 그렇게.
4: 예를 들면
3: 오, 어렵다. 근데 잠깐만 나도 이해 안 됐어.
4: 예를 들면은 압력이 1이에요. 1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1이에요.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이 1이고 힘을 1만 줬을 때 1인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3으로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압력은 1이어야 돼요. 그럼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3: 3분의 1이잖아.
4: 3으로 늘어나야죠. 3분의 3이어야죠.
1: 예. 네.
4: 저기에서 잠깐만.
3: 헷갈리는데?
4: 아니, 그러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봐봐요. P는 A분의 F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똑같아요. 1이에요. 1이라고 볼게요. 요거 A1은 1이에요. F도 나도 조금만 힘만 줬어요.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3으로 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3: 그럼 3이 되겠죠.
4: 3이 되겠죠. 그럼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 넓어가지고 4면은?
4: 그럼 4면, 4가 되는 거예요. 되고
2: 더 커지면 5가 나와요.
4: 5가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유압 브레이크
1: 밟을 때, 밟을 때 그 안에 요만한 노즐이 있을 거예요.
2: 네, 노즐.
1: 근데 저쪽은 면적이 크죠.
2: 크겠죠, 당연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저를 옮길 때도, 포크레인 할 때도, 요거 손만 해도 그냥 그 파버리는 거예요.
3: 근데 네. 제가 헷갈린 부분을 제가, 딱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1: 에너지 보존 만족하는.
2: 만족하는 거죠.
4: 네. 근데 이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속에 있는 유체라는 거가 압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항상 1대1 유지가
1: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 웬만한 유체들은 전부 다 비압축성입니다.
4: 아, 네. 그럼 기체가 아니라 보통 액체를 넣어야겠네요.
1: 네.
4: 아.
2: 어쨌든 밀폐된 유체 안에서 그 강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0: 맞아요,
2: 게
0: 맞아요.
2: 일대일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네. 거 말씀하시려고
1: 그걸 이용하면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2: 네.
1: 이게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 같지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대환 교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체학은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3: 너무 상식에 많이 위배돼요. 이게 지렛대 원리랑 근본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똑같이 작용하는 점을 갖다 이동한 만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면적을 달리하면 그만큼의 힘을 갖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2: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은 힘을 들여서 착용만 하면은 내가 1만큼의 힘을 줬는데 그 일의 힘으로 더 큰 보폭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1: 네.
2: 그런 장비들도
1: 원래 아틀라스,
2: 이런 원리가 아닐까요?
1: 아틀라스 로봇이 네. 유압을 이용했어.
2: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 같은 걸 입게 되잖아요.
0: 맞아요.
2: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체 역학으로
1: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4: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가압하는 것들 있거든요. 아. 커피 맛있게 내린다고.
2: 그 조그만 하기가 쉬익
0: 맞아 맞아 맞아.
2: 그 밥솥도 그렇겠네요. 압력 밥솥
1: 구멍이. 네. 2.23mm 되거든요.
2: 조금
1: 그 앞에 추가 50g짜리가 있어요.
2: 그렇죠.
1: 그게 1기압을 냅니다.
2: 아, 그래요?
1: 50g짜리.
2: 그것도 다 그 메커니즘이 있구나.
1: 근데 감아서 솥뚜껑은 예. 한 10kg 되거든요. 그거는 기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면적이 커서.
4: 커서. 되게 무거워서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 너무 반직관적이야.
1: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이제 항

0: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니까.
1: 아, 재밌네요. 오늘 너무 네. 재밌네요.
2: 저 지금 유체 역학이 아니라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0: 이재학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 네, 이걸 갖다 이해시키기가 쉽진 않아서.
1: 맞아요, 맞아요.
3: 저는 그 유압 시스템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쉽게 저는 어쨌건 미안은 척이라도 해야 빨리 끝나니까. 압력과 밀도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네, 좀 영향을 좀 끼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밀도랑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마지막 네. 점성.
0: 이 마지막.
3: 점성은 근데 설명 안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점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끈적끈적하다는 거.
2: 구름.
3: 아, 아세요? 나만 아는 건데. 자, 이 유체의 끈적끈적한 성질. 공기에도 점성이 있다. 방정식에서의 이 점성.
0: 마지막 항. 네. 저 마지막 항이 원래는 사람들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는. 근데 넣기 전까지 있던 앞에 거를 우리가 비점성 유동이라고 그러고 이 다음부터는 점성 유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뮤라고 앞에 이렇게 되는 거.
2: 예. 네.
0: 마찰계수.
2: 마찰계수. 아, 그리고 마찰계수가.
0: 네. 마찰계수입니다.
2: 아, 그 뮤 같은 네. 뮤예요?
0: 그 같이 우리가 고체끼리의 이 그것도 마찰도 마찰이지만 네. 그 물과 물 사이의 흐름에서도 마찰은 발생, 그것도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다 그 마찰은 발생하는
2: 근데
0: 거죠.
2: 근데 앞에 말한 고체들 사이에는 뭐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어떤 마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성에서의 마찰, 좀 내부에서 있는 마찰 그렇죠,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0: 다른 이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어려웠던 거예요.
4: 아. 우리가 보통 마찰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뮤라고 하는 점성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0: 보시면
4: 건가요?
0: 보시면 시작점에 보면 압력차로 유동이 발생해서 왼쪽에 있는 저 밀도 있는 유체가 이제 가속이 돼서 막 끌려오거나 이렇겠죠. 근육을 막는 놈.
4: 아, 점점 멈추게 하는 것.
0: 네. 양쪽에 있다는 거는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아, 오지
4: 그걸 막지만. 네.
3: 그게 점성. 점성이 그러면 약간 그 흐름을 조금
0: 방해하는.
3: 방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컨트롤.
0: 방해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2: 유체가 잘 못되게 하는 게 일종의 점성인데 그게 어떻게 유체 역학의 핵심이 되나요?
0: 이 문제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2: 오? 끈적끈적한 문제네요.
1: 왜 싸워요?
0: 이게 이제 또 프린키피아 이야기.
2: 네.
0: 서문에 뉴턴이 쓰진 않았지만 뉴턴의 제자가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데카르트를 갖다가 가련한 파충류라고 합니다.
5: 갑자기요?
3: 데카르트를요?
5: 그 정도로.
0: 제가 학부 때 이 책을 읽다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미저러블 랩터리라고 돼 있는데.
2: 진짜요?
0: 네.
2: 그 시대의 그 위대한 데카르트를.
3: 너무하네. 데카르트는 우리 종친인데.
4: 대시인데.
3: 그렇지, 그렇지.
2: 네.
0: 어디 대시예요?
3: 우리 대시. 예, 예, 예. 아니, 왜 데카르트 선생님한테.
0: 뉴턴이 프린키피아 쓸 때쯤 되면, 뭐 지구가 태양을 둔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3: 네.
0: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냐? 돌리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0: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진공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3: 네.
0: 그러니까 진공을 믿지 않은 이유는 힘이 전달되면 반드시 물질끼리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0: 이게 물질이 접촉하지 않고 전달되는 힘 대표적인 게 마술. 주술, 염력, 뭐 이런 거.
3: 아, 그렇죠.
0: 이런 거는 과학이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완전 그 회의론자로서 그런 거 다 배격하려고 했는데 그치. 마법처럼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납득할 수 없어.
0: 말이 안 되지. 그 당시를 이게 주름 잡던 데카르트는 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려면 우주는 빈 공간이면 안 되고 에테르라는 유체가 꽉 차 있는데 에테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꾸무 지구도 따라 도는 거지. 되게 그럴듯하죠.
2: 그럼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데카르트가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0: 건가요? 한참
3: 전부터. 아.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주의 그 에테르의 기운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겠죠.
0: 그게 프린키피아입니다.
4: 네. 뉴턴이었군요.
3: 뉴턴. 네. 뉴턴이
0: 프린키피아에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3: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0: 다시 또. 고무대야를 돌려요.
3: 네.
0: 그러면 물도 따라서 돌죠, 이렇게.
3: 네.
0: 따라서 도는데 먼 쪽은 좀 더 느리게 돌겠죠.
3: 예. 그렇죠.
0: 가까 쪽은 빠르게,
3: 빠르게 돌겠죠.
0: 그죠? 요걸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행성 1이 있어요. 있는데 요게 거리가 R이라고 칩시다.
3: 네.
0: 이거는 두 배라고 쳐요.
3: 수성, 금성.
0: 네. 뭐 그 정도 되면 네.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와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가 거리에 보통 반비례합니다.
3: 아.
0: 선형적으로.
3: 네.
0: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U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궤도 주기. 궤도 주기는 보통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T1이란 놈은 속도가 U1이니까 2파이 R이겠네요. 근데 T2는

0: U2분의 4파이 R이 되겠죠. 두 배니까. 근데 U2가 2분의 1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8파이 R에 U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궤도가 두 배가 됐는데
1: 두 배.
0: 한 바퀴 도는 시대는 네 배가 됐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네. 거리의 제곱에.
1: 네.
0: 근데 케플레의 법칙은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2: 그건 관측을 통해.
1: 그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0: 그래서 데카르트의 보텍스로는 그대로 딱 네가 그러면 이게 회전해서 돈다고 치자. 그럼 딱 니대로 하면 2분의 3승에 제곱을 비례하게 되잖아요.
3: 그렇다니.
0: 그러면 보텍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
3: 그 보텍스 이론에 대입을 해봤더니 이거는 돌아가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0: 말이 안 돼. 그러면 네. 보텍스는 아니다. 해서 보텍스는 도입한 게 도입한 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3: 만유인력이 이렇게 가지고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만비라는 힘 하나를 딱 정의해서 풀면 타운계도부터 모든 게 다 설명이
1: 돼요. 그럼 만유인력은 사과가 떨어져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씨를 안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만유인력이네요.
3: 데카르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예,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네. 거잖아요.
4: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 게 사실 근대에 말하자면 아버지라고 불릴 네. 수 있는 대표주자가 데카르트랑 뉴턴인데
0: 그렇습니다.
4: 이 천체나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런 긴장관계랑은 갈등이 있었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3: 아주 좋은 소재예요. 뉴턴과 데카르트의 관계가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잘난 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조상님이 공격을 네. 받았는데.
3: 네,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할 때 네. 거리에 선형적으로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왜? 점성 때문에.
3: 아.
0: 여기서 점성 유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3: 점성. 아. 점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0: 이때 점성에 대한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3: 그러니까
0: 이때까지는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유체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점성을 넣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4: 밖에 있는 애들이 네. 왜 더 천천히 도냐라고 그렇지. 하는 걸 설명할 때 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0: 그렇지.
4: 거죠.
0: 네. 그래서 네가 말이 맞다는 바깥쪽이 천천히 열면 이제 뭔가 마찰이 걸려서 천천히 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것은 보텍스는 아니다. 그게 프린키페의 핵심적인 거예요.
3: 이제 그러면 데카르트도 아 미안 내가 실수했느라고 인정했나요?
0: 아니. 아니 가련한 파충류라고 했잖아요.
3: 아.
0: 반면 그 후계자들은 우리 선생님을 감히 네가
3: 아, 안 굽혀요?
0: 네, 그게 베르누이죠. 점성 때문에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점성 없다고 해봐. 점성 없다고 하면 잘 맞아. 아, 잘 맞아. 그게 베르누이 정도예요.
3: 네. 아.
0: 그러니까 점성 있으면 이게 유체가 막 소멸하고 없어질 거잖아요.
3: 네.
0: 운동이 넘치고. 아. 근데 이걸 없애면 베르누이 정리라면 잘 유지가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잘 맞아요.
4: 근데 현실에서는 점성이 없는 유체가 없잖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점성, 이게 공기가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2: 그럼 베르누이는 단순하게 그냥 압력이랑 속도의 관계만을
0: 그 두 개를 속도의 제곱함과 압력을 잘 더하면 하나의 단일한 물리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3: 아.
0: 비행기 딱 이게 탑승하시다 보면 조종석 바로 와 보면 피토 튜브라고 뾰족 나오게 있습니다.
1: 대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 튜브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베르누이 정리는 잘 쓰고 있고 베르누이 정리가 더 확장되면 우리 베르누이 친구였던 오일러가 오일러 방정식 나비스톡스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이 당시에는 이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성 빠진 형태가 딱 등장해요.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 운동방정식 F&MA 할 때 마찰력 고려 안 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0: 마찬가지.
4: 유체도 똑같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 유체의 어떤 움직임을 기술
0: 네.
4: 굳이 현실 자꾸 마찰력 안 가져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0: 베르누이 오일러 했는데 웬만큼 다 맞아요.
3: 다 맞아 떨어지니까.
0: 지금도 그러니까 항공기에도 그거 달고 있는 거예요.
3: 맞아. 베르누이 정리면은 유체는 이제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건가요? 유체 역학은 끝인가요 이제? 그냥 오일러랑 그렇죠. 베르누이가 다 어느 정도 해결해버렸습니까?
0: 안티 뉴턴파가 이렇게 공격하면
3: 예.
0: 뉴턴 지지자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
3: 이게
0: 반박을 합니다.
3: 자존심 싸움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과학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0: 1752년에 달랑베르 패러독스라는 게 나옵니다.
3: 달랑베르
0: 역설.
3: 역설. 뭐예요 이게?
0: 이게 어떤 거냐? 공이 있어요. 공이 네. 이렇게 날아가.
3: 네.
0: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 압력이 있고 뒤쪽에 압력이 있겠죠?
3: 네.
0: 그러면 이쪽이 크지 않아요?
2: 그렇겠죠.
3: 네. 날아가는 방향이니까.
0: 그래서 그만큼 얘가 저항을 느끼는잖아요.
3: 네.
0: 자,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아까 비회전, 비점성을 하면 이게 같습니다. 대칭으로 나와요.
3: 뒤에 있는 힘과 앞에 있는 힘이 똑같다?
0: 네.
3: 왜 그럴까요?
0: 그냥 그 방정식자 수학이 그래요.

0: 법 자체가.
1: 예. 네. 모순이죠. 베르누이 정리는 똑같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은 똑같지 않으니까.
0: 완전. 네. 그게 달랑베르 페르트 역설이에요. 아. 그럼 그 사람, 어, 뭐야. 그래도, 아니, 이거, 이것저것 잘 맞던데 한데, 야, 이거 안 되잖아.
2: 거기에서도 오점을 발견하고.
0: 네. 뉴턴은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저 점성에 뭔가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네네. 정도까지만 했고, 네네. 그걸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고 수학을 유도했고, 네. 이제 이 둘이 결합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3: 그러니까 빼면서 현실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부정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설명하긴 했지만, 빼는 행위에서 왔던 그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달랑베르의 역설이었던 거네요.
0: 이제 우리가 다보순에 빠졌잖아요. 네. 좀 자제하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수학을 잠시 내려놓고 실험을 열심히 그렇지. 좀 해야겠다.
2: 영수가 없는 거니까.
0: 말이 안 되지. 네, 실험을 하면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2: 어떤?
0: 1830년대 정도 돼서 네. 그 뿌아제유라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2: 뿌아제유. 네. 100년이 지난 거예요?
0: 100년 출천하고.
1: 그러니까 저도 1800년대라고
2: 갑자기 1800년 뜨니까요.
0: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분이셨는데 혈류이동을 갖다가 했어요.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유리관을 작게 계속 만들어요. 모세혈관까지 가보려고. 근데 그 정도까지 작게 만들고 실제로 굉장히 작게 흐른다는 걸 알게 돼요. 직경이 2분의 1로 줄면 네.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1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2: 와.
0: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마찰장이 필요한 거예요.
2: 네.
0: 여기에 나비어라는 사람이 가세라고.
2: 아, 드디어. 나비아, 드디어 나비아, 네. 스토크스의 네. 그 나비아요?
0: 네. 예. 그냥 오일러가 무시했던 저기다 점성 하나 넣지 뭐.
3: 아, 그럼 저거를 추가한 게 나비에.
0: 나비아입니다.
2: 아. 나비에가 근데 사실은, 점성을 다시 추가를 했고.
0: 네, 근데 엄밀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걸 따로 공부하셨던 스토크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가 있어요.
2: 네. 두 명이에요?
0: 두 명이에요. 나비에
2: 스토크스. 나비에 스토크스가 한 명이 아니에요? 네.
0: 프랑스 영국 합작품.
2: 아, 나비에와 스토크스가 네. 다른 분이십니까? 네.
0: 근데 이 공식이 스토크스. 엄청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뉴턴은 그냥 이 점성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된다는 정도까지만 했고, 점성을 빼버리고 오일러와 베르누가 했다면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네. 이 방정식으로 상당 부분이 설명이 돼요. 된장을 떴어요. 그럼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죠. 또 확장하면 용암이 만든 주상절리도 그걸로, 그것도 된장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목성의 그 레드스팟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적반. 그것도 이걸로 풀어요.
2: 만능 방정식이에요?
0: 네. 심지어 지금 은하 우리 우주가 탄생한 초기 수십억 광년짜리도 이걸로 풀어요.
2: 네.
4: 나비엔스토크스 뛰어가리.
2: 나비엔스토크스 공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0: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2: 어떤 겁니까?
0: 기상청 슈퍼컴퓨터.
2: 기상청 슈퍼컴퓨터요?
0: 네.
5: 비바람 아,
2: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0: 네, 비바람 구름.
2: 아, 비바람.
0: 오늘의 주제는 비바람 구름이 왜?
1: 야, 오늘의 주제는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0: 비바람 구름 왜 공부해요?
2: 아, 비바람 구름. 아, 기상 쪽에서 많이 쓰겠네요. 바람의 그 뭐 압력이라든가 뭐 기압이라든가.
0: 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나비 스토크스 마저시 이게 발달하면 또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진 게 난류라는 현상입니다.
2: 난류.
0: 예. 예. 수돗물을 이렇게 탁 틀면. 조용히 흘러요. 세게 틀으면
2: 확
0: 콸콸콸콸. 네. 이 콸콸콸이 날려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옆에서 보시면 네. 큰 움직임인데 작아지고 뭔가 꼬불꼬불한 게 계속 만들어져요.
2: 네.
0: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해요?
2: 그렇죠.
0: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 슈퍼컴퓨터 푸는 게 보통 8, 9km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보여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청에서 양재역 정도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아무리 전 세계 기상청 슈퍼컴이 잘 풀어도 절대 예측 못하는 거. 토네이도.
2: 토네이도. 아, 예.
0: 토네이도는
2: 예측이 안 되죠.
0: 불과 몇 미터 안에서 일어나요.
2: 갑자기 이제 커져버리니까.
0: 네.
2: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0: 그게 난류라는 현상.
2: 아, 난류.
0: 난류는 어떤 거냐면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이 동시에 작용해요.
2: 아,
0: 그것도 이 방정식으로 다 지금 많은 부분 규명이 됐어요.
2: 야, 그러면 앞으로 이 나비인스토크스 방정식으로 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난류를 극복하게 되는, 난류를 정복하게 되는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네요.
0: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계속 나오겠네요. 네. 야. 유체역학 하나 설명하려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만든 공식이 나비인스토크스. 이제 이름만 딱 알아도 되게 우리는 또 고급진. 네. 그런 또 지식 하나를 얻은 게 아닌가.
1: 그렇죠, 그렇죠.
2: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로서는 네. 이 나비스톡스 만이 방식을 탁 놓고 설명하는 게 어떻게 네. 가능할까 한번 해봤고요.
2: 여기 최초인가요?
0: 아마 과학 프로 중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0: 라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꼭 가슴에다가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오늘 느낀 건 그겁니다. 고이면 안 되겠구나. 아. 늘 흐르는 사고를 가져야겠다. 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오, 인자 여산, 진짜 여수.
0: 네. 예. 다음에 또 좋은 게, 아, 예, 예. 좋은 소재 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
0: 펜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3: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3: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0: LED, 예,
3: 그다음에
0: 예.
3: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씀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Special talent, David. How much are you prepared to give to your music, David?
6: David, everything, everything.
7: Everything.
8: Come on, David. Humans are attacking. I've seen enough to suggest humans are genius.
7: Genius?
9: Oh! You're David Elfgott, and I used to watch you win all these competitions.
6: Look at me. I'm your father, and this is your family.
10: He can't stop.
11: Rachmaninoff. Well, no one's ever been mad enough to attempt the Rack 3.
12: Am I mad enough, Professor?
13: He has the most fantastic hands.
6: Peter!
11: Make no mistake, David. You have to tame the piano.

0: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신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6: 앞에 뭐야?
7: 불난 것 같은데?
6: 그럼 어떡해?
5: 후방 차량을 확인.

0: 끝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1: 빨리 내리자.
2: 잠시만.
0: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1: 어디로 가?
2: 따라와.
0: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1: 앞에 안 보여.
0: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1: 뭐해?
2: 기다려봐.
0: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2: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자기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0: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이아이디에프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이아이디에프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문화예술 다큐로 배우는 또 하나의 교실.

0: 좀 불신했어요. 다시 안 올려고 했는데
1: 무조건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려고.
2: 거머리처럼 살아다니겠습니다.
3: 딱 여기 처음 왔을 때 희준님을 했어요.
4: 희준 씨. 네.
3: 씩 웃더라고요. 그 손.
4: 너도?
0: 이렇게 재밌을 때.
1: 파이팅! 파이팅!
5: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녹이녹입니다.
0: 최악이었어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6: 지난번 때 이제 팬분한테 샴페인을 선물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딸 수 있길 바라고는 마음입니다.
0: 다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제 마음이 흐르게 돼가지고 다시 안 오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7: 복수하러 가야겠다고.
0: 저번에 하면서 이제 뭔가 느낀 거는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시간에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목 안 잠기려나? 그래서 괜찮으려나 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지고 그분들이 이거 저희는 조금 네,
1: 마음도 자고
6: 릴렉스하게
5: 잘생긴 유인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8: 죽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5: 지난 예선 이후에 결과에 많이 좀 서운해하셨다고. 아, 여기 봤지 솔직히 나였으면 이거 다 뒤져봤어.
8: 뭐 장난으로 복수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9: 복수하려고 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다음 달 것도 신청해놨어요.
5: 맞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지.
8: 되게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되게 이 역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넌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희준입니다.
2: 두 번째라서 더 여유로워졌나요?
1: 아, 너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어디에도 없었던 형식인 것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엄마미소 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진 않았나 보다 했어요. 밴드 셋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좋아해요.
1: 사실은 일렉 베이스가 제일 저한텐 오래 붙잡고 있었던 악기여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녹이녹이랑 산만한 시선이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0: 돈이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본사에서 봐, 본사에서 봐, 막 이래요. 자, 삼수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신발 벗고 왔네요, 희준 씨. 나 갈비집인 줄 알았어, 밖에. 신발이 하나가 있길래. 지난번에 혼자 오셨다가 오늘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0: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상반된 걸 하기 위해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1: 만약에 오늘도 헬로루키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0: 아, 또 해야죠, 뭐.
1: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우이준입니다. 박수 주세요.

0: 컴파인드 화이트부터 만나볼까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그쵸? 라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실망이 컸을 텐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잡념에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프론트맨이 계시기도 하고.
1: 오늘 한 번 더 오셨어요, 제도존이신데.
2: 네, 재수생입니다.
1: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배워요. 이 무게감과 이 카리스마랄까. 저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3: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할까요? 저희의 간절함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0: 괜찮다 지금까지 컴파운드 에이터였습니다.
1: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AI와 IBK가 만나면?

0: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AI와 IBK가 만나 세상을 키우는 AI뱅.
1: AIBK 좋은데?
0: IBK 기업은행.
2: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3: 엄청
2: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4: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2: 치과에서 찾으세요.

0: 이제 저는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깨는 그런 장르들, 또 색깔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1: 난 도시처럼 처음 섞여
2: 그때가 아마 제가 막 고3 20살 딱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가수가 되고 사실 어려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3: 회사를 떠나고 사라지셨잖아요.
2: 네, 사라졌죠.

어떤 제약도 없이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자. 살기가 나올 때 살기를 썼는데 뭔가 김예림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로 써볼까? 라는 생각에 그냥 민킴으로 썼는데 크게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써내려가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10년 동안 좀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번 앨범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이거를 하나로 마무리하는 총정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링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새로 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이 앨범 곡들을 처음 들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밴드분들과도 이렇게 처음 또 맞춰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떠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앨범을 좀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적은 다음에 전체를 작업을 했습니다. 각 트랙이 가진 어떤 제가 지났던 감정과 그 특정한 시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가수가 되고 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딜까라는 그 감정들을 초반부에는 조금 더 그 길 잃고 방황한 듯한 그 감정들을 더 메인으로 담았고 초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를 찾아 나가면서 좀 빛으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꽤나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제너레이션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발매하기도 전에 이미 번아웃이 왔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없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와야 얘기하게 되는. 근데 그만큼 조금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저를 찾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긴 통로 같은 그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엔 되게 잠잠해지는 게 있는 것처럼 키라 아티스트는 다양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뭐 비주얼이나 음악의 스타일은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진 밴드분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보드 겸 밴드 마스터이신 이지훈님, 기타의 최준아님, 그리고 베이스의 송근호님, 드럼의 장재민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밴드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멤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이렇게. 그런데 가면 딱 느낌이 오죠. 분명히 마이크는 둘이 쥐고 있는데 진짜 노래라고 할 법한 건 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좀 잘하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솔직히 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혜 쟤는 나중에 가수 될 거야. 그럼 제가 어릴 때 주어 듣던 노래들이 다 디바들의 소울 음악이거나 R&B거나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비욘세 진짜 좋아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노래하는 걸 따라하고 연습하고 혈관에 흐른다고 해야 되나? 제일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져요.

이때 초반에는 이제 김투아 친구들이라는 그 대학 동기들과 한번 재밌는 활동했었고, 그 뒤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방문치 유니버스 또 EBS 공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직접 짓는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던 차에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되게 날 것의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냈어요. 제 음악을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물러날 데가 없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개미 엄청 조그만데 개미의 왕이라고 하면 되게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들의 왕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 프리스타일처럼 갑자기 그냥 뇌리에 딱 스치는 그냥 감각적으로 좋았고,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게 뭔가 노랫말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도 그걸 제가 잘 불러버리면 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쓰고 싶었던 건 썼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 돈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술을 정말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제가 정말 많은 글들을 아카이빙해 놨더라고요. 그 제 앨범 중에 어떤 밤은 삶보다 길어라는 그 문장이, 그때는 제가 되게 삶보다 긴 밤을 보냈었었나 봐요. 제가 대문호처럼 집에다 그냥 그 싸구려 와인 한 병 까놓고 얼굴 시뻘게 돼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주 음료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습니다. 제 인생 순간 중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뭔가 공인받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진짜 기분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방청 신청할 때 사연 적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분께서 자기가 쓰신 사연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 이게 올드보이 대사거든요. 이제 미도가 자기 아주 외로울 때 개미 환각을 보고 오대수 씨한테 얘기를 했던 대사인데,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처럼 개미들에게 일상을 침범당하던 시기에 이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5번 트랙 그녀의 손가락 금붕어의 가사들은 한줄한 줄이 나를 위해 지어진 처방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여 외이도염에 걸릴 때까지 즐겨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분 혹시 계세요, 여기? 너무 좋은 글 업로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기해요. 저는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오로지 저만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노래가 어떤 식으로든 가닿아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전 정말 이일 하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좀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좋아요.

0: 저는 공연을 보러 오는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뭔가 경외심 같은 걸 되게 느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누군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공연장까지 와서 대기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 작고 한정적이에요.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거. 그것만큼은 진짜 절대 여러분들 배신 안 할게요, 저는. 저만의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개그 콘서트 끝나는 빠바빵 코첼라 한다고 빠바빵 해외 진출 나아가서 그냥 꿈은 엄마가 꿈은 크겠고라고 했었으니까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류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0: قاعد بطوف في المنطقة عندنا هنا.
1: باسل وين انت؟
2: ليش تعال عندنا؟

0: 그냥 굴고라 그거네 분단된 동물.
1: 아자 아자 아자
2: Get out of here!

0: يا عمي.
1: بس
0: تقولوا له تروحوا اسمعوا.

درس الأوعية تجهزها عشان أروح تأسسها مع الدكتور.

شوف.

0: 지금 봤어.
1: 한 번, 진짜 잘해.

بيدمرونا شوي شوي. كل أسبوع بيت

0: شكرا الدنيا بخل.
1: شكرا. بيس بيس بيس فور باليس.

0: 나 지금 괜찮아 그냥.
1: 처음에 누워 봐. 제일
0: 처음.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러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훈입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현안, 그러니까 해고나 임금, 노사 분쟁에 대해서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든가 위기관리, 그 다음에 조사 업무,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배임, 협박, 공갈, 윤리의식의 결함이나 인격상의 결함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직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상습적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학교 폭력 등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면서 예전 같으면 수면 아래 있었을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밝혀진 상습적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체 브랜드 의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겸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날로 사세가 성장하는 만큼 외부에서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외부에서 스카우트 돼서 A기업의 전략개발팀을 이끌고 있던 곽상무였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를 영입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사장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곽상무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전략개발팀 곽상무의 괴롭힘으로 인해 직속하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무는 근무를 시작한 지난 1년 동안 야 일로 와봐

같은 반말은 기본이고 바쁠 때 육아휴직하는 것들은 모두 퇴사해야 해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온갖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제대로 조사하여 곽상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무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력 있게 잘 수행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장에게는 정말 뜻밖의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인사팀장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직접 조사 대신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명목으로 전략개발팀 직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곽상무의 조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원들의 익명 진술로 제보 내용 대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과 인사팀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상무를 면담해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는 면담에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십 건의 괴롭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면담 내내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겁니다. 심지어 억울하다면서 언뜻 눈물을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능력, 경험, 의욕이 부족한 팀원들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팀의 성공을 주도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쟁 절차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전략개발팀 직원 어느 누구도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상무가 복직을 확신하고 있고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문기일에 모두 출석해서 곽상무 앞에서 괴롭힘 사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밝혔거든요. 결국 곽상무는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자진 퇴사하기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성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기껏 회사를 구해놨더니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일을 꾸며서 토사구팽시켰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다양한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본인의 인식 차이가 곽상무처럼 큰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곽상무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법한 억울함과 분노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록을 아무리 다시 보고 또 피해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의 언행은 잘못이 분명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스스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태도가 참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곽상무 같은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부류, 그러니까 상습적 괴롭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불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자기식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들에게 막말과 반말은 친밀함의 표시이고 개인적인 심부름은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준 일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조기퇴근에 대한 질책은 애정어린 업무동료로 둔갑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급기야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부하 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이 명백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모든 폭언 등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비비탄 총을 맞은 피해 직원은 자신을 잘 따르고 사이가 좋다면서 다른 직원이 신고하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그에 져서 또라이 제로 조직에서 이런 부류 가해자들이 가진 특유의 12가지 비열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인신공격, 개인 영역 침범하기, 함부로 신체 접촉하기, 말, 몸짓, 행동으로 위협하기, 냉소적으로 약올리기, 기분 나쁜 이메일 보내기, 지위를 얕잡아보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무례하게 끼어들기, 뒤에서 욕하기, 경멸하는 표정 짓기, 그리고 그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싹 무시하기가 바로 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오피스 빌런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성찰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고자들의 오해라고 하거나 그들의 민감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을 표적조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신고, 고소, 고발이나 협박 등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이 만난 상대에게 오피스 빌런 조짐이 보인다면 초장에 위축되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똑똑하고 당당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르시스트야 혹은 너는 소시오패스야 너가 한 행동은 오피스 빌런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인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한 이런 행동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행동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런의 행동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기능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이기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정정당당하게 문제 삼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피스 빌런들이 올리는 가시적인 개인 실적 뒤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실적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흐리는 한 명의 오피스 빌런은 마치 썩은 사과와도 같아서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 가해자를 발견하고 대하게 되었다면 기업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신고된 사건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서 매듭을 짓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곽상무처럼 본인 인식에서는 잘못을 범한 것이 없으므로 중징계는 억울하고 법적 공방을 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향후 중징계 사유를 입증할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진술자들이 퇴사하거나 협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진술을 모두 서면화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오피스 빌런들은 근본적으로 윤리식이 약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사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 입증이 가장 어렵고 이를 위해서 숱한 고비를 만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팩트를 제공해야 되고 기업은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밝혀내야 합니다. 판단자 입장에서는 더욱이 누군가를 특별히 위하는 마음 없이 그저 팩트를 따라가야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준비된 팩트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이게 바로 기업의 백해무익한 오피스 빌런으로부터 조직을 또 구성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오피스 빌런,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욱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실을 밝혀보니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부도덕적으로 혹은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있던 근로자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본인이 돌봐야 한다고 재택근무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특성상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 무급휴직만 가능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자가 임의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책임과 업무를 모두 짊어져야 해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지시자는 해당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사팀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아버지의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해당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배려해서 그럼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버지가 다 나으신 후 다시 오면 어떻겠나고 제안을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다시 고용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이를 퇴사 요구라고 하면서 되려 업무 지시자를 신고한 것입니다. 규정상 곤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건데 업무 지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근로자는 기관 옮겨 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겪은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취약한 위치라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법적인 제도와 신고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악성 신고입니다. 오늘날엔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줄 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로 밑작업을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원인 경우에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고서 배치 전환 등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잊지도 않은 피해를 지어내는 허위 신고,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신고자 괴롭히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신고, 사소한 잘못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세우는 상습적, 반복적 신고는 모두 진정한 악성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신고와 반드시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과민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신고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은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를 뽑고 싶었던 팀장이 본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자기를 심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매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자기 제안을 깎아내리고 의견 표명을 강요하고 다른 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1개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함께 녹취 파일을 제출했고 향후 같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해당 팀장을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신고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사안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고 어쩌면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받은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회의 도중 팀장이 대리에게 질책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근거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견을 이제 분명히 밝혀주세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네요. 그만합시다. 아쉽네요. 같은 발언이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책성 발언을 두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보니 해당 질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거래처 방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고 마지막 회의임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부서 협의를 핑계로 최종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원 10명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질책이 약간 심했다는 한 명의 증언이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의 직원은 모두 업무상 가능한 질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팀장이 대리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례에서 지적 대상은 순전히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팀장으로서 그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리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조사 책임자라면 이런 과민한 피해자, 유형의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과민한 피해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사나 동료를 해야겠다는 악의가 신고의 주된 동기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고를 통해 본인의 부당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진정성 결여가 아니라 과민성입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일들, 예를 들면 악의 없는 일회성 실수에 따른 해프닝, 단순한 농담, 정상적 이견 대립에도 쉽게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싸잡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고당한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민한 피해자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폐해 또한 가볍게 봐선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할 길은 없습니다. 과민한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이들에게 징계 등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민한 피해자에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과민하게 반응하면 정상적인 신고까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사 책임자는 피해자의 진정성이 곧 정당성이 아님을 잊지 말고 사안별로 적절한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방금 전과 같은 사례에서도 업무상 지적을 했던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고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과민한 피해자에게 기업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리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일은 흔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오후 근무 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개념 없이 이런 행동 하실 건가요? 애들도 아니고 매너 지켜주세요. 라면서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해당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 별 반발을 하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원과 노동청, 경찰은 모두 신고한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질책은 팀장으로서 업무 중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과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온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착각 신고, 예민한 성격에서 비롯하는 과민 신고, 흥분 상태나 표현 문제로 피해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한 과장 신고가 모두 부적절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종종 악성 신고로 뭉뚱그려 인식되는 문제성 신고를 진정한 악성 신고와 부적절한 신고로 나누고 유형별로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일단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악의 그리고 허위성이 드러나거나 피신고자가 악의, 허위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악성 신고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적정한 피해자 대응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기업이 노동조사 전반에 피해자 존중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존중 원칙이 기업이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악성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 직원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 직원까지는 아니라도 만약 피해자가 과민하다면 그 신고를 무작정 존중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런 조치가 쌓이고 쌓이면 해당 기업 내에서 과민한 피해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기에 쉽게 와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없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피해자 존중 원칙, 올바르게 이해하자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뜨거운 여름, 산삼을 찾아 험한 산을 오르는 신만이들.
2: 발을 못 들겠네, 자꾸 밀렸어서.
3: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1: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기 위해 산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4: 아, 여기 있다, 여기가. 아이고, 씨야. 어? 들어와.
3: 들어와. 뭔데?
1: 과연 산삼을 캤을까요? 한여름 땀 흘리는 또 다른 현장.
5: 이게 포장이사입니다. 그 포장이사 이때는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 많은 이제 자재들이 필요하죠.
1: 무려 200kg이 넘는 짐들을 옮겨야 하는 일도 다반사.
5: 들고 날라야 될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1: 포장이사와 산삼 캔 현장이 공개됩니다.
6: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세계 곳곳의 삶을 비추다 월드 포커스 시네마. 1897년 북극으로 떠나 실종된 세 명의 탐험가. 수십 년 뒤 얼음 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유해와 일지를 통해 북극 탐험사를 되짚어본다. 아이스 그레이브. 정치 탄압 희생자를 위해 기도했다가 연행된 한 여성. 추모마저 탄압이 된 사회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저항을 이어갈까? When I Get Jailed. 세계적인 아동소설, 말괄량이 삐삐 저자인 린드그렌이 말하는 글쓰기의 힘. 말괄량이 삐삐, 린드그렌 전쟁일기.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용접공 카티아.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접공 소녀.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산과 들, 바다를 고루 품고 있는 고장 전북 부안. 변산반도로 대표되는 부안의 안쪽에는 굽이굽이 숲길 너머로 비경들을 간직한 내변산이 있습니다.
1: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오고 싶은 곳입니다.
0: 울창한 숲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변산의 바깥쪽. 서쪽 바다에 갠내 가득한 해안가는 외변산으로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죠.
2: 너무 신기하고 애들하고 한번 여름 휴가로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보물을 간직한 곳, 전북 부안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서쪽 외변산으로 가봅니다. 부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약 90km에 달하는 해안지역을 외변산이라고 부릅니다. 백길로 부안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격포항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중 한 곳이기도 하죠. 격포항은 변산반도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서해안의 섬들과 연계된 해상교통의 중심

0: 국제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낚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의 집합소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붐빈답니다. 백합, 바지락 등 청정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는 물론 봄 쭈꾸미, 가을 꽃게까지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죠.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1: 네, 이거는 격포항에서 나오는 자연산 문어입니다. 한 2k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좀 큰 편에 속해요.
0: 하하, 서해에서 낚아올린 참 문어입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 녀석, 바다로 돌아갈 기세인데요. 요즘 격포항 주변에서는 제철 맞은 문어 잡이가 한창이랍니다.
1: 네, 요새 격포항에서 낚시로도 많이들 문어를 잡으러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 그 다음 민어철이라 이제 많이들 잡으러 다니세요.
0: 한여름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격포항.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후 3시 무렵이면 항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전날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루 꼬박 배에 몸을 싣고 바다에서 머물던 이들이 서둘러 뭍으로 돌아옵니다. 저마다 묵직한 것들을 들고 내리는데요.
2: 뭐 잡으셨어요?
3: 문어요? 민어, 문어철이에요. 민어하고 문어철.
0: 이게 바로 지난밤 낚아올린 문어랍니다.
4: 잠시만요. 이게 무슨 문어예요?
5: 야, 은민아. 무슨 문어냐, 이거?
6: 네네.
5: 문어 이름 뭐냐?
6: 돌문어.
4: 네. 지금 이게 힘이 좋네요.
5: 네네. 아, 예, 빨판이 아주 그냥 보시죠.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좋습니다. 아, 거의 격포항이 우부근에서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4: 왜요?
5: 아, 뭐 지금 이제 한참 그 문어 철이기도 하고 그 그런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특히 지금은 문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격포항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전국적으로요.
0: 낚시로 손맛 제대로 보고 싶은 이들은 대여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맘때 큼직한 어종들이 제법 낚이기 때문이랍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 묵직한 상자를 가지고 내리는데요. 어떤 녀석들이 들었나 했더니 대여네요, 대여입니다. 우와.
3: 손이 좀 무거워요.
4: 오, 엄청 크네요. 네.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3: 이거 민어, 민어.
4: 민어?
3: 예. 구안에 민어철이라 많이 잡혀요. 아, 오늘 그래요? 적게만 잡힌 적이야. 아.
0: 여름 보양식 하면 빠지지 않는 민어입니다. 헤어를 낚았으니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죠.
7: 서해는 7월 1일부로, 남해는 7월 9일부로 해자가 돼가지고 지금 문어가 철이기 때문에 문어 잡으러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름고기인 민어, 그리고 농어, 그리고 개우럭까지 격포항에 많이들 오십니다. 낚시꾼들.
0: 네, 그야말로 격포항은 낚시의 성지랍니다. 보통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고깃배와 달리 늦은 오후 출항 준비를 하는 낚싯배. 한번 배에 오르면 하루 뽑아 배 안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챙길 것도 많습니다.
8: 자, 50분인데 52분입니다.
0: 출항을 앞둔 배는 이미 만선입니다. 선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 자리가 정해지면 낚싯대를 준비합니다.
6: 민어, 농어, 지금 문어 이제 7월 1일부터 문어가 터져가지고 와본 거예요.
4: 근데 지금 시간에 나가면은 밤?
6: 예, 한 3시까지. 새벽 3시.
8: 요즘 여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이 격포항을 전부 다 목표로 하고 오고 있습니다.
9: 전국에 낚시꾼이 다 와요?
8: 네네.
9: 딴 데를 안 가고?
8: 제주도에서도 놉니다.
0: 여름 날씨만큼 격포항에 모인 강태공들의 열정도 뜨거운데요. 기대만큼 즐거운 낚시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해안선을 따라 절경이 펼쳐지는 외변산. 변산반도의 해안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인데요. 수천만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든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격포항 옆으로 치솟은 기암절벽. 전라북도 기념물지 28호로 지정된 채석강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명소 중의 명소죠.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지금의 지형을 만들어냈다는데요.
10: 1억 년 전에 여기가 호수였습니다. 그 격포 분지라고 하는 호수였는데요. 이 호수에 그 진흙이나 모래가 잔잔하게 물속에서 쌓여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가면서 암석이 돼서 이렇게 층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치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 바닷물에 침식된 퇴적암이 절벽을 이룹니다. 억겁의 세월만큼 바위에는 나이테가 새겨져 있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을 눈에 담기 위해 채석강은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채석강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10: 채석강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는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 놀던 바다와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채석강이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라서 바다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하하,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10: 퇴적암 춥니다 보니까 약합니다, 집안이.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여기 해안 절벽이 만들어졌는데요.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양한 아름다운 해식동굴이 곳곳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채석강 절벽 아래로 바닷물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이 있는데요. 지금도 바닷물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면 동굴 탐사도 가능합니다.
10: 이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 유니콘이 이렇게 앞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는 형상입니다.

0: 변산의 어부들은 이 바다에 기대 삶을 일구고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에 맞서고 성난 파도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닷가 사람들의 삶.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 위에는 안녕을 바라던 어부들의 바람을 담은 작은 당집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깊숙이 파여있는 여울 그을은 이곳 주민들에게 당굴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부안의 해안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공동 당집 수성당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1: 재앙 할머니를 모시는 수성당입니다.
2: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1: 바다 수호신이에요.
0: 바다를 지켜보는 당집 수성당. 이곳에는 뱃사람들이 경배한 개양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1: 이분이 개양 할머니.
2: 아, 이분이 개양 할머니. 네.
0: 험한 바다로부터 뱃사람들을 지켜주던 수호신 개양 할머니.
1: 이 딸들이 있잖아요. 딸을 이렇게 낳았어요. 아. 예, 팔도에다가 시집을 다 보냈어. 팔도에다가 여덟 개의 섬에 다 시집을 보냈어요. 딸들을.
2: 왜 여덟 개의 섬으로 보냈대요?
1: 거기 가서 자기와 같이 그 어부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냈어요.
0: 전설에 따르면 풍랑이 거세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전날 어부들의 꿈에 나와 미리 위험을 알렸다는 개양 할머니. 꿈을 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는데요. 너른 품으로 바다와 뱃사람들을 지켰다는 개양 할머니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도와 변산반도 격포 사이 황금 어장을 이루었던 칠산바다. 하지만 조류의 변화가 심해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개양 할머니는 이 바다에서 어부를 보호하고 풍어를 관장하기도 했었답니다.
1: 이 개양 할머니한테 와서 손을 빌고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아팠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나서 마음의 병이 돼서 위안이 되어서 그런 건 몰라도 나오니까 수호신이 된 거예요. 이분이
0: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매년 음력 1월 14일이면 수성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마을 대표로 선정된 제관이 충문과 제사를 올리고
3: 유세자 단기사정 선매우실
0: 마당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굿을 지내고 있습니다. 백길의 안정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죠. 언제부터 이곳에 당집이 있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해양 할머니와 여덟 딸이 수호하는 칠산 바다. 황금어장의 옛 명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바닷길을 지키고 있는 수성당. 안녕을 바라는 뱃사람들의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당이 자리한 언덕 아래로 이어진 해안선. 또 다른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적벽강인데요. 약 2km의 층암 절벽과 암반으로 이어진 적벽강은 채석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는 부안군에 위치한 적벽강입니다. 이 적벽강은 붉은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놀던 강과 닮았다 해서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다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적벽강은 채석강과 달리 암벽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치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와, 와, 와.
1: 보통 그 절리가 옆으로도 되고요. 누워서도 되고 비스듬히도 되는데 여기 주상절리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마치 쏟아지듯이 연필을 깎아 세운 듯이 모양이 지금 보이는 게 적벽강의 또 특징입니다.
0: 백악기 후기, 호수 아래 퇴적된 층이 솟아올랐다가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적벽강. 절벽 위쪽은 붉은 빛을 띠는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로 이루어져 있죠. 적벽강은 여러 형태의 암석을 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용암으로 인해 생성된 암석이 독특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적벽강에는 세계에서 희귀하고 아름다운 암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페퍼라이트인데요. 이 페퍼라이트는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아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페퍼라이트는 차가운 퇴적물 위에 뜨거운 산성질의 용암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 차로 인해 형성된 것인데요. 붉은 암석 위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생겨난 것이죠. 파도로 인해 또 다른 지질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암석 중간중간 패여있는 부분을 돌개 구멍이라고 부른답니다.
0: 돌개 구멍이라는 것은요, 돌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돌이 돌면서 이 바닥을 갈게 되죠. 갈게 되면서 항아리 모양의 이렇게 돌개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1: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풍경, 인구의 시간이 빚은 파도의 예술, 자연이 만든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변산에서 꼭 만나봐야 할 보물 같은 곳입니다.
0: 우리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지질명소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석강과 이 적벽강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질공원의 그 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부안에서 지질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입니다.
1: 칠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해를 지켜온 땅 변산반도에는 파도와 바람에 부딪혀 만들어진 해안 절벽과 암석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외변산이 있습니다. 계양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는 황금어장 칠산바다와 이곳에서 살아온 어부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노을 속에 부우한 외변산의 풍경도 붉게 물들어갑니다.

0: 많은 문화예술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1: 소금이 나와가지고 젓갈이 유명해졌어요.
2: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 관으로 오세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날카롭다.
2: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는 패셔니스타다.
3: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은희경은.
5: 은희경은.
2: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8: und sie haben mich ausgelacht.
9: 몰라.
10: 혼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1: 혼이 나갔어, 혼이 나갔어. 그 후에.
12: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냐, 건여자만 골라서 그렇게.
13: 서부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었거든.
14: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15: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안쪽 내변산에는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는 푸근한 능선 사이 자리한 천년고찰 내소사와 청아한 물소리로 온 산을 적시는 폭포의 절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2: 짜잔.
1: 역시 고향이 시구입니다.
0: 곰소만에서는 햇빛과 바람으로 바다의 맛을 빚어내고 있죠.
1: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3: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
4: 부안으로 오세요.
0: 푸른 내변산과 짭조름한 곰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푸른 숲을 품은 내변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곰소만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안쪽의 산길은 내변산으로 부릅니다. 해발 500m를 넘는 아담한 산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봉우리와 숲 그리고 청아한 물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내변산 초입, 푸른 숲 가운데 들어선 천년고찰 내소사. 절집 마당까지 약 500m의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키 큰 전나무를 따라 걷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전나무 숲이 들어선 것은 150여 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며 심은 것이 어느새 숲을 이뤘습니다.
5: 저희 그 이번에 그 변산반도에 여행 한번 왔다가 여기 절이 내소사 좀 절이 있어서 여기 좀 한번 들려가지고 좀 산도 좀 경치 좀 보고 절도 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6: 생각보다 예, 이게 숲이 조성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쁘고 네 길도 좋은 것 같고
7: 길도 좋은 것 같고
0: 전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닿게 되는 절. 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입니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소례사였지만 한자의 순서가 바뀌어 지금의 내소사가 되었다는데요. 찾아오는 이들 누구나 푸근하게 맞아주는 천년고찰. 내소사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웅장한 모습의 느티나무 한 그루. 내변산 산골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랍니다. 와.
8: 저희 여기 있는 나무가 저희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약 1000살 정도 됐고요. 네, 동시에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알려져.

0: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 그대로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당산제라는 이제 행사도, 네, 제사도 이제 치러지면서 마을의 안녕이나 네, 풍년을 기리고 있어요.
1: 네. 마을에도 이런 게 두개가 있어요. 양쪽에.
0: 맞아요.
2: 절마당에 뿌리를 내린 수령 천사를 넘긴 당산나무.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당산나무 앞에서 매년 내소사에 스님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제례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 사찰을 수리하며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각이랍니다. 못을 쓰지 않고 순전히 나무를 짜맞춰 지었다니 그 솜씨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단청은 퇴색됐지만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내소사 대웅보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0: 저희 탐방객분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여기 꽃살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꽃살문이 이 조각을 할 때부터 이 꽃살문까지 함께 조각을 했다. 저희 한 일체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금의 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보시게 되면 이 틈 밑에는 한 층, 한 층, 한 층,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위에 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짜져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꽃살문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내소사에 있는 꽃살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의 꽃이 아니라 문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꽃을 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 내소사의 상징이자 자랑인 여덟 쪽의 꽃살문.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들이 문살 위에 피어난 모습인데요. 나무로 일일이 새겨놓은 꽃들은 천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피어 있습니다.
3: 멋있습니다.
4: 저희 나라의 보물인데요.
5: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색깔이 있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어서 더 전통적인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5: 네. 저는 몇 번을 왔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왔었는데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던 느낌과 또 지금 보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중후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6: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전나무부터 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또 주고 너무 평온하고 잠잠하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2: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지닌 내소사. 이곳을 찾는 누구든 극락세상으로 소생하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외부와 달리 대웅보전의 내부 단청은 300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가 남아있는데요. 해안지방에 세워진 사찰답게 용과 물고기, 꽃게 등의 조각과 10가지 악기들을 그려넣어 극락세상을 표현했답니다. 내변산의 웅장한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절집 내소사에 이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변산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의상봉. 해발 508m로

0: 크기는 아담하지만 바위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내변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풍경. 산과 산 사이로 커다란 호수가 펼쳐집니다. 첩첩산 중에서 만난 너른 호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말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직소보는 내변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 명소. 사시 사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1: 가렸어. 얘들아 봐봐. 여기 사진으로 두고 세상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잡고 놓고서는 세단 밝혀 우선.
2: 밝게 하라고?
1: 찍으면.
0: 즉석에서 풍경 사진 잘 찍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야, 정말 사진 잘 나왔죠? 지푸른 여름의 내변산과 직소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3: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4: 왜 좋아요?
3: 너무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2: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요. 부원 처음 와가지고 이런 곳 있는지 몰라서 오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왔어요.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친구

0: 그래, 그렇구나라고 흘려들었는데,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죠. 왜 진작 안 왔을까요? 너무 좋아요.
1: 내변산을 찾는 이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직소봉. 푸른 물을 산 중에 가두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직소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에 시원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2: 하나, 둘, 셋.
0: 짜잔.
2: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네. 이게 아름답다라고는 못 느꼈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고향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0: 몇십 년째 와도 또 와도 좋고 다시 와도 늘 새로운 것 같고 네. 계절마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 좀 덥긴 하지만 여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1: 산 중에 가득 채워진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2: 이 직소지 너머에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쪽 오른쪽에 직소 폭포가 있는데요. 직소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섬나탕을 거쳐서 직소 여기 지에 모인 거죠. 네.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3: 그래요?
2: 네.
1: 산중 호수의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 직소보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내변산 최고의 설경을 자랑한다는 직소 폭포입니다.
4: 직소 폭포는 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폭포인데요. 여기 변산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직소 폭포라고 합니다.
1: 30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 직소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은 깊고 푸른 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4: 실상 용추는 이제 저기 폭포가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라고 하는데 그 직소 폭포의 소를 실상 용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깊고 푸른 색을 띠고 있고 또 용이 살.

0: 있어서 실상 용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마을 그 뭐 원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저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1: 폭포는 비경에 그치지 않고 굽이굽이 온 산을 적시며 풍요로운 물길이 됩니다. 직소폭포에 낙수가 모여 만들어진 직소보는 한때 식소로 사용됐다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산중 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맛, 이야기, 풍경, 이 세 가지를 변산 삼락으로 꼽는데요. 이 모든 것을 품은 곳이 곰소입니다. 네모 반듯한 소금밭이 펼쳐진 곳, 곰소 염전. 바닷물을 끌어 가두고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소금을 생산하지만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은 소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대신 궂은 날이면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2: 빗물이 그래도 제일 깨끗한 물이에요. 증발됐다가 내려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을 잡아놨다가 이 깨끗한 물로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소금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바닥에 먼지나 흙대 이런 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1: 깨끗하고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비슷한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지만 곰소 소금이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2: 지금 저 산자락이 어떤 산자락이냐면 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만해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치수가 가능하고 내륙에서 나오는 물과 바다에서 들어온 물이 혼합된 물을 치수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바다보다는 더 영양 성분이나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최고로 쳐주는 거죠.
1: 내변산의 소나무로 지은 소금 창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금을 보관해온 곳인데요.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지난해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입니다. 티끌 없이 하얀 소금이 산을 이루고 있네요. 창고 안에서 간수가 빠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더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군요.
2: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1: 바다와 햇볕, 바람이 만들어내는 짭조름한 맛, 천일염. 울창한 내변산을 두르고 서해 바다를 내다보는 곰소 염전의 소금입니다. 1년 이상 간수를 제거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해진다는데요.
2: 지금 소금 나갈 일이 생겨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1: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이강현 씨는 곰소에서 나고 자란 곰소 토박이랍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 삼아 보고 가던 염전이 이제는 일터가 됐는데요. 이강현 씨에게 곰소 염전은 그 이상의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 제가 지금 75년 차 소금을 생산한다고 하면 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이 자리에서 염부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62년 동안 염부를 하시다 은퇴하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13년 차 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 본래 섬이었던 곰소만 일제 강점기 시절 제방을 쌓아 항구로 만들었고요. 해방 이후 1946년

0: 곰소 염전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바닷물을 가둬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곰소 염전은 국가 중요 업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 나에게 곰소 염전이란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정도라고 할까요?
0: 곰소에서 천일염이 생산되면서 유독 발달한 음식이 있답니다. 100여 곳의 가게가 성업 중인 곰소의 젓갈단지. 부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죠.
2: 요새는 낙지가 제일 잘 나가요. 한번 맛봐요.
0: 부안에서는 보리밥에 황석어 젓을 먹고 나면 시름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젓갈은 삶의 일부랍니다.
2: 이렇게 한 마리로 되어 있어요.
0: 바다가 지척에 있으니 만들어 먹는 젓갈도 각양각색,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 어서 오세요.
3: 다 맛있어. 다 먹으면서 다 한 그릇씩 사갖고 가고 싶어.
0: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 해산물에 따라 담아 먹는 젓갈도 달라졌다는데요. 맛있는 젓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모두 인근에서 나니까 그만큼 발달했던 거겠죠.
2: 여기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걸 다 뭐 하겠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저 천일염이 좋아가지고 그 천일염으로 젓갈을 담아놔서 젓갈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젓갈 사러들 많이 오십니다.
0: 싱싱한 해산물에 좋은 소금이 더해진 젓갈 때문에 주변 식당들도 덩달아 덕을 봤답니다. 반찬으로 한두 개씩 내어주던 젓갈을 한 대 담아서 메뉴로 만들었다는데요. 일명 젓갈 백반.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의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답니다. 곰소 젓갈이 발달한 데는 곰소 앞바다가 황금 어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데요.
4: 출산 어장으로서 여기 갈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갈치 내장만 빼서 갈치 내장 젖을 다 담궜어요.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여기는 산들 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곰소는 바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산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쌀이나 고구마하고 이렇게 같이 속조도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서 이렇게 드시고 팔고 그렇습니다.
0: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체를 이뤘던 곰소항.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는데요. 곰소 연안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로 각가지 젓갈들을 만들어 왔죠.
5: 예, 젓갈 정식입니다.
6: 맛있겠다.
0: 지금은 젓갈 백반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곰소를 찾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랍니다.
7: 자, 낙지 젓갈 많이 먹어요.
0: 고스란히 지은 쌀밥 위에 얹어 먹는 짭조름한 젓갈. 이건 뭐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7: 보안 곰소항에 그 젓갈이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8: 좀 생소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근데 맛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맛이 다 다르네요.
0: 곰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젓갈은 삶의 일부와 같은 음식이라는데요. 부안에는 곰소만의 짭조름한 바다 맛이 배어 있습니다.
9: 여기에서 나온 쌀들은 정말 밥이 맛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0: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14: special talent, Dave. How much are you prepared to give to your music, David?
15: Everything.
14: Come on, David. Boldness of attack.
15: I've seen enough to suggest humans are genius.
14: Genius?
16: Oh! You're David Elfgott. I used to watch you in all those competitions.
17: He can't stop you, Dave.
15: You will be punished for the rest of your life.
18: Rachmaninoff, only ones that were mad enough to attempt the Rack 3.
19: Am I mad enough, Professor?
15: He has the most fantastic hands. Peter! Make no mistake, David. You have to tame the piano. Tame it, or it will swallow you whole.
20: David, don't make me do it!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0: 우리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했는데.
1: 아, 진짜?
2: 딱 티 나죠?
0: 얼굴 지금 괜찮아요?
3: 네네, 지금 괜찮죠.

0: Queen this year, Halloween costume trends seem to be going in one particular direction across the country, really. We're talking about K-pop demon hunters.
1: What are you going to be for Halloween?
2: We'll be some K-pop demon hunters.
3: With our moment. 얘들아, 어딨니, 근데? 저 1등이에요? 짜라라! 오늘은 조이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때요? 각자 분장을 좀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어떤 분장을 하고 왔을지. 오, 기대가 되는데요?
4: 나는 태비고의 기쁨을 주는 조이!
3: 성인이!
4: You man, 소다팝! 말리리, 소다팝!
5: 누나! 아, 참. 아, 뭐야!
3: 홍균아, 이쪽이야! 꿈을
4: 쏟아파, 멜리를 쏟아파.
5: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하긴 했는데, 누나 진짜 대단하다. 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누나.
3: 뭐야,
5: 이거. 사과할게. 미안해.
3: 이 호두 쪼가리는 무엇이죠?
5: 아, 저 오늘 아침에 신경 써서 그 지누님의 가르마를 좀 해봤어요. 형 누나들 이렇게 재롱 떨 때 애들 뭐 하냐고, 지금.
3: 어깨를 위, 아래. 위, 아래.
6: 얼마나 좋았어요.
5: 안녕하세요.
3: 재롱아! 뭔가 다르다.
5: 야, 너까지 이러고.
3: 아, 어디서 샀어? 이거 가시랑?
7: 네.
3: 어디서 샀어?
7: 어디 갔다 오냐고?
3: 어디서 샀어?
7: 아, 하늘에서 샀죠.
3: 하늘에서 샀다고? 무슨 말도 안 돼.
5: 우주에서 산 거 아니야?
3: 너도 우주으로 돌아가!
5: 아이고.
7: 메인으로.
3: 너도 진우야, 그럼?
7: 아, 그럼요.
3: 진우야?
8: 야, 내 거야, 너. 너 저거야, 너.
3: 근데 나윤이는 무슨 문장을 했을까?
9: 근데 나윤이는 미라 캐릭터를 좀 닮았지.
3: 미라야. 아, 그러니까 미라. 그거 보면은 완전
7: 그
3: 미라.
7: 그 이집트 미라 말하시는 거.
3: 아니야.
5: 안 봤지? 다들 안 보고 와가지고.
10: 나 왔어.
3: 어, 나윤이 온다.
5: 뭐야, 어디야?
10: 나 왔다고.
5: 김나연.
10: 아니, 나 늙었어. 아, 내가 이거를 쓰고 오려고 했거든. 나 맞춰봐. 나 맞춰봐.
5: 너 미라네. 아, 얼굴이 미라네. 아니야.
3: 여기 이거 이거.
10: 이제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5: 아, 우리 나윤이도 또 캐릭터하고 둘이 매칭이 진짜 잘 돼요.
11: 정인 언니 너무 잘 꾸며왔어요. 언니 이 딱 착장까지 어떻게 야무지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역시 똑순이야. 홍영빠 보죠.
12: 누구죠?
13: 아채인가? 그 까마귀인가? 이제 오래 했다고 이제 뭐 아무거나 입는 건가?
5: 제가 뭐 그날은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네, 캐리언의 준비에 미진했습니다. 네.
9: 우리 오늘 캐대원 투어를 합시다, 여러분.
3: 그렇죠. 와!
9: 오늘 캐대원 투어.
3: 캐대원 성지순례. 각자 어떻게 봤어, 이 영화?
5: 그 상도동 셀럽으로서 그 시사에 엔사.
10: 셀럽 다 죽었다.
5: 네, 넷플릭스. 엔사로부터 시사회 초대받아가지고 전 가서 배리어프리 시사회를 했어. 음성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는지 음성 화면 해설도 진짜 잘 돼 있고 자막도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소리가 배경음이 뭐가 뜨고 있는지도 자막 처리가 진짜 잘 돼 있어. 다 어땠어?
10: 그 문신 같은 거 그거 뭐 그게 뭐?
3: 나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 비밀처럼 나를 깡꽁꽁 숨고 그다음에 집순이로
5: 나는
3: 지냈잖아요.
5: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 이 줄거리에.
3: 아, 그치,
5: 그 핵심 그치. 내용이라서 뭔가 장애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오늘 성지순례가 난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10: 우리
5: 생각이 들었어.
10: 우리 막둥이는 어땠어?
5: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 캐대헌?
9: 네? 캐대헌 어떻게 봤어?
14: 캐리어?
9: 캐대헌. 어떻게 봤어?
14: 아, 어떻게 봤냐고? 어. 캐대헌? 아, 일단은 여자 나오는.
5: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10: 하나, 둘, 셋.
5: 아, 여기 벌써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 울산 사람 이 공기 느껴지세요?
14: 아,
5: 저.
14: 아, 좋다. 안녕하세요.
5: 아, 네, 네.
1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와, 처음 봤다. 처음 봤다.
5: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 바로 여기 봐. 이건데. 자주 간질간질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어.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겠죠?
14: 아, 이건 알지.
5: 아, 이거 확실히 누나 가까이 와서 봐봐.
3: 아, 이거 확실하게 뭐야? 안 보여요.
5: 아, 확실하게 봐.
3: 아, 확실하게 하늘이에요.
5: 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10: 알다. 여기 남산 타워 있어, 언니.
5: 자, 지금 자막 처리되고 있죠? 정인이 남산 타워 있는 거 안 보여요.
3: 이거 뭐야?
5: 어두운 것만 보이는 원래.
3: 아, 이게 남산 타워야?
5: 울산 총각은 와보셨어요? 남산?
13: 아, 사실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5: 진짜 한 번도 없어?
13: 예.
5: 네. 외국 분들을 모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쌍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13: 근데 자꾸 왜 자꾸 청년이라고 해.
5: 청년이라 그래서 뭐 청년이야.
13: 아,
5: 나 청년이라 그래서 뭐
13: 알겠습니다. 제가
5: 청년이라고.
13: 주변 사람이 자꾸 어디서 왔냐 하고.
10: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네, 재웅이가.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어.
5: 저 분명 청년이라고 해서 한 번도 청년이라고 안 들리고 그런 말 안 합니다.
3: 뭐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
10: 내가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 꼭대기까지.
13: 아, 진짜?
10: 왔다.
5: 갈게요. 안녕하세요.
10: 네, 오늘 살짝 올라와요.
5: 네, 안녕하세요.
13: 와, 올라간다.
5: 간다.
13: 누나, 지금 느낌이 어때요?
3: 느낌이 어떠냐고? 아, 지금 너무 아득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13: 아, 그러면 약간 진동이라든 느낌?
3: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5: 근데 누나,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어떡 아니야?
3: 우리도 안 보여.
5: 우리도 안
10: 보여. 하이에 그냥.
13: 뭐, 우리. 오, 도착했어요.
3: 엘리베이터 필요하신 분들 왼쪽이래.
10: 왼쪽. 우리 왼쪽 갈까, 그러면?
5: 같이 가자. 좋은데?
13: 가자.
5: 같이 가. 같이 가.
3: 대박이야. 장애인 전용.
10: 그니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다.
13: 좋다. 엘리베이터. 느낌한다. 자, 우리 갈게요. 바이.
5: 엘리베이터만 보이면 인사다.
10: 몇 층이야? 우리 몇 층?
13: 몇 층이지?
10: 내가 걸었던데 요런 데 같은데?
3: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5: 김날차다. 김날차다.
3: 야, 당연히 가자. 저기로 가자.
13: 여기 종이 누나가 있어요.
10: 아, 어디?
13: 뻥이야.
5: 와, 근데 진짜 많다.
13: 근데 너무 안속 찾기가 힘들어.
3: 그래.
13: 근데 너무 좋다.
3: 아, 추억이
5: 자, 국민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이나 결혼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행복하십니까?

0: 아니 감독님 악마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포문 열렸어. 아,
1: 이거 진짜 효과 같아.
2: 난 남산 갔는데 타워도 안 보여.
3: 안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내가 알던 남산 맞나? 약간 산신령이 되는 느낌으로.
4: 뿌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남산 타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 눈입니다.

0: 아니 근데 영어 괜찮지 우리?
1: Nice to meet you. Can you speak Korean?
2: No?
1: No?
3: 아, 안녕하세요.
1: Where are you?
0: Oh, 잘하는데? 잘하는데?
4: You are Korean.
1: Oh, where are you from?
2: France.
0: France.
1: Ah, bonjour.
5: I like the dress, like, it's really good. It's from Demon's Hunter, yeah.
2: Oh! Yeah, you know.
5: Right. Yeah, this is a movie. It was a few months ago, yeah.
6: What's your favorite character?
1: Character?
6: Show?
5: I forgot the name of the character.
2: Jinu.
1: Oh.
2: Yeah, Jinu.
6: Yeah,
5: it's a girl, it's a girl. It's a demon's girl.
6: No. No, 모자 그래.
2: 아니, 형, 잠깐만. 아, 누나, 나 한 말 했어. 자꾸 가리지 마.
6: 아, 가자.
2: 점점 너무 흥분된 것 같은데, 나도 봐야 돼.
7: You know this hat?
1: I travel.
5: Yeah. You're my soda pop. Yeah, I know it.
7: Either? Can you?
1: Well.
7: It's good.
2: 아, 근데 내 얼굴이 작은데 딱 들어가네.
7: 아, 그러네. It was so good.
2: Yeah. 아니, 머리가 작아.
1: 그것도 물어봐봐.
7: Korean's name is God.
1: God.
7: Can you dance in that song?
5: I forget to dance.
7: I forgot, okay.
1: I forgot.
7: 자, 한
5: 번 돼. 하나, 둘, 셋.
1: 마이 리를 다 바꿀까? 에브리원 그 드림 한
0: 번. 바로 나온다.
8: 안녕하세요.
9: Where are you from?
10: Fort Wayne, Indiana.
8: Indiana, okay.
9: Yep. And I came from Detroit, Michigan.
8: Missouri?
9: Yep.
8: Okay, thank you.
1: Oh,
8: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네.
9: What's your favorite thing in Korea? I went up to Naksan Park.
8: Naksan?
9: Yeah.
8: Wow.
9: On Wednesday.
8: So wrong. Naksan.
9: Yeah.
8: Okay.
9: And that was awesome. Got to get some really good views of Seoul.
8: 그 낙산 갔는데 낙산이 너무 좋으셔. 낙산 말고 낙산 갔는데.
9: Yeah. Yeah. So that was great.
8: 낙산. Gangwon, right? Gangwon.
1: You know?
9: In Taiwan?
8: Sorry. Gangwon. Okay.
11: 제가 진짜 서울을 너무 못 다닌 게 서울에도 낙산이. 게다가 태대원에 나온 그 낙산이. 아니, 그분이랑 인터뷰를 끝내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또 정말 리얼한 인터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9: I've had a great time. I think Korea's been very charming.
8: Oh.
9: Just very different from culture I'm used to and
8: right?
9: I enjoy getting to experience it.
8: Okay.
1: Karen and Dan.
9: Thank you.
1: Oh, nice to meet you.
9: Nice to meet you.
1: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9: Okay. All right.
8: Okay.
2: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8: 저 뭐야?
1: 뭐야?
8: 이거 뭐야? 우와.
0: 이거 약간
8: 이거 뭐야?
0: 그거 알아? 오늘의 운세가
1: 오, 좋아.
8: 너무 재밌다.
1: 해보자.
8: 아, 해볼까?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넣어야 되네? 우리 돈. 아니. 우리 돈은 맨날.
1: 얘들아도.
8: 아니, 저.
1: 에이, 어, 네. 각자 해, 각자. 코인 줘봐.
8: 아니, 나연이 거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0: 일인가?
1: 야, 그래도 반은 없네.
2: 기울이니 열림으로 크고 작은 마가 점차 물러가고
1: 좋네.
2: 좋은 일이 생기게 되리라.
1: 나를 돕는 자가 있으니 천만을 얻었도다.
2: 재물 모으는 일이 무척이나 많아지니
3: 우와.
2: 서쪽 사람에게 이익이 있으니 그들과 동상하면 길하리라.
1: 야, 서쪽 사람!
3: 사람
1: 야, 서쪽 사람!
3: 우리,
1: 야, 니 서쪽 사람!
2: 들어봐도 서쪽
3: 야, 우리잖아!
2: 야, 야, 대단하다.
1: 아, 제일 동쪽에서 가지고
2: 이제 생각도 못한 결실이 존재하네라.
1: 아니, 이렇게.
3: 야,
1: 아,
3: 너무 근데 신기하다.
2: 우사 챙겨.
1: 아, 그니까요. 야, 이게 무슨 운세야? 야. 아, 이게 무슨 운세야?
2: 아니야. 운은,
4: 운명은
2: 내가 만드는 거고.
1: 12월에 좋으려고 지금 우산 잠깐.
2: 아니야, 햄버거는 내가 만드는 거.
3: 얘들아.
1: 햄버거?
3: K-POP 100원터스에도 그.
2: 운행은 근력으로 바꾸는 거다.
3: 희망은. 자기가 느껴야 된다. 남이 대신 느껴줄 수 없다. 있어.
1: 여러분, 벗겨진 우산에서
3: 희망을
1: 느낍니까?
3: 희망을 찾아 빨리.
4: 약간 외국인 우산.
1: 몸개그야?
4: 사람도 노리네.
1: 됐습니다. 가시죠.
2: 가시죠.
1: 선으로 가자.
5: 근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안개가 끼는 거 정말 흔하진 않잖아요. 이게 값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없는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이번에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돼.
3: 응,
1: 이 사진 속에 여기로 왔어.
3: 아...
1: 어디야?
3: 어머, 도피다.
1: 도피는 도망가는 거고 도피요.
3: 도피.
2: 거기가 여기야?
3: 루미를 데려다 준대잖아.
2: 그 남산 타운 어디 있어?
1: 얘네 이거 민회하던 장소잖아.
3: 아, 그리고 나도 궁금하긴 했어.
1: 그러니까.
3: 부천에 어디인지.
6: 언니.

0: 건가요?
1: 대결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2: 대결해야죠.
3: 그럴 마음이 거의... 없는데.
0: 아니, 원래. 아니,
3: 중국 승부의 화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거 같이.
0: 이런 거는 대결을 해서.
2: 대결해가지고.
0: 이긴 사람 뭐 할 거야? 딱밤 때리기?
2: 딱밤 가자, 딱밤. 누나는 눈이 안 보여.
3: 안 보이는데.
2: 사실 나윤이 혼자 게임이야.
0: 그래, 이거는. 나 혼자 게임이야. 오! 대박!
3: 와. 사람도 많고.
4: 야, 그래서 차라리 못 나가니 이거.
3: 아, 진짜로. 그런 거 좋지.
4: 옆으로 가야 돼.
3: 아, 네.
4: 네. 어떻게든 이길러.
5: 불마 쫓아다니면 나오지 않을까?
0: 그러면 지는 거지.
5: 여기 내려가면 집 많은데 어디가?
2: 아, 우리 좀 다르게
0: 가야 돼. 알아서 해, 알아서.
3: 아, 그래? 아, 저 승부에 다들 그쪽에 돼가지고. 이거 비슷하다, 나.
4: 형, 잘 생각해야 돼. 잘못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
3: 아, 그래, 다시 올라가.
4: 형을 끌고 가야 돼.
3: 그냥 버리고 가. 내가 하면서.
6: 야, 여기가 힌트가 될 만한 돌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 얘네 봐봐. 붉은 벽돌. 이런 거잖아. 그치? 보이지, 이 눈이.
4: 근데, 내려마오 맞네. 여기는 전봇대.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똑같이 그렸어.
6: 아, 전봇대. 좋은 힌트다. 야, 전봇대 찾자. 전봇대. 전봇대 있어? 없어?
2: 아니면 전봇대가 없을 수도 있어, 나윤아.
7: 그치, 아니까 내가 지금 전봇대를
2: 찾지 말고.
0: 아무리 시야가 지금 안개학교에서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높이는 너무 낮아.
5: 여기가 한옥이 제일 많이 보여서 원래 저기선 사진을 많이 찍는 데야.
6: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좌우 살피는 데.
4: 내게 아니라. 좀.
6: 안 보여?
4: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없잖아.
6: 올라가 보자.
0: 혹시 저희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2: 나온 데를 찾고 싶은데요.
0: 여기를 찾고 싶거든요.
8: 아, 이 골목에 있어요.
2: 아, 어디?
8: 위험한 집이 있는 곳에
1: 계시네.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0: 그런가 봐. 언니가 그런 데가 많네. 바로 이거.
4: 야, 설마 찾았어요? 나 지금 형 비 맞고 있어요. 여기에요?
0: 어?
4: 여기?
2: 아니, 봐봐.
0: 아, 해봐봐.
4: 미치겠어요. 전봇대 K.
0: 이거 K 아니야. 이쪽으로 가람 표시야.
4: 아, 그러네.
0: 후인이 오빠 데리고 와.
2: 데리고 와.
0: 데리고 와.
4: 버리고 우리 촬영 하면 안 될까요?
0: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4: 멤버도 바꿔.
0: 네?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4: 아니요.
0: 맞빠?
4: 갔다 올게요.
0: 갔다 와.
4: 네.
2: 맞빠면 어떻게 해?
0: 맞빠.
5: 꽤나 전략적이었다.

0: 생각을 해서 전봇대들을 쫓다가 북촌에 있는 전봇대들 개수 다 확인했습니다. 해서 아, 잘 보이네요, 되게.
1: 완전 그림이네.
2: 아, 깨가
3: 네네네.
1: 와, 진짜 자리가 좋네요, 그러면.
3: 진짜 잘 보이네. 네.
4: 억울하지 않죠?
1: 아, 저는 억울하지
3: 네,
1: 않죠.
3: 언니, 내 내일이라서 만져봐.
1: 네.
5: 저 엄청 아파?
3: 여기 볼이 있잖아.
6: 얼른.
3: 가자.
6: 얼른 하고.
3: 아파,
6: 갑시다.
3: 오빠. 하나, 둘, 셋.
1: 어우.
3: 소리 깼는데? 괜찮아?
1: 진짜 아팠어요. 아팠어요.
6: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야, 네. 아, 저 제가 속마음으로. 아, 나는 누나한테 안 맞길 잘했다. 저는 정희 누나 맞았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다. 선택권입니다.
3: 똑같은데,
6: 아, 잠깐만, 지금 안 보인
1: 잠깐만.
6: 사람한테
1: 왜 여기 박정희냐? 나도
3: 아니,
1: 박정희네, 그거.
3: 누나는 근데 손톱이 튼튼해요.
6: 누나, 눈 때리면 안 돼. 눈 때리면 안 돼. 아니.
3: 간다. 자, 깔끔하게. 하나, 둘, 셋.
1: 와, 진짜,
3: 아파.
1: 나도 이거
6: 아프다,
1: 해야지.
6: 아프다.
3: 근데 제가 살살 때린 거 알죠? 재용이? 알지? 또 이제 국가대표를 제가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오빠 어디 갔어?
4: 홍윤아!
3: 오빠 어디 간겨?
1: 형,
3: 어디
1: 갔지?
3: 갔어? 이거 한약 냄새지, 지금 이거?
6: 건강한 냄새.
3: 건강한 냄새. 근데 여기는 나도 처음 와본 것 같아.
5: 이거 캐대야 본 사람들이 여기 약간 필수 코스처럼 들르더라고.

0: 오빠. 그러니까 오빠 2층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언니 나 잡아. 내 생각에는 혼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 2층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0: 뭐 약간 의원 이렇게.
2: 아 근데 뭔가 또 여기도
0: 없는데? 어 여기 거기네 캐리온 한의원.
2: 아 진짜?
3: 어 맞아 맞아.
0: 아 저 의사 근데 저 낯익다. 에 뒷목 좀 낯익지 않아?
2: 아 누가 있어?
0: 아씨. 아 오빠 아빠 나와 뭐해? 아 빨리 나와.
3: 그래 왔는가?
2: 아 뭐야 신동이야.
3: 아 왔는가?
4: 아 오케이 내가 오늘 옷 때문에 하도 욕을 먹었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한번 제대로 어 니들 뭐 그거 입고 지금 뭐 유세하냐 약간 하는 그럴 정도로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정말.
2: 뭐야 옷 또 입었어 지금?
5: 어디 뭐 불편하셔 오셨을까?
2: 말투가 왜 그러세요?
3: 말투가 뭐 어디서?
5: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두통이 어? 있으신 것 같은데.
0: 어디 제주도에서 오셨을까?
2: 맥좀 맥좀 어떠신가요? 아 뭐야?
3: 아 근데 내리는 거.
0: 아 오빠가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어설프죠? 약간 뭔가 아 착붙이다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6: 어색하긴 했어요. 연기력이 조금 아쉬웠다.
4: 완전 성공했죠.
3: 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누나 여기에 캐대형 캐릭터들을 묘사해놔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어.
2: 어 이거 그거 아니야?
5: 네.
0: 인물 하는 거?
5: 팬 서비스로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0: 찰칵.
2: 이번엔 조이가 아니라 룸이죠.
7: 제 또 신진웅 원장님이 이렇게 또.
0: 오빠 얼굴 좀 뒤로 가야 돼. 너무 커.
2: 근데 어디?
3: 와, 나 뭐.
0: 너무 크다고 언니 옆에
3: 아, 누나가 있으니까. 얼굴 좀 넣어. 내 머리만 크대잖아.
2: 하나, 둘, 셋.
5: 하나, 둘, 셋.
3: 한국 한의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 이런 게 다 있네. 아하. 아 저거 약 다려 먹는 거 한의원 가면은.
0: 그래 우리 허준에서 많이 봤잖아.
3: 그러니까. 탕약기.
2: 어? 아 약간 그 쳐내가지고 막.
3: 맞아.
2: 맞아.
3: 악자 같은 거 저거 지금도 쓰는 거잖아.
8: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8: 어 네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있는 직원.
3: 아 진짜.
8: 네 직원 일하고 있는 지금. 네 이곳은 서울 한방진흥센터라고 하고요.
5: 네, 네.
8: 여기는 2017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3: 캐대현이 그때 벌써 될 걸 아시고 2017년에.
0: 그러니까
3: 그렇죠. 8년 전에.
8: 그렇죠. 10년 전쯤 미리.
3: 벌써 아,
8: 그렇죠.
3: 이미 알았다.
8: 예상을 했죠 저희가. 한방 한의학 이런 한약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네. 체험도 저희가
3: 아,
8: 하게 되고.
2: 캐대현 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왔었나요?
8: 저희는 사실 캐대원에 저희가 나온지는 사실 처음에 몰랐거든요.
2: 아, 몰랐어요?
3: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게 하다가?
8: 응, 갑자기 7월 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길래 아, 뭐지? 왜 오지?
5: 그때가 방영일이었어요.
8: 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길래 저희가 물어봤어요.
2: 전 누구 같나요?
5: 저희 한번 다 한번 봐주시죠.
8: 저승사자 걔네들.
9: 저승사자 걔네들
8: 네 명. 머리가 틀리는데.
5: 어? 머리가 틀렸대.
8: 머리
5: 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8: 그렇죠, 스타일. 머리 스타일.
2: 보신 거 맞죠?
8: 그렇죠.
0: 여긴 뭐 같나요?
2: 여긴 뭐 같나요?
0: 그냥 동네.
5: 아니요. 저 그
0: 동네 얼굴... 백수 같지 않나요?
8: 매니저?
5: 매니저.
0: 매니저.
2: 아, 밥이. 어. 밥이었어, 너.
9: 아, 내가 수영만 기르면 딱맞겠네.
5: 밥이었어요?
0: 아, 너 밥이었어? 혹시 저는 아, 그러면.
2: 여기는.
8: 그 이렇게 까칠한.
3: 그... 오, 네네. 그 까칠이가 많이 맞아요. 그 까칠이 맞아요.
0: 나를 알았다.
3: 야, 분명히.
9: 역시 메인이랑 좀 다른가 봐요.
8: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5: 네.
8: 우리나라 한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3: 아~
8: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3: 궁금해요.
8: 네, 바로 우와, 이곳입니다.
3: 와, 약점 한약방.
0: 아니,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3: 대박.
9: 이게 다 진짜인가요?
8: 진짜. 아, 진짜니 오는 게
3: 아니라
8: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고요. 옛날에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약방 밖에다가
3: 아~
8: 약재를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3: 우영, 가만히 있어.
5: 그렇죠.
3: 그 자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가면 안 돼.
8: 네, 바로.
3: 오!
0: 뭐야?
3: 이게 뭐야? 아니, 진짜.
8: 이게 그, 저희가 이거 한 건 이제 그.
0: 왜 남자는 나와?
8: 약 끓이던.
3: 아.
0: 그래서 내가.
3: 지금이 형이 옛날에 똑같은
8: 그,
3: 거.
8: 저희가 그때 저희 회계 담당하는 사람.
3: 아.
2: 마당?
9: 반대.
0: 야, 나무, 나무.
3: 왜 방바닥도 못 쓸어? 다리가 이러면 무슨 일이지? 어.
0: 나무꾼.
9: 아니면 사하양?
0: 오. 어, 여자가 나왔어. 그래, 아니, 오빠.
4: 의인이요.
0: 아니, 내가
3: 저 예쁜 거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거든요. 아니.
8: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약재를 만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0: 오! 네. 대박!
8: 보시면 아마 되게 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한약재. 뭐 감초.
3: 아, 감기 걸릴 때 감초.
8: 그쵸. 네. 약방의 감초라고.
0: 맞아요.
8: 달달하고.
2: 청궁.
9: 아까 얘기.
5: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2: 버섯. 능이버섯.
9: 그러면 이거는. 어.
2: 향기.
9: 아니, 옥향.
0: 오빠, 이거 향,
2: 옥향이야?
0: 체했을 때.
2: 이거 진짜.
0: 체했을 때 이거 많이.
3: 어. 이게 향이 나?
0: 어. 너무 취약했어.
3: 너 너무 재밌었는데?
2: 아, 나윤이 끝나고 하는 건가?
1: 모르겠어.
0: 그치?
3: 어, 어, 어, 어. 이거 얼굴이야.
1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2: 네, 투파워하스 정리는요.
10: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1: 여보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손님, 피자 주문하시겠어요?
0: 네, 주문이요. 슈프림 피자 한 판, 버섯은 빼주세요.
1: 마늘빵도 주문하실래요?
0: 네, 마늘빵도 주세요.
1: 알겠습니다. 금방 배달해드릴게요.
0: 주소는 필요 없으세요?
1: 네, 여기서 거기 보여요. 감사합니다. 삑. 슈프림 피자 한 판 주문했어. 근데 버섯은 빼달래.
2: 알겠어. 내가 마늘빵을 만들게. 혹시 우리가 가족이고 엄마가 피자 가게 주인인 것처럼 해볼까?
1: 아, 그래.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니까 엄마가 휴가 가실 수도 있겠어.
2: 응, 이탈리아로.
1: 마늘빵 다 됐어.
2: 좋아. 음료수 서비스 빼먹지 마.
1: 고마워, 피자 동생아. 이따가 봐. 여기 있습니다.
0: 어, 감사합니다. 버섯 정말 없죠?
1: 버섯 없어요.
0: 좋아요.
1: 아, 아니, 박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다시 가져갈게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1: 피자만 가져가세요.
0: 아, 알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이런.
1: 다녀왔어, 피자 동생아. 어, 또 곧장 있네.
2: 오, 동생이 고칠게.
1: 엄마, 새 자동차 사주세요.
3: 어, 그 자동차는 두 살 때부터 잘 탔던 거잖아.
1: 그치만 바퀴가 자꾸 빠져서요.
3: 알아. 하지만 그 자동차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잖아.
1: 자동차 속에 어떻게 추억이 있어요?
3: 어,
2: 고쳤다.
3: 아, 고쳐서 또 타면 돼. 새 자동차는?
4: 머핀 자동차 긁힌 거야?
1: 블루, 이번 이야기는 피자 배달. 이 자동차 뭐야, 머핀?
4: 이건 전기 자동차야. 우리 아빠가 새 자동차를 샀는데 이것도 같이 왔어.
2: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5: 맞아, 아주 비싼 거야, 머핀. 조심해서 타야 해요.
1: 이걸 피자 배달 놀이 해도 돼?
4: 좋아.
6: 만세!
1: 그럼 우리 모두 피자 가게를 하는 가족이야.
4: 알겠어.
1: 근데 자동차에 피자 간판을 달 지붕이 없네.
4: 이건 원래 그런 차야.
1: 알았어, 그럼 간판을 달 필요는 없겠어. 뚜뚜. 여보세요? 주문하시겠어요?
5: 발을 밑에서 이렇게 하면 윙!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0: 오, 멋진데?
1: 말씀하세요.
2: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아.
4: 머핀이 물어볼게.
1: 잠깐만, 머핀 안 돼. 전화기로 물어봐야 한다고.
4: 슈프림 피자 하나래.
1: 알았어, 슈프림 피자. 고마워, 피자 동생.
2: 우리 엄마가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어. 엄마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어.
1: 우와, 이제 피자 배달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겠어.
4: 아, 멈춰!
1: 그냥 피자를 옮기는 중이야.
4: 진흙을 새 자동차에 실을 순 없어.
1: 뭐? 근데 왜?
4: 왜냐면 이건 엄청 비싸니까.
1: 어, 알았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4: 다른 놀이를 해야 할 것 같아.
1: 자동차로 무슨 놀이를 해?
4: 모피는 그냥 타면서 노는데.
1: 좋아, 우리도 같이 할까?
4: 발 깨끗이 해.
2: 미안.
4: 차에 진흙 묻으면 안 돼.
1: 준비됐어. 근데 너무 빨리 운전하면

0: 저기 손자국을 남기고 있잖아.
1: 마음에 들어 트립시?
2: 아, 난 옛날 게 더 좋아. 애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우고 온 추억 때문에.
3: 엄청 신났어.
4: 내가 운전해봐도 돼?
5: 알았어.
4: 좋았어, 출발.
5: 응? 차가 왜 이러는 거지?
4: 아, 배터리가 나간 거야.
5: 아,
4: 이제 충전해야 돼.
5: 아빠!
0: 됐다. 배터리 충전 중이야, 얘들아.
6: 배터리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5: 이만큼.
6: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놀아?
5: 피자 배달 놀이 다시 하면 어떨까?
6: 좋아!
5: 그럼 슈프림 피자 한 판에 파인애플 추가 맞죠?
0: 네, 버섯은 빼주세요. 아셨죠?
5: 알겠어요.
0: 혹시 버섯이 들어가 있으면 가만 안...
5: 네, 알아요.
6: 여기 피자에 버섯을 넣을까?
4: 블루이언 리버펜은 뭐 할까?
5: 피자 배달 자동차를 고쳐줬으면 좋겠어. 자동차만 고치면 돼.
4: 알았어.
5: 다 됐다.
0: 아오.
5: 여기 피자 왔어요.
0: 아, 좋아요. 여기 돈 있어요. 우와, 파인애플 추가. 아, 잠깐 기다려요. 이것들은 뭐죠?
6: 버섯 맛있게 드세요.
0: 뭐? 아우, 이럴 줄 알았어.
5: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손님이 피자 10판을 주문했어.
6: 10개?
5: 손님이 피자 파티를 열 거라고 했어. 피자 만들어 볼까?
6: 알았어. 빙고가 시작할게.
5: 자동차 잘 고치고 있어?
4: 여기 이걸 달았는데 자동차를 빠르게 해줄 거야.
5: 오, 와우. 정말 잘 고친 것 같아.
4: 고마워.
5: 잘했어. 마늘빵 만들러 갈게.
0: 여기 얘들아, 배터리 충전 끝났어. 다시 타고 놀아.
5: 감사합니다.
4: 이제 블루이 언니가 운전할 차례야.
5: 맞아. 근데
0: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도 돼. 시동 걸 때는.
7: 스트라이프, 자동차 얘기는 이제 그만.
5: 피자 도착했습니다.
8: 좋아요.
5: 한 판만 왔어요. 이탈리아 어땠어요?
8: 좋았지. 여기 있어요.
5: 맛있게 드세요.
8: 고마워요.
5: 금방 다시 올게요.
8: 이런. 이제 새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아, 블루이.
5: 안 돼요. 이건 2살 때부터 타던 거라고요. 뚝뚝뚝. 여보세요? 도와줘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4: 달려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고치러 왔어요.
8: 세상에나. 엄청 빠른데?
5: 고쳤다. 다 됐습니다. 새 것 같아요.
8: 좋아. 아침은 됐고 이제 저녁까지 준비해둘까?
6: 엄마, 빙고 하트 머리띠가 안 보여요.
8: 머리 위에 있는데.
7: 저기 여보, 여기에 사인 좀 해줘.
8: 알았어.
7: 그럼 출발할까, 빙고?
5: 엄마!
8: 마주 전화네. 잠깐만, 블루이. 일이야.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랍은 살펴보셨어요? 제니가 왜 스테이플러를 훔쳤겠어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어?
5: 운전놀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8: 블루이, 엄마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5: 네, 괜찮아요.
8: 아니요, 제니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미안해, 블루이. 엄마도 할 일이 있는데 항상 같이 놀아줄 순 없어. 괜찮지?
5: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8: 저기, 마지? 우선 종이 집게를 사용해보시고 5분 있다가 전화하세요. 블루이, 5분 동안 우리 운전놀이 같이 할까?
5: 정말이요?
8: 그럼 정말이지.
5: 맨제!
8: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전놀이.
5: 차문 열고, 차문 닫고, 쾅! 안전벨트 뺄컥! 시동 걸고, 2부!
8: 좋아,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5: 출발!
8: 웅! 달려가요. 오! 과속방지턱! 천천히 가. 덜컥! 덜컥! 비가 오는데?
5: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8: 아니.
5: 알겠어요. 와이퍼를 지금 작동시킬게요.
8: 쓱싹.
5: 빨간불이네.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직 빨간불.
8: 쓱싹. 라디오를 틀어보는 건 어때?

0: 이 곡은 초기 바로크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럼 멘델스존을 만나보시죠. 네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B17 브레키 그룹, 바쇼, 블리핏, 더스티, 그리고 저, 헨리입니다. 다음 곡은
1: 바람불
0: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1: 아니요, 그냥 운전하고 싶어요. 안녕.
0: 알았어. 붐붐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요. 어, 맞이 전화. 운전놀이 잘했지?
1: 네, 고마워요, 엄마.
0: 미안해, 블루이. 엄마가 운전놀이를 잘 못해서.
1: 괜찮아요. 에거스랑 차 마시는 놀이 할게요.
0: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알고 있지?
1: 알아요. 오! 엄마, 잠깐요.
0: 어?
1: 에거사한테 차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
0: 어, 알았어. 차 마시고 싶어요, 에거사?
2: 네, 좋아요.
0: 여기 있어요.
1: 우유도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0: 우유도 필요하세요, 에거사?
2: 아니요.
0: 어, 알겠어요.
2: 그건 흰 우유잖아요. 전 아몬드 우유 주세요.
0: 어, 미안해요, 에거사. 아몬드 우유는 없는데.
2: 그럼 사 오세요.
0: 어, 이런.
1: 가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0: 운전해서 가는 건 어때?
1: 좋아요.
0: 어, 맞이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죠? 약속해요. 끊어요.
2: 5분 안으로 아몬드 우유를 꼭 사오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0: 뭘 할 건데요?
2: 커튼을 망가뜨릴 거예요.
0: 빨리 블루이 차에 어서 타.
1: 알았어요.
0: 5분 알람 맞춰 놓을게.
1: 안전벨트 딸까?
0: 기억해.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과속방지턱 천천히 블루이.
1: 시간이 없어요.
0: 덜컥 덜컥 조심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이야! 높게 올라갈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어?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앞이 안 보여.
1: 와이퍼를 계속 켜놓으면 돼요!
0: 쓱싹, 쓱싹, 쓱싹.
1: 이제 보여요!
0: 저기 가게가 있어.
1: 주차장을 찾아볼게요.
0: 3분 안에 찾아야 해.
1: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0: 아니!
1: 알겠어요!
0: 안 돼. 가게가 문을 닫았어.
1: 걱정하지 마세요.
0: 와! 가게 문을 부수려고?
1: 네.
0: 그렇게 하면 안 돼.
1: 이미 늦었어요.
0: 와!
3: 쭉싹.
1: 가게 아니에요.
0: 어서 아몬드 우유 가져와.
1: 알았어요.
0: 그리고 계산은 꼭 해야 해.
1: 네, 엄마. 바닥에 돈을 두고 갈게요. 오! 가게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0: 그래. 차를 타고 가게에 들어갔잖니.
1: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 수는 없어요.
0: 오! 오고 있어. 차 어서 타, 어서 타.
1: 아!
0: 나중에 에고사에게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네. 빨리 달려.
1: 따라오고 있어요.
0: 어서 타돌려야 해.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기 겨우 1분 전이란 말이야. 속도감 있는 음악 좀 틀어봐.
1: 네, 좋아요.
0: 로봇입니다. 바퀴 두 개로 가고 있네. 중심 잡아. 중심 잡아.
1: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0: 그럼 저 차 유리창에 우유를 뿌려.
1: 에고사 우유예요.
0: 이런. 에고사가 진짜 커튼 망가뜨릴 것 같아?
1: 그럴 거예요. 정말로요.
0: 알았어. 그럼 차 마실 만큼만 남겨둬.
1: 좋아요.
0: 이제 안 따라오는데? 잘했어, 블루이.
1: 완전!
0: 빨리. 30초밖에 안 남았어.
1: 안 돼, 안 돼.
0: 수고 밀리네.
1: 걱정 마세요. 짠. 오? 비행 모드.
0: 이렇게 비행모드로 계속 날아갈 거니?
1: 네! 오! 아들 모두 안녕! 알람이에요! 시간이 없어!
0: 오! 착륙했어! 서둘러! 안전벨트!
1: 됐다! 에고사, 우리 왔어요! 우리가... 안 돼...
0: 왜 그래?
1: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렸어요!
2: 할 거라고 그랬죠!
0: 커튼 고치는 거 도와줄까?
1: 아니요, 엄마는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0: 고마워, 블루이.
4: 좋아, 이것부터 해결할까?
1: 아침 감사해요.
5: 잠깐, 잠깐. 접시는 식기 세척기에 먹고 나면 스스로 치워야 돼요.
1: 왜요?
5: 아빠가 말했으니까.
1: 왜 맨날 우리가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5: 왜냐면 아빠가 크니까.

0: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을걸?
1: 어, 빙걱 좋은 생각이 있어.
0: 다 먹은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는 게 좋을걸?
1: 어, 그래요? 아빠, 안녕? 새 친구가 왔어요, 티나.
0: 누구?
1: 티나, 새로운 친구예요. 눈에 안 보여요.
0: 알았어. 만나서 반가워요, 티나.
1: 거긴 무릎이에요.
0: 어?
1: 티나는 커요.
0: 얼마나 커?
1: 아빠 등에 타, 티나.
0: 어? 어? 아, 됐다!
1: 아빠보다 커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티나.
0: 야오! 저리 떨어져, 티나.
1: 티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0: 아, 떨어지라고 해줄래?
1: 네, 그게 말이죠. 접시를 아빠가 대신 치워주시면요.
0: 뭐? 말도 안 돼.
1: 좋아요, 그럼 그대로 있어, 티나.
0: 아오! 티나, 저리 가. 좋아, 아빠가 할게.
1: 만세! 이제 떨어져도 돼, 티나.
0: 아하! 이제 덤벼봐, 티나.
1: 뭐예요? 비겁해. 아빠 발을 밟아, 티나.
0: 아오!
1: 이제 아빠 엉덩이를 쳐.
0: 에? 뭐? 아, 티나!
1: 근데 이래도 다시 싸우실 거예요?
0: 아니.
2: 자, 얘들아, 올라가서 목욕하자.
1: 아니요, 우리 목욕하기 싫어요. 됐어요.
2: 어우, 진짜야?
1: 네! 네, 지금 도망가세요.
2: 엄마가 3초 시간 줄게. 하나.
1: 티나.
2: 둘. 티나가 누구야?
0: 티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라는데 눈에 안 보여.
1: 엄마를 데려가줘.
2: 셋. 오! 오! 아! 어? 뭐지? 잠깐! 오!
3: 나 꺼내줘!
1: 블루이 언니, 이제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시키는 거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4: 응,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빠.
0: 뭘 시키려고?
4: 여기 치마 입고 춤춰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0: 뭐? 말도 안 돼.
1: 어, 티나.
0: 아, 알았어.
4: 엄마,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들어야 해요.
1: 어, 와.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4: 아, 집사?
0: 네, 블루이. 아니, 네, 블루이 주인님.
4: 저기 떨어진 팝콘을 주워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겠어?
0: 알겠습니다.
4: 팝콘을 내 입안에 잘 넣어주시오.
0: 네, 블루이 주인님.
4: 씹을 수 있게. 아. 화장실.
5: 네, 빙고 주인님.
4: 이제 물러가시오.
0: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 빨리 말하세요.
0: 저기 블루이 주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주인님을 위해서라도 동물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4: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티나가 있으니까요. 안 돼, 저리 가, 파리. 저리 가. 왜 파리가 이렇게 많은 거지?
0: 왜냐면 잼 샌드위치 절반을 방금 드셨잖아요.
4: 어? 나머지 절반은 어딨어요?
0: 목욕하셔야 해요.
4: 절대! 오, 파리! 아!
2: 빙고, 이리 돌아와!
4: 티나, 도와줘!
2: 우와! 오!
4: 티나, 저리 비켜! 무슨 일이야?
1: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가 빙고 손을 억지로 씻으라고 하셨어.
4: 어, 빙고! 손을 안 씻었다고?
1: 아니, 잠깐 뽑! 어, 저리 가! 어,
4: 나머지 절반이네? 아우! 나 만지지 마! 화장실 손이잖아!
2: 저리 가, 디나.
0: 지금이 기회야, 밴디트.
2: 저리 가.
0: 여기, 디나.
2: 내가 잡았어, 잡았어.
0: 계속 잡고 있어.
4: 안돼, 디나 놔주세요.
2: 다리를 잡아.
0: 잡고 있어. 다리 힘이 말처럼 세.
4: 빙고, 화장실 좀 가져와.
1: 화장실.
0: 저리로 가, 꼬마 구리구리야.
2: 어우, 디나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해?
0: 빨리 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자.
2: 몸이 너무 무거워.
0: 왜 이렇게 무거워?
2: 잔에 넣어줘.
0: 못 본 척 해줘요.
4: 디나, 구슬을 보여줘.
0: 이제 조심해. 어, 디나, 잠깐만 좋게 말로 하자고.
4: 아빠 잡아, 디나.
0: 잠깐, 살살. 그만해, 그만해.
2: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졌어. 졌어요.
4: 만세! 하이파이브! 오, 빙고!
0: 어, 티나, 미안해. 근데 넌 냄새나.
2: 어, 티나 마지막으로 목욕한 게 언제지?
4: 티나는 목욕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목욕 안 할 거예요.
2: 잠깐 있어봐. 이거 누구 이빨이지?
0: 엄청 큰데?
2: 이거 티나 거니?
4: 네, 맞아요.
2: 여기도 봐. 하나 더 떨어졌네?
4: 근데 이빨이 왜 떨어졌어요?
2: 티나 마지막으로 치카치카 한 게 언제지?
4: 티나는 치카치카 절대 안 해요.

0: 머리를 안 닦아서 떨어진 거야.
1: 아.
0: 얘들아, 엄마 아빠가 목욕하자고 하거나 이를 닦거나 손 씻자고 할 땐 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2: 근데 아빠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래요.
3: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4: 네, 아빠는 맨날 아빠가 우리보다 크니까 그랬어요.
0: 정말이야?
5: 그럼 아빠도 엄마처럼 3초 주면 될까?
0: 그래. 자, 아마 엄마 아빠가 바빠서 3초를 셀 수도 있어. 하지만 왜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알겠지?
4: 알겠어요, 엄마.
0: 이리 와.
4: 화장실에서.
5: 티나, 이제는 놔줘도 될 것 같은데.
2: 그래. 아빠 놔드려, 티나.
5: 이제 우리 화해할까? 이런,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2: 이건 샴푸라고 해, 티나. 이걸 쓰면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4: 이건 이렇게 뽀득뽀득하면서 등 뒤를 아래 위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 거야.
5: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잊지 마, 블루이. 아니, 블루이 주인님.
4: 그럴게요.
0: 힘든 하루였어.
2: 맞아요.
0: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6: 알겠습니다.
7: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6: 네, 메탈 음악을 틀게요.
0: 버니야, 그만해. 멈춰. 정지.
6: 알겠습니다.
0: 여기서 좀 나가줄래?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4: 엄마 좋아요.
7: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4: 안 돼.
0: 보니야, 편안한. 야! 얘들아, 어서 잡아!
4: 네, 엄마. 준비됐지? 시작!
7: 보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6: 알겠습니다.
5: 그만할래!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한번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우리들의 놀이터 B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4: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3: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제군들! 덕분에 무사히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진리와 뱀퍼의 공이 아주 크다!
1: 이 정도면 전우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2: 통조림만 훔칠 수 있다면 다 혼쭐을 내주지.
3: 해 떨어지기 전에 아지트로 복귀하죠.
0: 이제 앞에 협곡만 넘으면 전우들이 기다리는 아지트다.
4: 제가 아지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누군가의 흔적이 보입니다.
0: 그렇군.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전진.

0: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식량 냄새인가. 이제 상향을 시작한다.
1: 캡틴의 전설 매드맥스 2.
0: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식량 냄새인가. 이제 상향을 시작한다.
2: 웬 조물에게들이 따라오는군.
3: 부도직 강자의 기습 공격이다. 반드시 식량을 사수해야 한다.
4: 네, 캡틴.

0: 못 빠지겠네. 너희 패션 진짜 최악이거든.
1: 오, my eyes. 해퍼 진짜 최고야.
2: 제군들 다시 전진한다.
1: 앞에 안 보여요, 캡틴?
3: 아, 드디어 그 무기를 써야 할 때가...
1: 안 돼요! 그 무기는 너무 위험해요!
4: 네, 그건 너무 잔인해요!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3: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4: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로라.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5: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젝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3: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6: 아, 불이 났어요.
7: 그랬대.
8: 무슨 소리지?
6: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9: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6: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9: 어디로 가야 하지?
10: 어? 저기야!
6: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9: 안 돼.
6: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9: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6: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9: 도와주세요!
6: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사그마를 낳는 거위를 훔쳤나?
1: 우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금방 부자 되겠다!
0: 그러게, 그러게!
2: 어? 황금알이다!
1: 어? 어디?
2: 어딨어?
0: 그냥 노란색 공이지.
1: 와, 좋아!
3: 너 뭐야!
4: 근데 잠깐만, 어? 댕구 어디 갔어?
1: 그러게.

0: 사건이야.
1: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2: 들어보자.
3: 전 요정인데요. 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간 것 같아요.
1: 황금알을 낳는 거위?
3: 네. 볼록 탐정님이 와서 제발 범인 좀 찾아주세요.
0: 누가 그 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금방 갈게요, 요정님.
1: 그렇다면 오늘도 여기 나래로
4: 출동! 야!

0: 난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에게 거위를 선물했거든요. 이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지요.
1: 우와.
0: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농부한테 줘야 하는데 그때가 잘못 줬어. 그래서 거위를 다시 가지러 갔는데 거위가 사라졌더라고요.
2: 그러니까 거위는 사라지고 이 세 명만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0: 네.
3: 그렇다면 도둑, 이웃집 사람, 그리고 이 집

0: 당연히
1: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훔치러 왔죠. 그 거위만 손에 넣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거위야, 어딨니? 거위야?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아, 왜 없어? 거위야! 닭도 있고, 양도 있고, 빨도 있는데, 아유, 아유, 아, 거위는 없었다고요.
2: 허허, 그러니까 거위를 훔치러 온 건 맞지만 이미 거위는 없었다?
0: 아, 그렇다니까요.
3: 과연 진실일지? 그렇다면 이웃집 사람 당신은 왜 여기에 온 것임에게?
4: 잠깐! 사실 이 옆집 사람은 오늘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우리 집을 기웃!
3: 아니, 그래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5: 그건 궁금해서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형편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오늘은 꼭 이유를 알아내겠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저는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다고요.
2: 오, 그러니까 도둑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웃집 사람이 왔군요.
3: 그 다음에 농부가 온 것입니까?
6: 예, 그 저녁 먹고 치우고 있는데.
2: 네? 저녁요? 벌써 저녁을 먹어요?
6: 네? 예, 배가 고파서.
2: 맛있었겠다. 뭐 먹었는데요?
6: 생선 수프요. 생선 수프.
3: 생선 수프를 드셨구나.
6: 예.
2: 맛있겠다.
6: 저녁 먹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헛간에서 소리가 들려서 와보니 도둑하고 이웃집 사람이 있었어요.
7: 누구야?
5: 잠깐 여기에요.
7: 여기는 노인분이... 무슨 일이야?
8: 전 그냥 집...
7: 이거 있어봐요.
6: 그때 마치 요정님이 왔어요.
9: 맞아요. 제가 왔을 때 거위는 없고 이 세 명만 있더라고요.
3: 분명히 이 셋 중에 범인이 있는데...
6: 에이, 전 거위 주인인데 왜 제가 범인이에요? 아휴, 참.
3: 맞다, 그렇지, 참.
0: 그냥 거위 도망간 거 아니야? 아, 내가 왔을 때도 거위는 없었다니까.
2: 아이고, 참 머리야. 아, 그럼 거위가 그냥 혼자 어디 숨었나? 아유, 도대체 어디 숨은... 어? 저기, 거위 털 있어요.
6: 어?
3: 기천이 왜 이렇게 많아?
2: 그러게요.
3: 여기도 기천, 저기도 기천, 기천,
2: 여기도 기천, 여기도 기천.
3: 뭐야?
2: 친구들, 우리가 찾는 건 이 거위 깃털이야. 그런데 마당에 다른 깃털도 많아.
3: 거위 깃털을 찾아줘. 이건 공작 깃털 같아. 이 깃털도 모양이 너무 달라.

0: 거위 깃털은 하얀색. 바로 이 깃털이야. 나 이것은 거위 깃털.
1: 냄새. 아무래도 이거 쓰레기통인가 봐요.
0: 그런가 봐. 보자. 깃털. 이것도 거위 깃털. 거위 깃털. 아니 무슨 쓰레기통에 거위 깃털이 이렇게 많냐?
2: 이건 뼈. 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건 무슨 뼈지? 어? 닭뼈인가?
0: 닭뼈보다는 크고 단단해 보여. 그렇다면 이것은 거위뼈.
2: 거위뼈?
0: 깃털이 다 빠지고
2: 뼈까지 있는 걸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3: 죽은 거야. 거위야.
0: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거위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거위를 죽인 사건.
2: 아니 그럼 처음에 헛간에 들어온 그 도둑이 거위를 죽인 건 아닐까요?
0: 글쎄. 그런데 이 뼈는 거위를 푹푹 삶아 요리를 하고 난 다음 나온 뼈 같은데 도둑이 요리까지 할 시간은 없었을 거야.
2: 오, 요리라.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 맛있는 거위 스프 냄새가 나요.
0: 진짜?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 아까 농부가 저녁으로 스프를 먹었다고 했어.
2: 아, 맞다. 친구들, 아까 이 집 주인 농부가 어떤 스프를 먹었다고 했는지 기억나? 1번 버섯 스프,
0: 2번 당근 스프,
2: 3번 생선 스프. 아까 농부가 뭐라고 말했더라?
4: 생선 스프요.
0: 그렇지, 생선 스프. 정답은 생선 스프야. 생선 스프를 먹었다면 분명히 이 쓰레기통에 생선 가시뼈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2: 네, 대장님.
0: 자, 이번 종이.
2: 컵.
0: 거위 깃털.
4: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겠지?
0: 범인은 그런 생각으로 거위의 배를 갈랐을 거야.
2: 그런데 거위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겠지?
4: 어? 어? 이럴 수가!
0: 범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른 저녁으로 거위 스프를 만들어 먹은
3: 농부 당신이야!
5: 정말?
4: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는 생선 스프 먹었다니까?
2: 제가 이 개크로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선 가시뼈는 안 나왔다고요?
0: 그 대신 거위 깃털과 요리하고 남은 거위 뼈만 가득했지.
6: 와, 이 사람 정말.
0: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4: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거위 뱃속에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

0: 있을 줄 알고.
1: 매일 황금알 하나면 충분하지. 욕심을 너무 냈네.
2: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지 복을 지가 찼어.
0: 나도 알아요. 나도 후회 중이라고요.
3: 착한 농부가 아니라 욕심쟁이 농부한테 줘서 아까운데 거위만 잃었네. 거위!
0: 아유, 죄송해요, 요정님.
4: 그러니까 제대로 잘 줬어야지요.
5: 아유, 마세요.
6: 잘못된 사람이 울기 싫어. 이야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모르는 동안 속 사건.
4: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범인은
7: 욕심쟁이 농부 거위 주인이었지.
6: 명탐정 볼록과 명조수 된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11: 무서운 거 이제 써내도
12: 해. 뇌를 바꿀
13: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와, 진짜 맛있다.
1: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0: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1: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어, 잡았어. 어, 나는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0: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3: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0: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6: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0: 허,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5: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4: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1: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0: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 야! 난 왜 빼?
0: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3: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6: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3: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지.

0: 하세요.
1: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에스코!
2: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1: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0: 손님, 수박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1: 와, 맛있는 냄새.
0: 수박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1: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0: 그러시지요.
1: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3: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4: 어? 똥파리 비행사님?
5: 아, 여행 가고 싶다.
6: 어, 닭똥공항이구만. 잠시 쉬었다 가야지. 착지.
7: 어,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6: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7: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뚜루뚜루루.
6: 자, 자, 그럼 출발하지요.
7: 출발! 푸른 언덕에.
3: 그렇게 난 닭똥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7: 축제를 해.
6: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가지요.
3: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6: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3: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8: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4: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9: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1: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4: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9: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10: 파리 비행사님 출발.
9: 어? 넌 누구야?
8: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1: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10: 가루, 가루, 꽃가루 입니다만.
8: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10: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6: 네.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5: 물론이지요.
10: 똥파리님! 가루, 가루,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6: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5: 물론이지요.
10: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2: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9: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2: 그렇다니까.
9: 그런지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8: 어? 그거?
0: 누가?
1: 호떡이가?
4: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 가자.
9: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1: 어떻게 되긴?
9: 이렇게 되지.
11: 세균에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8: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1: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12: 같이 갑시다. 갑시다.
11: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아유, 아유.
1: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우린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복통을 선물할 거야.
2: 황금빛 회관 축제를 여는.
9: 아니, 너희들은 비상, 비상! 식중독균이다!
13: 소장님,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12: 어? 나는 왜 빼?
13: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9: 헛! 그럼 설사할 텐데.
2: 야호! 물대포다!
1: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9: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12: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9: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2: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0: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6: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0: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6: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2: 그럼 될 거 아닌지.
6: 지파리,
0: 똥파리,
6: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9: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1: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헐떡이 뱃속으로 들어가.
9: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2: 띠로리!

0: 뿌띠엠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엠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정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0: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키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딱지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0: 공장님! 아유, 공장님! 눈물 딱!
1: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2: 선선선선!
1: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0: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어, 깜짝이야! 헐! 명탕전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1: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0: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1: 핫! 손가락이!
3: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1: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0: 아이고.
4: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5: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예.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 야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6: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7: 레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8: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0: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8: 왜 갑자기 깜빡이 있는 거지?
0: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0: 그래. 범인은 찾았소?
1: 올커미! 네가 범인이로구나!
2: 저 범인 아니에요.
3: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어허! 그건 아니 돼요.
3: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0: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3: 네. 이야.
4: 사라졌다. 어디 갔어?
5: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6: 엄지손가락.
1: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6: 피부세포들이야.
3: 아, 근데 넌 크고
2: 넌 작고
3: 넌 크고
2: 넌 작고
3: 들쑥날쑥하네.
5: 밖에서 보면
6: 쪼글쪼글할 거야.
2: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7: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6: 나란히 서서
5: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3: 짚고 잡고
1: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8: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5: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1: 물 방울. 아우 차가워.
8: 아우 미끌미끌.
1: 축축해.
8: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2: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1: 아우 저리 타.
8: 아유 얼른 가.
1: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8: 뱀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6: 피부세포들 안녕.
9: 희상
1: 갑자기 피부세포 좁아졌어. 다들 조심.
5: 너 왜 내려가 있어?
8: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2: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3: 비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1: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0: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1: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8: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5: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0: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3: 그렇습니다!
2: 범인은 바로
11: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소.
0: 교감 장군이? 아니 왜?
11: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3: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2: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0: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11: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0: 정말이요? 다행입니다.
3: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11: 그건 다음 시간에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엄마 폰 말고 내 폰.
4: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그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파즈 하면 플러스.
6: 몰라 그래?
5: 플러스.
4: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 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9: 아버지.
8: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10: 님, 조금만님.
11: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12: 희마,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13: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14: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다 필요해.
13: 저 사랑이 이게 진짜.
8: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13: 목소리 같은데?
15: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16: 이제 암흑보석은
17: 우리까지.
13: 안 돼. 제발.
18: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도 않은 고양이 쫓아내.
19: 알았지?

0: 나온 거지?
1: 세라나, 너 괜찮아?
2: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3: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1: 암흑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2: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지금부터 쥐 잘못

0: 묶어서 반쪽.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아무 보소.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아무 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아무 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2: 날 꺼내줘!
3: 네, 번개 대장님.
4: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 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3: 예? 둘 다요?
4: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3: 이런데...

0: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0: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0: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0: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0: 옥션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1: 드디어 슈퍼 크다 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2: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준.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3: 최고십니다.
4: 네.
2: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1: 반쪽.
4: 응? 나머지 반쪽도.
0: 어? 절대 안 돼!
5: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0: 어,
5: 멈춰!
0: 야!
5: 어?
0: 야!
5: 어! 어!
6: 걔 또 누구야?
0: 누구긴 너 사랑 언니다.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2: 가만 안 두면 웃길 건데 웃길 건데.
5: 하이!
6: 조그만 어, 정신 차리시지요.
0: 아빠 나 불고 있어. 너 사랑 언니 최고.
5: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0: 뭐야? 나 왜 이래? 적당들이 마법을 걸었나 봐.
6: 조그마왕님.
2: 좋아! 꼬마들 재롱전 치버기죠?
0: 어쩌지? 아, 근데 언니 태권도 대회는 어쩌고? 아, 나 그 머리핀 때문에. 아, 미안해 언니. 이 행운의 머리핀 언니가 태권도 대회 때마다 챙기는 거.
5: 아니야, 너 가져. 보니까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
0: 언니.
2: 자, 어서 암흑보석을 맞아 띄우지.
5: 안무가 이렇게 시끄러워.
7: 잘 자.

0: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다려거든.
1: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착한발생
1: 도망쳐. 나잡아봐라.
0: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4: 말도 안 돼.
3: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뿐.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검 대 암흑 보석검.
1: 나는야 조금만 아니 슈퍼 크다 마왕.
2: 슈퍼 크다
5: 마왕.
3: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3: 어, 안 돼! 쏴!
1: 여긴 어디지?
3: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1: 암흑 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맨 강하구나.
3: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3: 그래, 번개.
1: 암흑.

0: 어디 갔지?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 크대마왕이야!
0: 네,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 마, 반기맨! 아무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번개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어쩐지 그 뾰족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0: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쟤네야. 아빠를 잘치 못한 것이다니.
0: 아, 아버지.
1: 7만이다. 울지마, 버리겠네. 잘 느낄 때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오늘만이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1: 예?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지하본부가 아니잖아!

0: 아팠을래나?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신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0: 노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1: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더 재밌었어요.
0: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1: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0: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1: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2: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0: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3: 네.
0: 이거 무슨 소리니? 저거 쥐 아니야?
1: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려고요.
0: 어쨌든 그 암흑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 그래?
1: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0: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4: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아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4: 알지?
5: 모르지?
4: 신나지? 요!
6: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 안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7: 아니, 신발도 훔쳤어?
3: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
2: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8: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9: 아, 그거 이거. 아.
10: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8: 정확히 말하면 개맨이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9: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이 소리 그리웠다.
11: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9: 난 항상 궁금했다.
11: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9: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